0: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오법을 가지고 그 당시 승단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를 반영하는 두타행을 압축한 게 오법이에요. 그 두타행 얘기를 좀 있으면 해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사리불이 제보달달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리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제자들이 같은 급이 아닙니다. 사리불은 압도적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한테 칭찬받는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사리불은 평소 신도들에게 제바달타에 대해서 찬탄하며 대성, 여기서 큰 성씨, 석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출가하여 총명하고 큰 실력이 있으면 얼굴이 단정하다. 단정할 것 같아. 왜? 아난 형이잖아. 같은 공장에서 뽑았는데 아난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쳐도 그 아이돌 자녀들 이렇게 형제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우월하지. 아난 형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총명하고 큰 실력이 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얼굴 잘생 야, 다 갖췄네. 집안 왕족 출신에다가 야, 다 갖췄네. 뭐 이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보달타가 파승가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리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리불을 오라 그래가지고 너가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보달타가 상태가 메롱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신도들에게 제보달타를 칭찬한 적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한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칭찬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그랬었다라고 하고 지금은 고장 났다라고 얘기해라. 컴퓨터가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바이러스 먹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오분유래도 사리불이 평소에 승려들에게 제바달타를 찬탄하였다. 부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했냐? 라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건년도 나와요. 목건년이 제바달타는 부타로부터 법을 들어서 8만 4천 법장을 외우고 다섯 가지 신통이 있다라고 목건년에게 신통을 인정받아. 야, 이 캐릭터 진짜 독특하지? 엄청나게 셌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리불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우레 보면 사리불은 평소에 왕사성에서 제바달타를 찬탄해서 제바달타는 대신통이 있고 대위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아난도 자기 형이잖아요. 아난이 제바달타를 찬탄하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기가 아난이 굉장히 고민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난은 부처님 비서실장인데 부처님에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내 친형이야. 이거 좀 딜레마지. 그런 건뭐 있어. 그래서 아난에게도 그런 게 보여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우리 형 일이고 한쪽은 사촌 형이자 부처님 또 일이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갈등 구조들도 보여. 그래서 제바달타가 생각보다 쉬운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아난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가서 왕사성에 가서 이게 지금 왕사성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 왕사성에서 가서 제바달타의 일은 불교와 무관하다고 말해. 불교랑 성긋기를 해. 라고 하니까 아난이 제가요. 그래서 제가 제바달타를 두둔하고 신통과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제 이러면서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바달타를 칭찬하시는 내용. 자. 그래서 오늘 제바달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 조금 해드렸고, 그리고 논점은 원래는 부처님과 관련된 논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시해하고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논점이 아니고 후계구도의 논점에서 시작된 거고, 그 경쟁자는 사리불이었다. 그리고 제바달타가 단순히 뭐 협잡뿐이나 이렇게 하는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고,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뭔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사람이 확 돌아버려요. 이게 부처님 지친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촌들이기 때문에 이 파장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 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 있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2: 오.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정승 자신 있죠?
3: 반신은 못해.
4: 안녕하세요, 스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전 찬성입니다.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8: 사랑님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8: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9: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8: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진심 없다.
8: 왜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0: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뇌종양입니다.
6: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7: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6: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5: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6: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3: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4: 스님입니다.
5: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6: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3: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7: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지금 해가 지금.
6: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8: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9: BJ 정문 스님.
6: 그렇습니다.
9: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6: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따스한 기운을 머금은 백양산 자락. 옛 가야와 인연 깊은 천년고찰 운수사는 임진왜란으로 가람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고도 부처님 지혜의 법등을 꺼뜨리지 않았던 유서 깊은 가람입니다. 도량 구석구석 배어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어린 손길 덕분에 이제는 종교를 떠나 부산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았는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 누구나 타종할 수 있는 범종은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 운수사의 명소지요.

운수사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곳은 2016년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을 해체 수리할 당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1655년에 완공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조선시대 불교 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운수사가 신라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스님들의 중요한 수행처이자 백성들의 귀처였음을 보여줍니다. 옛 사람들의 정성을 기억하며 미래에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운수사를 중창해 현대적 포교도량으로 일군보는 모구당 성호 대선사셨습니다.

0: 열애는 법왕이라 업식이나 무슨 뭐 업이다 무슨 뭐 인과이다 그건 상관없는데 자제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중생은 대부분이 업식에 걸립니다. 마음대로 조금만 하려기도 법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치에 걸리고 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천상 인간이 되겠다라는 게 걸림없는 생활, 자유로운 해탈길은 본래 문이 없다. 대도는 문문이라 해서 문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중생이 자꾸 대문을 만들고 문을 만듭니다. 자기 업식으로 자꾸 쌓여 자성자박이라고 쓴 걸 스스로 자꾸 묶습니다. 묶을 짓을 하니까 결과는 나에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걸 묶을 필요도 없고 바로 해탈하는 법이 직신이 성불이라. 바로 우리 이 몸 가지고 금생에 공부를 하세요.
1: 운수사 주지에 이어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성호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금정충림 범어를 설립해 새로운 자비 나눔의 기틀을 다지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사상을 지역사회로 확장시켰습니다.
2: 다른 데 종교는 노인 요양원 또 복지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 하지 않아요? 시니어 그릇 같은 거? 근데 우리만 못했어요. 부산서. 그래서 성호시님이 형님 그거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좋다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나하고 성호스님하고 빡빡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스님들이 성호스님을 보고 그 교과서로 삼은 거예요. 성호스님 하는 그 자체가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근래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보통 주지하면 아침에 예불 같은 거, 금방 같은 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금방에 들어가서 고향하시고 새벽에 예불 안 빠지시고 또 4시에도 시간 나면 법당에 들어가시고 그런 스님이에요.
1: 가람수호에 매진하면서도 수행을 놓지 않았던 선사. 성호 스님은 불사는 조용하게 해야 한다는 남다른 철학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3: 50년 전에는 누가 관심 갖지 않는 아주 작은 암자였는데 왜냐하면 한 시간 이상을 걸어야만 되니까 그럼에도 수행자들은 이런 초소가 좋다 해서 이제 우리 운사의 인연이 되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거는 그때 우리 스님은 선원에 계시면서 수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큰 108평 법당을 구상하셨는지도 신기한데 아마 우리 스님께서는 선견짐이 있으셔서 미래는 법미리가 올 때 포교를 잘 할 것이니 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냐 해서 아마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0: 죽어이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이 세상 이곳에
1: 성호 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지만 운수사는 여전히 불자들의 신행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도심 속 전법 도량입니다.
2: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한테 이제 몽산 큰스님은
1: 체계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강의로 소문이 찾아온 운수사 불교대학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각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 수행까지 신, 해, 행, 증을 두루 배우고 익히는 불교 인재 양성의 거점입니다.
2: 노렐라이, 원래 노렐라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
1: 종교 인구가 줄어든 시대임에도 2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열정이 모여 지난해까지 50세기의 졸업생을 배출한 부산을 대표하는 신도 교육기관이죠.
2: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이상한 메이커 있는 절 뒤에다가 절을 하겠더니 한번 해보세요. 삼법인, 사성제, 육보라미, 팔정도 눌리면 공부됩니다.
3: 운수사는 오랫동안 다니셨나요?
4: 네, 저는 네 번째 지금 수업 받고 있습니다.
3: 그러면 4학기 동안?
4: 네.
3: 예. 여기 오니까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불교 대학?
4: 마음이 편안하고요. 일단 뭐 밑에 내려가서 나쁜 마음이 스님 강의 들으면서 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3: 그 사실은 이 그 대학 강의가 7시 30분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예. 괜찮으세요?
5: 예. 어차피 집에 있어도 그 시간에 누워서 TV 보고 여기 오면은 스님 강의가 좀 즐거워요. 항상 마음이 좀 뭐라나 편안하달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3: 어떻게 알고 이렇게 불교대학에 강의하신 거예요?
6: 제가 이슬에 한 3년 다녔어요. 다녔는데도 대학교를 뭐 모르고 불교대학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는 나 이번에 너무 스님이 너무 좋으시가지고 너무 대학을 잘 공부도 잘 가르쳐주시고 잘 하시니까 그러니 뭐 일주일 되면은 이 시간이 기다리지는 거라예. 그래서 이제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기로 오고 있습니다.
1: 운수사는 사계절 내내 꽃이 아름다운 도량으로도 유명한데요.

백양산의 단풍이 깃들 무렵 굴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운수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하기 위한 국화 분재 축제 때문인데요. 운수사 굴자들이 오랜 시간 정성스레 가꾼 수백 점의 국화 분재와 꽃 공양 작품들이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됩니다.

0: 온수사 여기저기 곳곳에 많은 꽃들을 심어서 봄에도 꽃이 피고 여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는 아까 말씀하신 꽃무렵이 피고 또 서리에도 죽지 않는 또 겨울 초입에는 이런 또 국화축제를 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힐링이 되게끔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셔갖고 아주 멋진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국화 향기 가득한 운수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겨운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추억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사진이 빠질 순 없겠죠?
2: 주말에 산행 산책도 하고 하는 그런 때 또 이렇게 국화도 보고 절도 찾아오고 또 이 단풍도 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부자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불자들이 그 항아리를 이용해서 우리 전통 그런 가구, 전통 어떤 생활 연기를 모아가지고 나무 하파에다가 이렇게 놓는 또 불자들이 집에서 키우는 것들을 또 갖다가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준비하는데 거의 1년을 준비하더라고요. 계속 준비하셔요. 그래서 그 우리 불자들 정성이 엄청 들어가는 그런 거죠.
3: 저는 여기 대웅전에 운수사 부처님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화축제인 줄 알고 딸한테 이쁘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보통 때 잘 오는데 혼자 오니까 이쁜 사진을 좀 찍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진 찍으러 딸을 급히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와서 사진 찍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요 여기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운수사는 참 정말 정겹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서 제가 매일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이기도 하고요.
1: 운수사 국화 분재 축제는 그동안 6번을 개최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덕분일까요? 준비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낱낱이 환희심이 깊어진답니다.
4: 천년고찰이 좋은 길, 1년 12달 물 흐르죠. 참 많은 사람 오죠. 그 다음에 범정을 갔다가 누구든지 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곳곳에 있는 그대로 이런 좋은 도량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도량하고 인연맺은 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적에 드시기 전 송호 스님께서 남겨주신 개송을 가슴에 담고 양평 서종사와 운수사를 오가며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 제자 범인 스님. 매일 새벽 부처님 전에 올리는 예불이지만 오늘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긴 세월 염원했던 스승의 부도탑과 추모비 제막식이 내일로 다가와서인데요. 해외 성지순례를 가서도 새벽마다 참선을 이어간 참다운 수행자였고 수행하는 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 주시던 은사스님. 그 그리운 모습과 목소리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하게

0: 이제 우리 스님은 16살에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선원에서 평생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선원에 공부하시면서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한학을 하셔가지고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근데 이제 항상 그 스님으로서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같이 여기 큰 방에서 스님 모셔 시봉을 할때 잠을 자면은 저녁에도 자기 전에는 딱 앉아서 자선하시다 주무시고, 아침에도 언제 일어나시는지 몰라요. 혼자 일어나서 계시고, 또 길을 갈 때도 늘 명상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선방 가서 공부하면은 입이 이렇게 흐뭇해갖고, 공부하고 끝나고 인사드리러 오면은 대단히 좋아하시고, 선방 안 가면, 아유, 걔가 왜 선방도 안 가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걱정하시고. 그래서 자나깨나 그 스님으로서의, 수행자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삶을 사셨고요. 또 이제 저 놀라운 거는, 저희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짐을 일부 정리하는데 볼펜 하나, 뭐 올림픽 주화 하나 완벽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독신 수행자로서 살았고, 제자들에게 두루두루 편애를 하지 않고 똑같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1: 부산 불교의 중심지인 선찰 대본산 금정총림 보모사는 성호 스님의 은사이신 동산 대종사의 법향이 전해오는 곳인데요. 젊은 시절 성호 스님은 이곳 보모사 강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선원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깨쳤습니다. 또 두 번에 걸쳐 주지를 역임하는 동안에는 설법전과 성보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전각불사를 통해 교구본사 범어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정성스러운 자비로 대중을 이끌면서 은사이신 동산 대종사의 선풍을 선행했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성호 스님의 제자들과 문중의 후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20주기 추모 달회제를 봉행했습니다.

황혜진 뭐하고 있어? 황혜진 뭐하고 있어?

0: 범어사 방장이신 정여 대종사께서도 함께해 수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 은사생의 추모불사가 원만해할 수 있도록 불신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문종 어르신 스님들과 방장 큰 스님, 권사 주지신 사정 소인자 스님,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부대중 이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시대 대강백 덕민 스님께선 손수 지은 비명을 낭독하시며 성호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2: 밝은 망식하고 실천시로로 순청철점의 경지에 올라왔다. 1978년에 선불교 포교의 원력을 세워 부산 운수사를 중창하여 동체 대비 사상을 구현하는 이상무회의 진속불의를 실천했고 1995년엔 범어사 주지를 이 만기 동안 역임했다. 이후 부산불교연합회 7·8대 회장과 범어사 복지법인 초대 대표이사 부부장 학회 금정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를 역임했다. 선사는 항상 본사 주창 불사에 전념하여 범어사가 선찰 대본사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0: 기여했다. 범어사 선왕과 강원의 동산소통을 고치시켰고 정성스런 자비로 대중을 제도했다. 스님이 정진하던 모습은 외적 걸림이 사라지고 마음은 텅 비어서 마치 푸른 연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흰 꽃봉오리가 솟아나는 맑은 그 자체였다.
1: 엄숙하게 다례제를 마친 스님들이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범어사에서 불법을 홍포하셨던 선지식 스님들을 모신 부도전.
2: 불!
3: 불!
2: 불!
1: 제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모구당 성호 대선사의 부도탑이 단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적에 드신 지 꼭 20년 만의 일입니다. 스님네들은 수행정진 말고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언제나 성성하게 깨어있으라. 일념으로 정진하라. 원적에 들던 날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한 성호 스님의 말씀입니다. 스님은 선불교 포교의 원력으로 운수사를 중창하고 범어사를 수호하며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대중을 이끌어준 선지식이었습니다. 푸른 연잎 가운데 솟아난 새하얀 연꽃처럼 수행의 덕호로 세상을 어루만진 모구당 성호 대선사. 법납 48년, 세수 63세. 추모비에 새겨진 스님의 발자취는 후학들의 이정표가 되고 등불이 되어 오래도록 수행의 바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4: 범어사 문도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행사를 축하해주고 그래서 참 보람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걸 계기로 범어 문도가 더 화합하고 해서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5: 네, 이제 제자로서 그동안 모시지 못한 부도와 비를 오늘 제마하게 되었는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사부대중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또 서종사, 뭐 운수사, 불잔비 참석하시고 또 범어사, 숭사신도 참석하셔가지고 상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제부부사님께 감사하고 범어사 방장스님께 모두 이렇게 감사하고 또 우리 사부대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3: 어떻게 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0: 불국사로 고고!
1: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3: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2: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4: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총무원장 선거 등을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 주재 스님들이 선거법 준수와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핏불교 트렌드를 이어가기 위한 불교 문화 산업화 콘텐츠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독립운동 출발점이었던 압록강에서 스님의 정신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병원 전법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기획보도 위기의 병원 포교 네 번째, 임종 직전 개종 실태와 병원 법당의 마지막 안식처 이유를 보도합니다. 동국대 전자불전 문화콘텐츠 연구소가 불교의례, 연불, 의례, 의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각 나라 대표 스님들이 나라별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공통 의례를 모색했습니다.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BTN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가평 대원사에서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와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거법 준수와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 문화를 선도하고 힙불교 트렌드를 이어가기 위한 불교 문화 산업화 콘텐츠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조계종 제2 교구본사 수원 용주사에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87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2: 종단을 향한 그 마음이 미래 한국 불교의 어떤 초석을 다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 손에 있을 겁니다.
1: 26명의 의원 스님 중 22명의 스님이 참석해 열린 회의는 오는 9월 38대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 등 관련 주요 내용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종무원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3: 중앙종회의원 이미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구종회 내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10분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참여가 가능하거나 발언이 가능한지 대해
4: 교육직 종무원은 그저 7직 8직에 하는 그 부분만 교육직 종무원으로 규정하는지
1: 선거법 제7조에 따라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을 비롯해 교구본사 소속 교육직과 일반직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등의 종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일체의 표현을 해선 안 되고 개별적 행정행위와 캠프 참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무원의 범위와 선거인단 구성 등 쟁점에 대한 문의와 논의가 이어졌지만 종단의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불교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할 상품 개발과 세계 문화유산 관련 정책 변화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전국 사찰 기반의 생활용품, 공예품, 디지털 상품 등 문화 상품과 디자인을 공모해 사찰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한다는 계획을 공유하며 본사 차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힙불교 트렌드와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성공,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굿즈의 흥행 등이 불교 문화가 대중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기타 안건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임기였던 등운 스님 후임 회장단 선출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주요 선거가 완료되는 오는 11월까지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열흘째 단식을 이어가던 중앙종회의원 재정 스님과 용주 스님이 법원 스님에 이어 단식 정진을 중단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재정 스님과 용주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간

0: 혹독한 설득과 만류를 받아들여 단식 정진을 중단했습니다. 은혜사주지 성로스님과 고운사주지 등운스님, 동화사주지 선광스님 등이 어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성로스님은 열흘이든 백일이든 스님들을 대신해 단식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고 누구보다 강경하게 살아왔지만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향 후 새로운 정진과 도반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용주 스님은 스님들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이겠다며 10일간 이어온 단식을 마무리했으며 재정 스님도 설득 끝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올해는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이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후의 명시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이를 기념해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만해 스님이 자유를 향해 걸었던 길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을까요? 양육은 기자가 첫 여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1: 1906년 문을 연 동국대학교가 올해 건학 120주년을, 1926년 출간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역시 올해로 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세기를 뛰어넘은 두 시간은 중국 만주 벌판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주최한 2016 만해로드 대장정 학술연구 프로젝트. 만해 스님이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걸었던 길을 직접 답사하며 독립운동의 현장을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이 중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걸음을 내디딘 곳은 압록강 단교. 지금은 평온한 강물이 흐르지만 100여 년 전엔 독립을 꿈꾸던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던 생사의 경계였습니다. 만해 스님 역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압록강을 넘어 서간도로 향했습니다. 망명지에서 독립운동가들과 뜻을 모았고 민족의 자유를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치열했던 삶은 훗날 님의 침묵으로 승화돼 작품 속 님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과 민족의 희망으로 일켜왔습니다.
2: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우리의 어떤 아픈 현실 그리고 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해로드를 출발해서 만해 스님의 자유와 평화 사상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영원히 잘 뭉쳐서 화합하고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출발하는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1: 이번 대장정의 첫 여정이 압록강에서 시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립운동 출발점이었던 이곳에서 만해의 정신을 다시 마주하고 스님의 사상을 오늘의 언어로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단교 위에 멈춰서서 분단과 식민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3: 지금 압록강 위에 서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일본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던 곳이기도 하고 만해가 실제로 건넜던 길이기도 하고 지금은 끊겨서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한 여러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국경선을 마주두고 있는데 이 선이 사실 이어진 통로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자리인가 싶습니다.
1: 첫날 저녁에는 전한성 만해연구소장이 자유를 향한 순례, 만해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어 만해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만해가 걸었던 길은 학문과 교육, 미래 세대에게 전해질 새로운 길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만해의 발걸음은 이제 서간도 깊숙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압록강 당교에서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0: 질병의 고통 속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임종의 순간. 종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 평온을 찾아주는 마지막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병원 전법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불자들이 많은데요. 기획보도 생사의 최전선 위기의 병원 포교 네 번째 순서로 임종 직전 개종하는 뼈아픈 실태와 그럼에도 병원 법당이 왜 마지막 안식처가 돼야 하는지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라 할지라도 생사의 갈림길에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큰 외로움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영적 돌봄을 전담할 스님이 많지 않고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임종을 앞둔 불자의 개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원목 시스템을 갖춘 이웃 종교가 불자와 그의 가족 곁을 대신 지켜주면서 의지처가 바뀐 겁니다.
5: 10명 중에

0: 개종을 할수 있는 확률이 반은 된다고 봐요. 병원에 입원해도 아무도 나를 문병 올 사람이 없어요. 스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불교 전체에 영양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1: 임종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와 종교가 달라 겪는 불편 역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환자의 경우 불자 간병인을 만나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간병인 교체를 요청하는데 불자 환자는 불자 간병인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물론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인재 양성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2: 만약에 불자라 그러면 꼭 불자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불자라는데 불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 이처럼 척박하고 외로운 병상일지라도 작은 법당과 병실을 묵묵히 찾는 스님의 발걸음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겐 더없는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겪은 한 유족은 우연히 마주한 스님의 기도 덕분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3: 법당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염불도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자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기적으로 방문도 해주시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어요.
1: 위로와 평온은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유족의 마음을 보듬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사후 영적 돌봄 역시 오롯이 법당과 스님의 몫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주한 법당이 병원 안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하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이래서 봉사를 하고 이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는 거구나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1: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제도하겠다는 사홍서원의 첫 번째 원력, 중생무변 서원도.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외롭게 개종을 선택하는 불자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매일 외는 거대한 서원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세계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봉독할 수 있는 공통 의례가 아직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스며들었기 때문인데요.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나라별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공통 의례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국과 태국, 미얀마와 베트남, 부처님법을 따르는 일불 제자들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모였습니다. 불교를 신행하는 나라들의 의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계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봉독할 수 있는 공통의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지난 23일 불교의례, 연불, 의례의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발표에 나선 태국의 자라싹 스님은 태국 불교 전통의 단기 출가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단기 출가는 수행자로서 평생을 살아내겠다는 무거운 결정이 아닌 국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전통 의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입대 전후 삶을 환기하기 위해,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 위해, 심지어 공무원들은 휴가 기간을 활용해 출가를 경험하는 등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7: So even one day acceptable. Just one day or three days for the funeral services in Thailand is possible. So in Thailand is very famous to join the ordination during the summer time.
6: 동국대 불교대학 조교수 자헌 스님은 여러 불교 전통 의례가 공존하는 미국 불교계의 현재 상황을 의례의 실험실에 비유했습니다. 기독교를 신행하다 불교로 개종해 명상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불자들과 한국과 중국 등 이민자들이 이어온 전통 의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전통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국제 공통 의례를 모색하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 간소와 재의미와 창출 이렇게 덜어내고 다시 해석하고 새로 만들면서 불교 미국 불교 안에서 의례를 둘러싼 협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 동국대 전자불전 연구

0: 도서장 주경스님은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찬탄하며 향후 세계불교도들의 가교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1: 세계불교도들이 자주 한자리에 모이면서도 서로의 의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도들이 서로의 신행에 여전히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0: 이날 학술대회에서 미얀마의 장례의례, 베트남의 불교의례 등 각국의 전통을 공유하며 세계불교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통의례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사찰에서 가슴 설레는 특별한 인연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BTN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가평 대원사에서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3: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주말이 찾아옵니다. BTN 불교 TV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12일부터 1박 2일간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 자락에 자리한 가평 대원사에서 열리는 이번 절로 갈까는 참가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릴레이 토크 기회를 늘렸고 가치관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와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4: 청년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전 회차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대화, 편안한 연결 이런 걸 초점을 맞춘 만큼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만남이 기대됩니다.
3: 지난 회차에서 커플 매칭을 경험한 참가자도 충분한 대화 시간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절로 갈까만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사찰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한층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5: 사찰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주는 압도감이라고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진실돼 보이는 점이 다른 소개팅이랑의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 매회 100여 명이 신청하는 절로 갈까. 산사에서 몸과 마음을 쉬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 분위기가 되게 즐겁고 되게 자유롭게 그리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자동적으로 좀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나의 인생에도 또 멋진 반려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도전에 대한 그런 큰 용기는 한 번쯤은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립니다.
3: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BTN 절로 갈까 대원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청춘이라면 누구나 BTN 붓다회 콜센터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발언했습니다.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이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어제 일본 지진 희생자 애도문을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지진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의 체계적 대응으로 더 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부처님께선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연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다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비의 마음은 국경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27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최소 2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미량표충사가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한 자연 방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표충사는 어제 경내 수축로 앞에서 주지 진각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표충사 일대에서 포획한 개체로부터 인공 증식한 비단벌레 암수 6마리를 사찰 주변 숲에 방사했습니다. 주지 진각스님은 신라시대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비단벌레를 인공증식의 성공에 방사함으로써 잊혀진 역사를 되찾은 기분이라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해마다 방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충사가 비단벌레를 자연 방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내 인공증식 방사 성공 사례론 표충사가 처음이며 이번 방사는 사단법인 숲속의 작은 친구들이 포획한 개체를 인공증식해 본래 서식지에 되돌려 보낸 것으로 생물 다양성과 종 보전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1: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2: 오.
3: 오.
2: 오.
3: 오. 멋지네. 무엇이요?
1: 기똥차네.
3: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수님 자신 있죠?
1: 반세훈 보살.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3: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1: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1: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3: 맞춰야 되는데 고만해 질문.
1: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3: 진심은 없다.
1: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엔용 주견 무진신 변예 삼모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

해양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은 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

지오금일 일체 소작지 제어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포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0: 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하다 죽어버려야 되는지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불어.
1: 오. 오. 오. 오. 멋지네.
2: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3: 자신은 못 살.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3: 사랑님에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3: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3: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뒤지는
3: 없다.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8: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0: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어? 안 돼!
7: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8: 당했다!
9: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0: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1: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정주림신주야 신정주가신 주.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시작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애 지연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꺼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예,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자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어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 조사 위상족, 경봉 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예. 그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제 쭉, 예, 몇 달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동물과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세포는 지난번에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전부 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동물 세포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요 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은 그 교과서나

이런 데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핵에 대해서는 그 자체 언급이 좀 드물어요.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글쎄 한 3분의 1 이상으로 거의 핵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핵은 이 속에 실체가 궁극적으로는 딱 DNA가 요 들어있는 창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DNA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핵 속이 뭔가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활성산소라든지 노화라든지 뭐 미토콘드리아는 일반인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핵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가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리얼한 세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제비처럼 쭉쭉쭉 나와 있는 노란 이것들. 예. 거의 뭐 100개가 넘죠. 하나, 둘,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집중하게 돼. 이게 전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이제 선이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예요. 어이. 그러면 세포라는 게 뭐, 잘 한번 보세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도 봤더니 세포의 실체는 딱세 가지야. 초록색, 세포 전체를 하는 액틴이라는 필라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으면 우리 세포가 콘크리트 빌딩이라 하면 그 철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철근이 들어가야 골조, 이렇게 구조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 철근에 해당되는 게이 초록색 액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요 단백질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선형으로 이렇게 철도 레일처럼 이게 막 자라요. 그래서 보시면 요 끝에도 쭉쭉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세포를 이렇게 보면, 예. 자, 요거 이제 미토콘드리아 있죠. 자, 미토콘드리아는 잘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요 미토콘드리아 요걸 예를 좀 보면, 요건 꼭 짤룩 잘라질 것 같은 전 단계로 보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긴 이렇게 선형,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렇게 말단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하나하나 개수를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다시 보면, 자, 요걸 단면을 보면, 저거 오랫동안 그랬듯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흡 효소들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이게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예요. 예. 이건 전부 다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막이, 요 미토콘드리아가 왜 막이 두 개인가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두 개냐 하면, 요 막은, 그래서 요 잡아먹힌 거예요.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꼬리치고 이렇게 왔다가 야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히는 거 보세요. 요, 이 그림에서 참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 액틴 필라멘트 보이죠? 요걸, 요런, 요렇게 선으로 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액틴. 액틴 필라멘트예요. 필라멘트. 예, 액틴 필라멘트예요.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이렇게 단백질인데 구슬 형태의 단백질이 연결이 돼 갖고 이게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액틴 필라멘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박테리아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세포막이잖아요? 예. 세포, 그냥 막이라 부르는데,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이게 뭐냐면, 원형질막입니다. 근데 원형질막이란 말은 뭐냐면, 야들이 고무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막이 이렇게 쭉 나와갖고, 야를 이렇게 에워 사는 거예요. 이 막이.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막이 보자기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들어가 주면 요거에 뭘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걸 뭐라 하냐면 엔도 시토시스 작용이라고 그래요.
엔도라는

안쪽이라 하잖아. 안으로 먹잇감을, 이게 주로 박테리아입니다. 먹잇감을 삼킨다는 거예요. 삼키면 아무 생각 없어요. 요 다자모 톡 끊으면 요 박테리아의 원래 세포막이 있고 이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속에 와서 요 박테리아가 이막은 뭐냐면 이막이요. 그걸 잡아먹겠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세포 내 공생 과정이라 그래요. 그이 세포는 뭐냐면 이 세포요. 이 세포에 공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박테리아가 잡아먹혀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몇 년? 20억 년 동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박테리아가 이름이 무슨 박테리아냐 하면 이 잡아먹힌 이 박테리아 이름이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였는데 이걸 나중에 야들이 이 속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 아마 다섯 가지 중요한 지식을 선택하려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실체는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액틴 필라멘터. 그다음에 이 세포막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잘 보니까 또 하나의 실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체가 뭐가 있냐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는 뭐냐 이거요. 이게 바로 핵입니다. 핵, 누클레어스, 핵이라 불러요. 그럼 이 크기가 얼마냐 하면요, 이 크기가 OS 10마이크로미터쯤 돼요. 네. 대략 100마이크로 같으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요 머리카락 한뭐한 3분의 1 단면,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요. 예, 근데 그거 100마이크로 정도, 100마이크로미터 같으면 얼마냐 하면 0.1mm요. 자, 여러분들 1mm 그 눈금 알죠?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의 10분의 1이 100마이크로요. 그러니까 보일러 말한그 정도요. 이게 10마이크로가. 예,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요거는 얼마냐 하면 대략 요거의 10분의 1입니다. 0.5에서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요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냐? 이제 애매해지죠. 저이 개수를 카운트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예, 의미가 있습니다.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개수는 대략 우리 세포에서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뭐 2,000개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이 개수가.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는 야들은 수명이 굳이 이게 이렇게 있다가 또 이게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자, 요거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오래된 노화된 미토콘드리아 같으면 여기서 요렇게 사갖고 요걸 녹여버려요. 예,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해버려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기서 요렇게 잘라가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꼭 수제비 뜨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명이 평균은 얼마냐 하면 대략 한 20분 정도, 30분, 20분 이런 오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이게 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살았다 수십 분 그런 단위로 이게 막 끊임없이 율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개수도 예, 거의 많게는 한 2, 3천 개까지 올라가요. 난자한테는, 여성의 난자한테는 이게 뭐 10만 개, 20만 개, 이런 오답니다. 2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예. 자, 그럼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선. 실제로 보면 배경에는 초록색 선이 더 많은 것 같죠? 이게 이제 이 선들이 이게 액틴 필라멘터. 이것도 단백질이요. 자, 그 다음 핵. 자, 오늘 이야기는 이 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입니다. 근데 이건 뭐, 왜? 아무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핵구멍이 몇개 정도 있느냐 하면, 자, 이 사이즈는
다시 한번 더 줄게요.

5에서 10 마이크로예요. 지금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개수는 몇 개냐면 개수는 세포당 한 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핵이 없는 세포가 있어요. 예. 네, 그거 마시면 돼. 핵이 없는 세포가 바로 뭐냐 하면 적혈구라는 세포입니다. 적혈구 세포는 적혈구도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요. 그다음에 적혈구는 핵도 없고 핵하고 더 놀랍게 이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요. 핵하고 미토콘드리아 없는 게 적혈구예요. 그다음에 또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가 있어요. 핵이 여러 개, 두 개 이상 여러 개 존재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근육세포입니다. 근육, 이런 핵이 여러 개의 세포를 생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핵세포라 불러요. 다핵. 다핵세포. 핵이 많다는 거예요. 예, 네, 다핵세포라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혈구하고 근육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는 핵이 딱 하나 있습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다핵세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싱시토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태반을 만들 때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다핵세포 있어요. 그럼 뭐냐면 어떤 세포가 있으면 핵이 하나인데 다핵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핵막이 이렇게 뭐 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핵막이 이어서 사라져 버리면 하나의 막 속에 세포막 속에 핵이 두 개 있죠. 핵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근육 세포를 그려 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육 세포가 이렇게 있다 하면 근육 세포는 그 내용물에 거의 80%, 90%가 뭘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액틴 필름입니다. 근육세포를 그리면 자, 입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때 여러분들 기억해요. 근육세포를 원통형으로 보면 원통형에 보면 요 대부분 뭐냐면 이 액틴 필라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액틴 필라멘트하고 이렇게 가지런히 되어 있습니다. 평형으로 근육세포. 근육세포에서는 액틴. 지금 여 보는 이건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근육세포는 아닌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세포는 이 액틴 필라멘트가 거의 부피의 9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럼 핵은 어디에 있느냐? 이 근육세포 핵은 밀려갖고 이쪽에 코너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 핵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근육은 다핵세포라 됐죠. 그 다음에 태반을 만들 때도 다핵세포가 돼요. 그런 몇 가지 특별한 예를 제외해놓고 우리 피부부터 브레인세포든 골세포든 다 모든 세포에는 핵이 몇 개다? 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 요 핵이 보통 세포에서 한 10마이크로쯤 된다 합시다. 그러면 요 구멍이, 핵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입체로 보셔야 돼요. 이 핵구멍이 몇 개냐 하면 핵구멍이 대략 3,000개쯤 돼요. 이 구멍이. 3,000개. 3,000개 핵공이 있어요. 이 구멍이 있어요. 3,000개 있고 요 구멍으로 물질이 들어가고 나오고 교환을 해요. 주로 뭐 단백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단백질 모든 단백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크기가 좀 적은 것들 있죠. 그다음에 뭐 단지 분자 같은 거는 다 들어가요. 그냥 무사 통과 정도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막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질이 들어가고 나올 때 여기에 초소가 있어요. 근무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단백질이 한 7, 8종류 단백질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누클레어스 포르 컴플렉스라 그래요.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해서 근무를 서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나오고 들어가는 걸 다 조사했어요. 예, 국경 근무소예요. 그러면 이런 구멍이 3,000개, 물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대략 초당 1,000개의 분자가 들락거려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그러면 여기서 물질이 세포 하나당 총 들어가고 나오는 이 물질은 초당 몇 개냐면요. 초당 3천만 개. 아니, 3천 곱하기 천이니까네. 300만 개의 분자가 이 구멍을 통해서 초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이나믹 하겠어요. 예, 일단. 예, 그래서 핵을 쳐나게 하셔야 돼요. 사이즈는 크게는 한 10마이크로. 10마이크로니까 세포 전체에 뭐 한 3분의 1,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세포 크기가 대략 뭐 20마이크로에서 뭐 50마이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이게 10마이크로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미토콘드리아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피는 얼마냐? 크기는 정확히 10분의 1이죠. 미토콘드리아가. 부피는 얼마냐면 핵이 이거에 1000배 커요. 1000배. 미토콘드리아보다 1000배 커요. 그래서 핵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핵에는 뭐가 있느냐? 자, DNA가 있다는 거예요. DNA가. 그 DNA가 몇 개 있느냐? DNA가 이렇게 있는데, DNA가 몇 개 있느냐? 이 말도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인간 DNA는 이렇게 해서 대략 46개, 정확히 46개의 바다 뱀장어라 생각하면 돼요. 이 46마리의 뱀장어가 우글거리는, 예, 큰 연못이라 생각하면 돼요, 핵이. 예. 그리고 이 속에는 덴시티가, 그러니까 점도가, 예. 점성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도. 이걸 점도라 불러요. 물보다 얼마나 끈적끈적한가 물이 이야기인데, 점도가 요 국부적인 데는 어떻게 되냐면 물의 100배에서 물의 1000배 정도의 끈적끈적해요. 거의 1000배쯤 되면 거의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젤리 드셔보셨죠? 젤리만 탄탄하잖아요. 예. 고체, 단단한 고체는 아닌데 씹어 먹을 수 있고, 예. 탄탄하잖아요. 그 정도의 탄성을 가져요. 이게 물질이 많이 모여갖고.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핵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은 요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핵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막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고무풍선 같은 거예요. 고무풍선 같은 거예요. 굳이 이해하시려면. 정확히 고무풍선 같은 소세지 들어가는 풍선 아시죠? 그걸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실체가 뭐냐 하면 바로 ER막입니다. ER막.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하면, 자, 설명드릴게요. 이 막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모든 다 그렇습니다. 이쪽도 정확히 그리면 이 막이 어떻게 됐나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막을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요게 ER이 엔도, 그러니까 ER이고, 네티쿨라. 예. 엔도네티쿨라 막이라 불러요. 예. 그래서 ER막인데, 요거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요거 요렇게 오뚜기처럼 요렇게 붙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오뚜기처럼 붙는 요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요 구조에서 그냥 이해를 하십니다. 요거 리보솜은 사진 안 찍혀 나왔어요. 너무나 적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막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다 하면, 그러니까 요 핵막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ER막, ER이 뭐냐면 소포체, 우리 고등학교 책에는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소포체막이요. 소포체막. 소포체막이 곧 뭐가 됐냐 하면 핵막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입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무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 손가락까지 쭉 밀면 고무풍선이 이렇게 쑥 들어가고 고무풍선이 바깥에 이렇게 접혀갖고 이렇게 막을 형성할 수 있죠. 이렇게 고무풍선이 있다면 주먹을 쑥 감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무풍선이 이렇게 감싸겠죠. 그럼 이렇게 감싸는 요게 바로 핵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갖고 뭘 하느냐? 조금만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리보솜 요거에 딱 물려있는 게 뭐냐 하면 mRNA입니다. mRNA. 들어보셨죠? mRNA가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 요 꽁무니 안으로 요렇게 요렇게 단백질을 만들어내 아미노산을 성질에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톡 떨어져갖고 아미노산 다리 연결한 요게 여기서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게 프로테인이요. 이게 단백질이요. 됐죠? 그러면 단백질이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동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요 그림은 그냥 딱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것서 단백질을 모았던 요게 톡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저렇게 끊어져요. 캡슐처럼. 그럼 야가 끊어져 갖고 요렇게 독립적으로 이동을 해요. 오이.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면 여기까지 와요. 오면 자 한번 보세요. 저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 단백질 들어있어요. 아 연결된 거. 이거 누가 만들었죠? 리보솜이 만들어갖고 요 톡 해놔줬잖아요. 이렇게. 야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요 막이 이렇게 이렇게 감싸버린 거. 이렇게. 그래서 캡슐이 된 거. 요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요 끝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슨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 끝에 오면 요게 톡 하고 열려버려요. 톡 하고 열리면 야들이 어떻게 되죠? 요걸로 빠져나가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단백질 똑똑 하나, 요 하나가 분리된 게 글루타메이트라 하면, GLU라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막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막이 신경세포의 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해갖고, 요거 분비하는 거, 이 현상이나 지금 내가 모식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다시 돌아와서, 이 리얼한 실체, 이 세포에서,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안에는 DNA가 염색체가 보통 세포 분열할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두 개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 낱개 하나하나는 몇 개냐 하면 46개예요. 이 낱개 하나하나가 이게 46개인데 까만 그럴게요. 이게 46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네, 언제? 세포 분열할 때. 예, 요게 23개 상인데, 낱개는 46개. 그럼 요 낱개를 요렇게 하면, 저 하나를 보여줄게. 하나를 낱개를 풀면, 요렇게 돼 있다 하면, 요걸 P암이라 부르고, 이걸 좀 긴 걸 Q암이라 불러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끝에 있는 게 뭐냐면, 텔레미어예요. 텔로메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말단 소체. 텔레미어, 이거는 우리의 노화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텔레미어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포마다. 요게 텔레미어가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또 뭐냐면 동원체라 불러요. 그러면 이쪽 안에는 어떤 식으로 있냐면 야가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쪽에 다시 다른 색깔로 그려주겠습니다. 이걸 풀면 그대로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를 이게 이제 뭐 1번 염색체 이걸 CHR로 부릅니다. 1번에서 몇 번까지 있느냐 하면 23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전화 코드가 어떻게 막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걸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 속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복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풀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실패인데 이게 바로 이걸 히스톤 단백질이라 불러요. 히스톤 단백질이 바로 뭐냐면 요게 DNA예요. DNA를 감는 실패. 이거 맞나? 예. 실패. 예.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엄마들 옛날에 옷감 짤 때 이렇게 있는데 실이요.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

요거. 요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고, 요게 DNA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네, 1.65번 감켰어요. 두 바퀴도 안 해요. DNA 감켰어요. 그럼 DNA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 상태요. 이 상태요. 이게 직경이 얼마냐 하면, 이게 30나노메타요. 예. 그럼 요 선의 직경은 얼마냐 하면 2나노메타요. 2나노메타. 이게 바로 DNA예요. 이게 DNA 이중가닥이요. 그리고 요 이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자, 요게 이제 구슬이 이렇게 다 풀리면, 마지막 풀리면 우동가락 속에 있는 거무줄. 이게 우동가락이에요. 우동가락 좀 커요. 비유하자면. 그러면 이게 확 개념을 잘 잡으세요. 우동가락 정도면 그 속에, 젓가락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거무줄처럼 이렇게 된 젓가락이 우동가락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DNA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는, 핵 속에는 어떤 상태로 들어있냐면, 이렇게 된, 이런 상태가 아니요. 이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에 한 10분의 1 정도 시간에는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은 이 우동가락,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크로마틴 5라 불러요. 예,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화 코드처럼 이게 DNA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 들어가 있나 하면, 이제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갖고, 이게 몇 개냐 하면 46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46개, 이 각각에는, 수천만 개의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DNA 가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핵을 호수라 생각하면 그 속에 예, 뱀장어가 46마리가 헤엄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뱀장어가 뭐냐 하면, 그 뱀장어는 그 우동가락 같은 건데, 그 뱀장어 속에, 그 뱀장어의 단면적에 거의 한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규모로 가는 거무줄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DNA라는 거예요. 예, 됐죠? 그러면 요 46개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서 이제 요 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DNA 같으면 이게 DNA에서 RNA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생물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DNA에서 RNA로 바뀔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사라 불러요. RNA에서, 이때 RNA는 mRNA입니다. mRNA에서 단백질을 바뀔 때 이걸 번역이라 불러요. 번역은 세포질에서 해요.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핵에서 하지 않는다는, 이쪽에서 번역을 해요. 그렇게 번역한다는 게 바로 요거요. 자, 리보솜에서 요거 하는 요 과정이 바로 번역이에요. 트랜슬레이션. 됐죠? 그러면 핵 속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DNA에서 RNA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DNA잖아요. 요 DNA를 핵 속에서 뭘로 바꾸느냐 하면, 궁극의 바꾸는 존재는 뭐 굳이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 쪼매는 바다의 실뱀장어, 뱀장어 새끼, 요런 거예요. 그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mRNA라 불러요. 그럼 이 mRNA가 이 호수를 헤엄쳐 다니다가 일로 빠져나와요. 핵구멍을 빠져나와요. 그럼 핵구멍 빠져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 mRNA가 이쪽에서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리보솜을 만나요. 이게 40S 리보솜, 이게 60S 리보솜. 리보솜을 만나갖고 요거 있는 mRNA 이 정보, 이걸 아미노산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 공문에다가 아미노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핵만 알면 미토콘드리아는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금방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나오잖아요. 요거에 게놈이란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게놈 뭐냐면 여기 셀, 여기 세포잖아요. 세포가 게놈 뭐냐면 세포가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 정보를 보관하는 곳. 그러니까 게놈이란 말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게놈은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사람이든 뭐 개미든 고래든 박쥐든 모든 생명체, 그럼 박쥐가 있다 합시다. 고래가 있다 합시다. 그럼 고래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세포, 그 모든 세포에는 동일한 게놈이 들어있어요. 개미한테도 개미의 게놈,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장미꽃이라 합시다. 장미 식물 이파리에 있는 세포 하나에도 그 장미라는 식물 종의 모든 정보, 그 모든 정보가 뭐였죠? 장미는 6월달, 5월달에 꽃을 핀다. 장미가 꽃을 피려면 이파리 색깔은 뭐 붉은색이다. 예. 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미꽃은 개나리꽃하고 다르잖아요. 개나리꽃은 뭐 심지어 2월 말에도 피잖아요. 그러면 2월 말에 피는 거하고 장미가 6월 달에 피는 거에 각각의 정보를 개나리 세포하고 장미 세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정보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몇 개냐 하면 대략 드러나는 게한 2만 개 정도 돼요. 그 모든 정보. 그러면 우리 인간은 2만 개. 그다음에 마우스는 그러니까 파리, 초파리는 몇 개냐 하면 15,000개. 종마다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마다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놓은 그 실체를 바로 게놈이라 불러요. 그럼 모든 정보를 담아놓은 이게 뭐냐 하면 바로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갖고 게놈이라고 불러도 돼요. 단, 모든 DNA, 그러니까 이 세포에 있는 우리 인간 같으면 바로 23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 이 전체가 게놈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니까요. 그래서 게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만 게놈을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우리가 전 인류가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19의 게놈은 무엇인가? 이건 제가 방송에도 했고, 다른 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학술 명칭이 얼마냐 하면 코비드 19인데 일반 명칭은 코비드 19인데 이게 바이러스 이름이 뭐냐면요. 이 바이러스 이름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더 RNA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그렇게 해도 이 명칭이 뉴스 시간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요 이름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볼티미어 분류라 그러는데 볼티미어라는 학자가 그 생물학자가 그 에이즈 연구를 하면서 볼트미어 분류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러스를 분류했어요. 그리고 그쪽 연구를 통해 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분류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는 분류가 90%입니다. 그 분류만 생각하시면 이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는 그 바이러스의 학술 명칭이 정확히 명칭이 뭐냐면 게놈에 그 게놈이 뭐냐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불러내고 있습니다. 싱글 스트랜드란 말은 뭐냐 하면 외가닥이란 말이에요. 외가닥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DNA가 자, 보세요. 이거는 두 가닥이죠. 이 가닥 있죠.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바로 더블 스트랜드라 불러요. 그리고 통칭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중나선이라고 들어보셨죠? DNA 이중나선 했을 때 이거는 더블 스트랜드. 이게 가닥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코로나19는 가닥이 하나라는 거예요. 가닥이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게놈이. 그래서 코로나19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다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속에 게놈이
외가다 그래요.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코로나19의 개놈이요. 저희 개놈이란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19의 개놈인데 이 코로나19의 개놈은 RNA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는 모든 박테리아하고 진핵세포, 진핵생물은 수도 없이 해야겠죠. 동물, 식물, 버섯,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박테리아하고 진핵세포는 모두 다 뭐냐면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어요. DNA가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DNA고 이중가닥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이중가닥이 아니고 외가닥이고 이게 또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DNA가 아니고 뭐냐면 RNA라는 거예요. 이게 게놈이란 개념이 이만큼 묘하고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한테 물으면 게놈. 자, 예를 들면 외계 생명체가 있다 합시다. 저 어떤 별의 행성에서 생명 현상이 발견됐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학자가 딱 먼저 묻는 질문이 뭐겠어요? 자, 그 생명체의 게놈이 뭐냐 물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코로나19도 당연히 게놈이 먼저 연구를 했어요. 게놈을 연구했더니 코로나19 게놈은 DNA가 아니고 RNA가 됐고, 됐죠? 그러면 그게 외가닥 RNA고. 그러면 이 외가닥 RNA면 코로나19는 이 외가닥 RNA가 몇 개냐 하면 이빨이, 우리 인간은 이게 이빨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된 이게 더블 스트랜드. 더블 스트랜드인데, 이거 이빨이 몇 개냐면 인간은 62억 개쯤 돼요. 62억 개. 근데 코로나19는 이게 두 가닥이 아니고 한 가닥인데, 또요두 가닥인데 요거는 DNA인데. 자,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DNA가 아니고 RNA라는 거예요. 또 외가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빨이 몇 개냐 하면 코로나19는, 잘 들었어요. 2만 9천 세계인가 그래요. 6개인가. 아직 기억나요, 제가. 요거는. 3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3만 개. 그럼 3만 개 같으면 이 3만 개, 요 이빨로 된, 이빨 개수가, 이게 이빨이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아니고 DNA 같으면 티민인데 이게 우라실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냐 하니까네 2만 9천 개쯤 된다는 거예요. 2만 9천 뭐몇 개쯤 돼요. 그러니까 3만 개라는 거예요. 거의. 그럼 3만 개라고 했을 때 이게 아미노산 몇 개로 바뀌느냐 하면 3개가 아미노산 하나로 바뀌니까네 아미노산 같으면 만 개의 아미노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 정보예요. 그래서 코로나19는 대략 3만 개의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로 되어 있는 게놈을 갖고 그 게놈이 순서가 어떻게 됐나면 마지막으로 했을 때 순서가 5 프라임 2 3로 되어 있는 걸 이걸 포지티브라 불러요. 어떤 박테리아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빨이 이렇게 있는데 3 프라임 5도 있어요. 이걸 네가티브라 불러요. 이걸 포지티브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게놈이 뭐냐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를 게놈으로 한다. 이 용어만 아시면 코로나19에 대해서 핵심을 50%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풀어보면, 저 잘해 놨잖아. 풀어보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실패에 DNA가 이렇게 감겨져 갖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직경이 얼마냐 하면 내가 우동가락이라 부르는 이게 30나노메타 두께의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단에서 펼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DNA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시토신, 티민. 예. 그것에 맞선 걸로 됐죠. 그게 결국 뭘로 바뀌느냐 하면 전부 다 프로테인. 예, 이런 프로테인, 이런 프로테인, 이런 프로테인 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테인, 예를 들면 이 프로테인 이걸 모였다 합시다. 이런 덩어리가 4개가 이렇게 모이면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주로 4개씩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이게 바로 효소작용을 해요. 그래서 바로 효소작용이 뭐냐면 적혈구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는 예,
단백질이 가장

들어갔고 효소작용은 뭐냐면 이때는 산소를 실어나르는 거예요. 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 잘 해놨어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 그림 굉장히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소 지금 한 덩어리 만들었죠? 그러면 이거 한 덩어리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좀 더 구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슬이 몇 개냐? 이 구슬이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몇 개냐면 평균에서 한 300개 정도예요. 많게는 거의 만 개까지 있어요. 아미노산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들이 요것을 만들어내는 거, 요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걸 다 결합을 해요. 자,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지금 여는 세 개인데 주로 네 덩어리가 많이 결합해요. 그래서 이걸 뭐 알파 1, 이게 알파 2, 이게 베타 1, 이게 베타 2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안은 뭐가 되어 있나 하면 이 구슬끼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 전화 코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냐면 알파 헬릭스. 이걸 알파 나선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쪽 뭐 예를 들면 이 안에 이렇게 해서 병풍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병풍처럼. 이걸 뭐라 부르냐면 베타 시트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해하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데서 자, 미토콘드리아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합시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이 호흡 효소들이 이렇게 밖에 있다 그랬죠? 호흡 효소들이 밖에 있고 이 ATP 효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번 효소, 이게 3번 효소, 뭐 이게 4번 효소 이렇게 하면 이 1번 효소 NADH 탈수소 효소 이 경우는 이걸 하나 분해해 보면 이게 파트가 몇 개냐 하면요. 오. 이게 파트가 내 기억으로 40개가 넘어요. 45개인가 그래요. 47개인가? 예. 네. 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요 하나하나예요. 이 하나하나가 따라서 이런 것들이 40개 이상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 구성할 때. 예. 네. 그래서 야들은 효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막의 비밀, 이막의 비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할 막이라는 게 뭐냐면 요 mRNA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 있죠. 이쪽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그러면 요거에 요 세 개씩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야가 요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 바뀐 정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 똔똔똔하고 아미노산으로 나와요. 요로 해갖고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요 보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 나왔잖아요. 나오고 조금만 있어 보시면 이알막이 나와요. 바로 여기 이알막이잖아. 요 막이 지금 이막이에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지혜야.
1: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2: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2: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난 아이는 빵긋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웃으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걱정이 먼저 찾아오고 있나요? 하루는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되지만 어쩌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일터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어려움도 대부분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즐겁고 결실 있는 하루는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얻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길이 열리고 인연이 열리면 기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사람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사람을 통해오고 배움도 사람을 통해오며 성장도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실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극락조는 짝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몸으로 춤을 춥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열고 자신을 내어놓으며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재물로도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최선하는 정성으로만 열립니다. 이해하려 하고 다가가려 하고 기다릴 줄 알 때 비로소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향기 없는 꽃은 아름다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멀어지고 이해하려 할수록 가까워집니다. 이기려는 사람은 사랑과 부딪히고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은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낮아질 때 다가가는 길이 됩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소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0: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강창종 고선덕영가 고해석보기 고태영 유성능 후영봉 고영선 팔려며 운호 반려견 배니 치와와 똘순이 똘돌이 영가 공승연 보기 공영덕 방귀승 공정인 고등자 고소한 신종내 영가 국구공시 선망유상 일체인연 영가 각경필 보기 대종사 법정강령 신묘당 토정강령 곽 유곤 경주 최씨 곽학상 이분이 곽정수 김달련 곽상영 영가 곽근래 보기 김무곽 곽창수 박성남 현풍곽씨 수상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구종모 보기 구자문 홍순옥 영가 권노연 보기 김성만 임순이 권경철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일복이 김봉진 김복희 광시 모영가 경주 김씨 선마

영가 김영숙 보기 김정문이 분순 한종우 영가 김영순 보기 김장근 노만 분 장순남 김용식 영가 강순남 영가 김유자 보기 태아령 일체 영가 김인

장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박정희 박순우복이 선망조상 일체인연영가 박정신복이 김기노 박창섭 홍삼내 박대영 박영 박홍영 김도연 영가 박정희복이 박승주 황

복이 배승용 지전분 영가 소영숙복이 서종고 김순예 영가 서재숙복이 서서남 서한영 영가 태아령 영가 성은

대아령가 대아령일제영가 양현내복이 대아령일제영가 양형인복이 양태영유 홍내영가 염춘이복이 염승남 태영석영가 오치석복이 오상

안박승곤 한황이 정철이 정석희 영가 태아령 영가 이관소복이 이종만 황향님 이관소 황광

여기 서봉서 최분이 소동문이 제전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병률복기 이민연 박기임경 이필연 이효철 이유복 권정술 안차이영가 이상남복이 이정희 오시재 김순희 이상섭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상이복이 이파루 이상길 경조입시의 손망선대 일체영가 이상환복이 이정근 이찬우영가 이소영복이 이성은 효부의시 조모 박일생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수미복이 박우석, 김재철, 김유원, 최정숙, 정태석, 영가, 이순옥, 보기 이근영, 박춘자, 이근택, 이수길, 영가, 전조의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호두, 영가, 이순자, 보기 이순이, 영가, 이순점, 보기 이성수, 주재순, 이순옥, 영가, 태하령, 영가, 이식희, 보기 김혜함, 김순나, 김재규, 김현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현옥, 보기 오명훈, 영가, 이영순, 보기 김영수, 김동혁, 이선현,

덕복이 정태영한 주머니 성기 김미수 박춘자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정수복이 성수형 전월산 송낙헌 이현영 영가 이정실복이 최사연 조비순 최정도 이두환 박남옥 영가 이정아복이 이관상 권혜란 영가 벽진이시 선망주상 일체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한동복이 부연희년순 영가 이행규복이 이인상 하숙희 영가 이행원복이 조상

김옥선 영간 하주 임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임 희숙복임 박탕계 차옥단 차양진 박광식 영가 미량박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장귀순복이 김영윤 김선순 장학

목순 청영은정 석헌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선망조상 일체영가 정명숙복이 정봉균 부연의 김강효 총목분 김복덕영가 한평몹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일선 선망조상 일체인연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정옥식복이 정택민 김정수 최숙 정승진 영가 일체인연 영가 정우군 이명미복이 청주정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정의자복이 정운천 이복순정지태 영가 연일정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정유석복이 정주영 정혜준 김흥조영가 정현섭복이 정남순 안정래 정지영영가 조도이복이 송호복 박연희 조삼조김 피순조태규영가 조영미복이 조정식 한양조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대아령 일체영가 종재룡이영가 조영

이동물령가 유주무주 회원령가 하원수복이 하태령정 순남령가 한덕환복이 한해동 박국수영가 한세진복이 태아령 일체영가 한태만복이

영가 홍영도 보기에 홍인식 이경의 박순내 영가 남영 홍시의 선망조상 일체 영가 홍지연 보기에 대하령 영가 황

상서 선망 누세 종신 제영 숙백 참매일선 원근 직접 일체 권속 등 각 열이 혈명령과 차도량 내에 동

정성으로 선망부모 조상인연영가 천도백중사십구제주 삼재를 봉행하는 백중기도 동참발언제자

소금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며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각기 그들이 구하며 파라

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나를 중심으로 상서선망 누대종신 제영숙백 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열명영가 자도량 내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혼불자 등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비티엔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비티엔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

0: 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0: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정량사 금강왕님 지도법사 장안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청량사 법당을 가득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안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심시로 했고요. 안시 눈으로 보는 시입니다. 눈 한자에 가지고 눈으로 보시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는 늘 나의 따뜻한 눈으로 또 얼굴에는 미소를 살 띠면서 보아보지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바깥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는 뭐다? 연습에 연습을 해나가야 돼. 나의 아름다운 얼굴은 누가 만들어낸다? 화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의 미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해맑다 하잖아요. 그들은 바람이 없거든요. 그냥 배고프면 앙, 기쁘면 웃어주고 즐거우면 뒹굴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가면 갈수록 뭘 잊어버린다? 진정으로 순수한 나의 아름다운 면을 서서 잃어가고 있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잃어가느냐? 나의 위대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떤 인격체를 해야 되는, 어떤 인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오면은 경쟁이잖아요. 나는 당신보다 좀 잘나야 된다.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데 매몰되기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서서히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되고 스스로가 행복하십니까? 하면 아니요. 저는 불행해요. 마음에 드는 일이 안 드는 일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소를 나의 좋은 점을 찾게 되면 내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떠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천만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왜? 나의 편안함을 상대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데 불쾌해 있는데 상대가 나를 볼 때 편안함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나는 이 세상에 탄생을 할 때, 태어난 게 아니고 탄생을 할 때 상대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가족을 시작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탄생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제나 밝은 모습, 좋은 모습, 상대가 와, 당신을 만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런 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이 되면은 또 저녁이 되시면은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될 때 부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안심이다. 화목할 화자, 온화할 화자입니다. 그러게 돼 얼굴 안자입니다. 부드럽고 평안한 얼굴을 항상 지니는 것입니다. 눈에서는

따뜻한 눈길을 주고 또 얼굴에서는 어떠십니까? 편안한 눈이 편안한 눈이 좀 어떻게 봅니까? 자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표정도 자동적으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편안한 얼굴과 눈길을 주려면은 내 마음 속에서 뭐 해야 된다? 먼저 편안해야 됩니다.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내 뜻이 아니고 세상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부족함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은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되어야 돼 하는 자기 자신만에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을 내세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뭐 내 육체부터 내 생각부터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상대의 의견을 의사를 존중해주는 내 의사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의 의견과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늘 일상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순간을 순간순간 맞이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안시입니다. 말씀 원자에 대해 언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근미가 가득한 따뜻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언시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제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해해 주는 마음. 전부 다 자녀들 갖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천방지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때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래 잘 놀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 기분이 나빠요. 그럴 때면은 어지르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좀한 10대 때 되면 또 사춘기도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천방 그때는 완전히 날뛰게 되죠. 그럴 때는 또 내가 저런 자식을 놓지 않았어 이러면서 그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간다? 자녀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언어를 내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 눈높이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사춘기를 거쳤잖아요. 저도 50대를 갖다 거치면서 뭐냐, 50견도 걸려봤잖아요. 누구나 겪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만 겪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라는. 우리 손자, 손녀만 겪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겪어야 될 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노도 질풍과 같은 시기를 다 겪었습니다. 내가 겪을 때 시기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노도질풍의 시기를 거치면서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어. 포용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또 어른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의 시기의 눈으로, 안목으로 상대를 보아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이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합니다. 가면 갈수록 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누구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덕택으로 나는 그 질풍이 노도시기를 잘 지냈어. 그 은혜를 나는 성장하면 커가면 커갈수록 그 은혜를 보답을 해야 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엄밀히 말하면은 부모님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달려있죠.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는 모습, 또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춰주지는 못하지만, 그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하지만,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처음에는 왜 이런 것도 못해? 우리 친구는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막 코아지감을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참 해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경제적인 사정이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들어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 우리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 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효도라고 그러잖아요. 효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먹게 돼. 그럴 때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따뜻한 말, 상대에게 필요한 말 하는 그런 인격체고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단단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자시, 그 다음에 상자시입니다. 평상상자입니다. 앉을자자고요. 자리를 찾아주거나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늘 밑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디 자리를 갖다 피크닉을 가면은, 소풍을 가게 되면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나무 그늘이 좀 넓다면은 우리 한쪽으로 앉고 다른 가족들도 같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떤 행사에 참석했을 때, 자리도, 있다면은 양보해 줄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 차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우리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그런 것이 다 상자십니다. 절에 와서도 기도 시간 때 되면은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빈자리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 좀 앉으려고 하면, 아니야, 이거 잘, 뭐 미리 자리 잡아놨어요. 이것도 뒤에 내 아는 사람 올 거예요. 이러기보다는, 아유, 내 친구 자리 잡아놨는데 먼저 앉으세요. 우리 친구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꼭 내 옆에 앉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늦게 왔기 때문에 뒤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상대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절집에 가끔 보면은 자리를 미리 찾아내고 앉으려고 그러면, 아니 우리 친구 오기로 돼 있어요 하면서 못 앉게 하는, 그거는 진정한 불자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냐, 방사시입니다. 방방자입니다. 집사자고요. 나의 집을 타인의 거처로 제공하니이다. 우리는 요사이는 우리 친구들이 오거나 어디로 가죠?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게 바로 방사시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저 핵가족 시대라 가지고 옛날 같이 집이 넓지가 못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옛적에는 작은 방에서 다섯, 여섯 명 같이 자도 불편하지 않았지만, 요사이는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를 잡아준다? 우리가 모텔이나 이런 데를 잡아주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 잡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방사시입니다. 상대가 힘들어 할 때, 상대가 하루 저녁, 잠자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내 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이 푹 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제공해 준다는 거. 그게 바로 방사시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꼭좀 제일 처음에 방사시는 돈을 좀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서는 여섯 가지 신시, 심시, 안시, 하안시, 언시, 상자시는 내가 충분히 돈안 들이고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치시라 했습니다. 이런 보시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했습니다. 인, 어지린자입니다. 어지린자.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은 뭐냐? 충과 서로 보았습니다. 충이라는 건 정성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 가면 구호를 많이 하죠. 충성할 때, 나라에 충성할 때그 충성충자입니다. 그런데 정성충자도 됩니다. 그리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는 배려할 서자입니다. 배려한다. 공자님께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충과 서로 보았습니다. 충이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하게 해주는 것이고, 서란 자기가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평생 지켜야 할 것은 뭐다? 서라고 했다. 했습니다. 나에게는 정직하고 엄격한 것이 충, 남에게는 관대한 것이 바로 서입니다. 남을 위함이 곧 나를 위함입니다. 사랑과 봉사는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뭐 됐나? 정성, 모든 행동을 할때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절을 할 때, 부처님께 절을 할때 정성을 다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뭐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실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왜 실수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이 딴데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정성이 될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입니다. 서. 배려하는 마음.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감사해요. 내가 왜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배려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일요법회야. 나는 청량사에 가서 일요법회를 봐야 돼. 이런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바로 배려하는 마음. 그 배려한 마음이 쌓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치 하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를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시 지게, 예, 개. 개를 가져야지, 가질 지에다가 개계자거든요, 지게. 계율을 지켜라. 우리는 절에 오면은 우리 불자님들 오계를 지켜라.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건 평상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엄격한 것보다는 우리는 평상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법칙.

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된다? 규율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법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직예입니다. 동물을 죽여야 되느냐? 나와 관계 없는데 우리는 사냥을 하잖아요. 그 생명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명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동물들의 생명은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는 절에, 우리 절에 제가 사는데 보니까 뭐가 와 있다? 고양이가 와 있어요. 들고양이 같으면 도망갈 건데 자꾸 가까이 와요. 누가 가다가 버렸는가 봐요. 그걸 왜 그랬습니까? 집에서 키운 거는 귀여워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그거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나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가 뭡니까? 핥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고 가끔 야옹야옹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버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직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양이를 갖다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율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각자 가정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적의 어른들은 꼭뭘 있었다? 집안의 가훈을 갖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분들은 가훈이 없어요. 없는 분이 많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불교에 갔는데 가서 절 하는 데마다 하는 게 보통 3월 달, 4월 달 되면 개강을 시작하면은 올해는 병원년이잖아요. 병원년 1년 동안 뭐 한다? 계획표를 한번 달달이 세워봅시다. 4월 달에는 뭐 하고, 5월 달에는 뭐 하고, 6월 달에는 뭐 하고, 이런 계획표를 갖다는 달달이 좀 나눠가지고. 계획표도 되는 일은 다 될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계획비를 세우고 생활하는 거와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거는 다릅니다. 한데 지금까지 제가 아유 스님 제가 1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하면서 한 분도 와가지고 실천한 것을 말씀하는 분 드물어 못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권합니다. 봄이 되면은 가족이 1년의 계획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붙여놔라? 각 가족의 이름 밑에다가 그 계획표를 적어놓고 그걸 거실에 붙여놓고 언제든지 내가 이번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달에 이런 행동을 하기로 이런 것을 약속을 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새겨볼 수 있는. 그래서 열정이 식었으면은 그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순간순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규율을 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우리 남성과 여성 나뉘잖아요. 그게 남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 또 여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 남편으로서 해야 될 책임, 아내로서 해야 될 책임,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각자 잘 지켜나가는 그게 바로 뭡니까? 직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느냐? 아마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한 발부터 하나하나 뛰어보면은 하나하나 잘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발걸음을 뛰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뛰십시오. 나는 충분히 내가 세운 그 계획은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나는 갖추고 있어.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가정을 행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 자신을 철저히 믿을 때 모든 행복은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할 때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해질 때 누구와 행복해진다?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설 때만이 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훌륭한 존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격체임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뭐 한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느껴야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나는 열심히 뛰는,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방금 발견하게 되겠지. 어렵느냐? 어렵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의욕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만큼 훌륭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나는 이런 인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의욕을 가지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사실을 갖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늘 말씀드려야지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긋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이 있어야 뭐가 나온다? 행동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 바꾸게 되면은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아 이건 옳다 그러다 하면 옳은 눈으로 옳은 것도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내 마음이 맞지 않아 하면은 그건 마음에 안 드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게 돼요. 시선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중요성을 아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바로 누구를 뭘 이룬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나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많은 선사들이 서서 돌아가시고 앉아서 돌아가시고 뭐 했습니다. 그럴 때 야 하고 감탄만 하지 나는 그렇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래 뭐네 하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사분들이나 조사분들이나 나랑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그분들은 끝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에게 순간순간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했기 때문에 끝없이 어떻게 된다? 좋은 말씀과 행동을 보여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서 갈 수 있고 서서 갈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을 행동을 보이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모든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0: 공부하다 주급을 하든지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불어.
1: 오.
2: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3: 반세훈 모사요.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8: 사랑님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8: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8: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뒤집는 왔다.
8: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9: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0: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9: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0: 자, 사과.
1: 에? 동이 네가 웬일이냐? 먹을 걸 다 나눠주고?
0: 주지 스님이 그러셨어. 하나를 베풀면 둘로 돌아오는 거라고.
1: 그러니까 줘.
2: 뭘?
1: 사과.
0: 하나 줬으니까 넌 두 개 줘야 되는 거 알지?
1: 뭐? 그렇게 욕심부렸다간 둘은커녕 하나도 못 얻는 법이거든.
0: 진짜?
1: 그래.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배품과 욕심의 이야기를 담은 부산 범어사로 가야겠다.
0: 범어사?
1: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사찰인데, 의상대사의 기도로 부처님이 외적들을 토벌해서 문무왕이 그 공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찰이야. 의상대사 말고도 훌륭한 고승들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명찰이면서, 구한말 경어스님이 범어사 조실로 계시면서 선찰 대본산이라는 이름도 갖게 됐지. 그리고 일제 때는 나라를 지킨 호국 사찰이기도 하고.
0: 우와, 대단한데?
1: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부산 범어사로 고고! 조선말 부산 범어사엔 새벽이면 집신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낭백스님의 작품이었죠.
3: 오늘도 낭백스님께서 집신을 걸어놓으셨네. 스님, 고맙게 신겠습니다.
1: 그런 낭백스님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불교를 탄압하는 관리들의 횡포였습니다.
4: 이번 달까지 세금을 더 내게.
5: 올해만 벌써 몇 번이나 냈는데 세금을 더 내라뇨?
4: 그럼 부역을 더하든가, 세금을 내든가 부역을 더하든가 마음대로 하게.
1: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낭백스님은 큰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5: 부처님, 하루속히 이 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엔 불교를 탄압하는 나쁜 제도를 없앨 수 있게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1: 기도를 드린 낭백스님은 범어사의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5: 나의 이 생은 곧 끝날 것이다.
6: 아이, 끝나다뇨. 건강하신 스님께서 말도 안 됩니다.
5: 이 생은 끝나지만 내 생이 있을 것이다. 25년 뒤에 승려들의 부역을 없애고 불사를 돕는 관리가 있거든. 그 자가 나인 줄 알아라.
6: 아, 저희가 스님의 환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5: 내가 세 가지를 증명할 것이다. 하나, 내 생에 나는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에서 하마할 것이다. 둘째, 봉해돈 내 방에 문을 열 것이며, 셋째, 사찰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6: 명심하겠습니다.
1: 그렇게 낭백 스님이 입적한 지 25년이 흘러 새로 부임한 24살의 동네 부사 조엄이 범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엄은 다른 관리들과 달리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렸죠.
6: 아니, 어째서 일주문이 아닌 여기에서 말에서 내리신 겁니까?
7: 범어사는 처음인데 저도 모르게 친근하여 조금 일찍 내렸습니다.
1: 조엄은 범어사에 들어오자마자 홀린 듯 곧장 봉에 두었던 낭백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7: 문을 잠근 자가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문을 열었으니 문을 잠근 사람은 누굽니까?
6: 아, 낭백스님입니다.
1: 범어사의 스님들은 조엄이 낭백 스님의 환생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조엄에게 낭백 스님의 유언을 들려줬죠.
7: 이 나무도 저 밭들도 모두 꿈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전생에 낭백 스님이 날 이리로 이끈 건 아마도 불교 탄압을 멈추게 하라는 의미겠지요.
1: 그 후 조엄은 불교 탄압을 막고 범어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님들의 수행을 도왔답니다.
0: 이 바위 있는 데가 바로 조엄이 말에서 내린 데야.
1: 근데 어디 아파? 아까부터 힘이 없네.
0: 그게 범어사에 돌 바다가 유명하대서 돌을 좀 챙겼거든. 그랬더니 한 걸음도 못 걷겠어.
1: 으윽, 욕심이 화를 불렀네.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탐욕에 얽힌 이야기로 가야겠다. 자,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의 영원조사는 10살 나이에 명학스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명학스님은 늘 수행보단 무력에 급급했죠.
2: 스님, 시주도 많이 받았는데 그만 절로 돌아가시지요.
8: 이 정도로는 성에 앉아. 아랫마을에 가서 더 많은 걸 받아야 돼.
1: 영원조사는 탐욕에 빠진 스승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든 명학스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습니다.
2: 스님, 이 쌀은 가난한 신도들에게 나눠주시지요.
8: 내 쌀을 나눠주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서 시주나 받아오거라.
2: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시니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1: 명학스님을 떠나 수행에 매진하던 영원조사에게 어느 날 뜻밖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9: 당장 범어사의 명학을 잡아들여 죄값을 물어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6: 이게 무슨 소리지? 저건 분명 스승님의 목소리인데.
1: 영원조사는 법력을 발휘해 소리가 들리는 저승에 도착했는데 명학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황구렁이 한 마리만 영원스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6: 방금 명학스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왔더니 명학스님은 어디 가고 구렁이뿐입니까?
9: 너의 스승은 죽어 탐욕의 대가로 황구렁이가 되었다.
6: 스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1: 저승에 다녀온 영원조사는 당장 범어사로 달려가 명학스님을 위해 천도 의식을 베풀고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6: 명학스님! 명학스님! 명학스님!
1: 영원조사가 그렇게 명학스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자 창고에서 황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죠.
6: 명학스님, 이제 그만 탄욕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환생하십시오.
1: 그 말을 듣자 황구렁이는 눈물을 흘리곤 머리를 대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영원조사는 구렁이가 된 스승을 사람으로 환생하도록 인도했고 환생한 명학스님은 우운조사가 되어 영원조사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0: 그게 뭐야? 오동나무. 오다가 주웠지. 그걸 뭐 하려고? 땔감으로 쓰게?
1: 아니, 염주 만들려고. 염주 만들어.

0: 알아.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1: 그래도 맛없는 것만 많은 것보다 낫잖아.
2: 그렇긴 하네.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부여무량사다.
2: 부여무량사?
1: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조선 인조 때 진묵대사가 다시 일으켰지. 세조 때 김시습이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해. 무량사는 많은 시련에도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라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볼까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여무량사로 고고! 1622년의 어느 날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진묵대사에게 무량사와 송광사의 두 스님이 찾아와 동시에 점안불사를 부탁했습니다.
3: 동안거라 절을 비우기도 어렵고 또 두 절을 동시에 가는 것도 힘드니 다른 스님을 찾아보시지요.
4: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5: 저희 무량사도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3: 이렇게 합시다. 송광사 스님께서는 저 주장자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무량사 스님께서는 이 염주를 가져가십시오.
5: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3: 아, 놀리다니요. 그것들을 불담 위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두 절 모두 불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5: 감사합니다. 뭐 일단 올려나 보지요.
3: 무량사의 스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5: 아, 명심할 거라니요.
3: 불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1: 진묵대사의 말대로 송광사 스님은 주장자를 불단에 올려놓았는데 불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장자가 꼿꼿이 서 있었고 무량사 역시 불단 위에 올려놓은 염주가 밤낮으로 돌며 진묵대사의 신통력을 증명했죠. 그렇게 무량사의 불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무량사 스님을 찾아왔죠.
4: 저는 흥산에 사는 백성인데 제 돈 3,000금으로 무량사의 삼전불상을 모시고 매일 참배하고자 합니다.
5: 3,000금? 아이, 3,000금을 혼자 내겠단 말입니까?
4: 예.
5: 아하, 그럼 돈은 언제?
4: 나흘 뒤 가져오겠습니다.
1: 하지만 3,000금을 가져오겠다 말한 사내는 어쩐 일인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5: 아, 온다는 날이 지났는데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직접 가봐야겠어. 이대로 3,000금을 놓칠 순 없지.
1: 돈에 욕심이 생긴 무량사 스님은 진묵대사의 경고를 어기고 기어이 절문을 나갔죠. 그러자 갑옷을 두른 신장이 나타나 경고를 어긴 스님에게 벌을 내렸죠. 그 후 무량사 스님의 욕심으로 중단되었던 불사는 동안거를 끝낸 진묵대사에 의해 완성되었답니다.
2: 하여튼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 부도탑도 진묵대사가 만든 거야?
1: 아니, 이건 그 훨씬 전 일이야. 너 생육신이 뭔지 알아?
2: 알지. 조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낼 때 반대했던 여섯 신하, 맞지?
1: 오, 맞아. 반대하다 죽은 여섯 신하는 사육신, 살아남은 신하는 생육신이라 불리지. 이 부도탑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의 부도탑이거든.
2: 아, 그런데 김시습의 부도탑이 왜 무량사에 있는 거야?
1: 궁금하지? 그럼 절따라 전설

0: 따라 무량사 부도탑 이야기로 고고! 속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김시습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1: 무량사는 험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보낼 수 있겠어.
0: 그렇게 무량사에서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며 평화로이 말년을 보내던 김시습은 죽음을 앞두고 스님들을 불러 특별한 유언을 남겼죠.
1: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3년 뒤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0: 스님들은 김시습의 유언대로 유해를 임시관에 안치해 양지바른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열었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2: 이것 좀 보세요. 낯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생합니다.
3: 이는 분명 성불에서 그런 걸 겁니다.
2: 맞습니다. 그러니 장례는 다비식으로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3: 네, 그럽시다.
0: 그렇게 스님은 김시습의 장례를 다비식으로 행하고 이때 나온 사리를 봉안해 부도로 만들었답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0: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요즘 마음도 우울하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강의도 들어보고 명상도 해보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연히 법상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장마 얘기를 해야 될까? 네, 보세요. 이렇게 장마 때 환경이, 주변 환경에 따라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주변 상황, 환경 조건이 변하면 우리 마음도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만 오면 막 이렇게 뭔가 모르게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군에서 만났던 독특했던 몇 명의 친구들은요, 비 오는 날만 되면 좋아서 죽을 것 같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좋아 죽을 것 같아서 혼자서 연병장을 막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되면 이렇게 자기 약간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상황, 인연, 조건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갑자기 순탄하던 인생에 갑자기 장마가 오듯이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고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우울한 일이 생기고 갱년기가 오고 뭐 이런 어떤 인연 조건이 갑자기 올 때 문득문득 아 내가 마음 공부 좀 해볼까? 불교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 뭐랄까, 일반적인 사찰에, 일반적인 불교에서 처음 절에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에 가서 모든 절에 보면 이제 기초 교리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배운다든지, 그리고 사찰에 가서 사찰 등록도, 신도 등록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보통 이제 초하루 기도, 관음 기도, 뭐, 이런 기도나 법회나 이런 데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의 기본을 공부해가지고 불교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도회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정도의 방법을 통해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가지고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찰은 노보살림들이 주류면서 많기 쉬우니까, 예를 들어 20대, 30대 젊은 남자가 갑자기 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절에 가야지 하고 절에 딱 갔더니 할머니들만 이렇게 다 계시면, 이 젊은 남자가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하고. 그래서 또 청년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 우리나라 또 청년에 있는 절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에 막 불교 박람회 같은 거 하면 MZ 세대들이 불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그렇게 불교를 좋아한대요. 불교의 어떤 열려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그냥 불교 박람회 가서 재밌는 또 예쁜 뭐 이렇게 불교 소품 같은 거 사는 것도 좋고 막 이런 게 좋은 건 있는데, 그게 이 공부로 연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불교 공부는 약간 기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서 기타 기도만 하면 되는 건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겠죠. 그런데 부처님 마음 공부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근원적으로 너의 모든 괴로움을 통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줄수 있을 만한 가장 근원적인 공부여서,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공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 위대한 공부야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지는 뭐 종교인이니까 지네 종교 최고라고 얘기하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금강경 보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개송 하나만 수지독송 하는 공덕이 온 우주 전체에다가 금은보화로 가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억만의 억만의 억만의 억만의 억만배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공부 공덕이. 이게 가장 큰 공덕이죠, 당연히. 그래서 불교의 그냥 방편밖에 모르는, 기복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교 뭐 책도 읽어보고, 불교 쉬운 불교 서적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쉬운 뭐 스님들이 쓴 에세이나 이런 것도 읽어보면서 불교에 조금 인연을 맺고 정을 붙이고, 그러다 좀더 공부하고 싶으면 뭐 불교 대학도 다녀보고 불교 경전 공부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선불교라는 건 뭐냐면, 방편을 어지간하면 이제 좀 걷어내고,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의 방편의 가르침은 좀 걷어내고, 그냥 이 진리의 근본으로, 물론 여기도 선의 나름대로 방편이 있지만 좀이 근본법으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공부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하셨던 방법, 선불교 초기 조사선의 시대에,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때 했던 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방법들은 어떤 거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뭐 제일기도 나오세요, 뭐 천도제도 하세요, 뭐 불교대학을 나와야 돼요, 뭐 이것저것 신도에 가입하세요, 이런 건 이제 부차적인 거니까,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부처님 당시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선의 황금기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부처님은 뭐만 했나요? 오롯이 죽을 때까지 뭐만 하셨어요? 법문만 하셨어요. 계속 다니면서 여기저기 먼 길을 내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법문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문도, 야, 나는 불교 교주인데 법문해줄, 불교 법문할 테니까 와,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불교란 이름 다 빼고, 괴로운 사람이면 누구든 모여보세요, 그 괴로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괴롭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야. 즉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했지, 고차원적인 불교교를 얘기하겠다, 불교 법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당시 대부분이 바라문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바라문교 브라만들이 많았어요, 또. 그 브라만이라는 바라문교의 종교인이죠, 종교인. 성직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문답을 하는 게 많아요. 불교 경전에 보면 바라문이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즉, 타종교 신자들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육사 외도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고, 종교하고도 상관없고,

어느 걸 믿든 상관없이 누구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진짜 참된 불교, 선의 황금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사 스님들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법문만 했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조참, 만참, 오전 법문, 오후 법문. 참이라는 건 선에 참여하기 위한 아침 참선 법문, 저녁 참선 법문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 스님들의 전공 필수 과목은 오로지 법문 듣는 게 1번. 선의 황금기 때 공부의 1번은 전공 필수 법문 듣는 것.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매일같이 법문 듣는 것.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본인이 공부하다가 막히고 모르겠는 거 스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 세 번째는 내향성이 있거나 혼자 질문하기 좀 스님이 무서워서 가서 말을 못하겠거나 이런 사람들이 스님들 한 서너 명씩 비슷한 고민을 가진 스님들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이런 소규모 뭐라 그래, 과외 같은? 즉 전부 다 본문이에요. 이게 다 법문과 문답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었어요.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선의 황금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본질적인 길로 불교 공부를 하는 때는 언제나 누구나 쉽게 깨어났던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물으셨으니 여기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냥 집에서 틈날 때, 시간 날 때, 혹은 살다가 힘든 일 있을 때, 거의 법문을 계속 들으면 돼요. 부처님 법문을 계속해서 들으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들리는 것만 들려요. 우리 뇌는 그렇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지, 100만큼 법문을 했어도 내 수준이 요만큼이면 한 20밖에 소화를 못한다 싶으면 20만큼의 이야기만 들리고 나머지 80은 안 들려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만큼만 소화하면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조금 더 신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조금 더 발심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 공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부가 괴로움을 근원에서 완전히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생긴다. 내가 생사에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공부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생사에서 해탈을 한다고? 죽되 죽지 않는다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공부고 이건 누구나 가능한 공부라고? 이게 믿음이 안 가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처음에는 계속 법문을 요즘같이 똑똑하고 논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법문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내가 기존 상식과 너무 어긋나는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한 3개월, 6개월만 그 반발심이 나도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그냥 잠시 그 생각 멈추고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왜? 한 3개월, 6개월 그냥 들어보면 어지간한 자신의 궁금증이 다 해결돼 버려요, 스스로. 그리고 반박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반박을 할래야 할 수가 없구나. 너무나도 논리적이구나. 내가 아무리 사유를 해봐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가 스스로에게서 검증이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스스로 노연하는,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화엄경에 보면 52계위라는 게 있거든요. 크게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이라고 해서 40가지 계위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십지라고 해서 보살의 십지라 해서 마음을 깨닫는 단계, 우리 선으로 말하면 견성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앞에 말하듯이 십신,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 계속 재밌어서 듣다가

처음에는 점점점 믿음이 생겨. 십신 10단계로 믿음이 10단계로 깊어진단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뭐가 있네 하고 막 믿음이 깊어져요. 그러다 보면 10주 여기에 이 법문에 완전히 마음이 머물러서, 야,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것이구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회사 취직한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직원이 100명, 1000명 있다 치잔 말이에요. 삼성 같은데 만명 넘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과 어쨌든 경쟁하면서 살아남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욕먹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또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막 정말 원수처럼 되기도 했다가, 막 스트레스 받기도 했다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두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 아니냐, 너무 괴로워 미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회사에 100명, 1000명이 있는데 그 사람 모두가 한 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이 예를 들어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가 있고 뭐 석사, 박사, 연권이 내 위에 막 있고 이래서 나보다 능력은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가지지 않은 놀라운 자원을 나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어떤 힘, 지혜, 이걸 나는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괴로움을 자기가 아는 대로 이건 원인이 이걸 거야 섣부르게 하지 않아요. 아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인정을 하라고 해요. 그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요. 그 문제를 과도하게 해결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그 문제와 함께 있으라고 해요. 받아들이라고 해요.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해석, 판단, 분별하지 말라고 해요. 이 불교에서는 이 문제, 만들어진 문제 있잖아요. 모양의 문제. 만들어진 문제를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관찰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없어요. 그건 모양일 뿐이잖아요. 모양엔 관심이 없어요. 모든 모양, 이 모양 따라가고 저 모양 따라가고 이 모양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거엔 관심이 없어요. 일체 모든 모양, 일체 모든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게 해서 모든 모양의 문제들이 있는 그대로 없구나, 다 있는데 없구나, 그게 진정한 공성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도 뜯어고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요. 하나도 폭력을 쓰지 않아요. 폭력적으로 세상을 뜯어고치겠다, 바꾸겠다 하지 않아요. 아주 자비롭고 지혜로운 시선으로 따뜻하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근원에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내가 억지로 한 변화가 아니에요. 본래 세상엔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라는 안목이 바뀔 뿐이에요. 그게 가장 근원적 답이란 말이에요. 이 말로 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곧장 드러내고 있는 게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선의 법문이고, 부처님도 이렇게 법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분별을 깨뜨려 주어가지고, 재행무상이고 제법무하다, 이런 부처님 당시의 교리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무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하가 선불교에서 말하는 진하예요. 무하가고 진하고 진하가고 무하예요. 무심이고 심이고 심이고 무심이에요. 마음 없음이 마음이고 마음이 마음 없음이에요.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을 같이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있는 측면과 없는 측면, 이 불성은. 그래서 유무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다고 말해도 틀리고 없다고 말해도 틀리다. 있다 없다라는 말로 할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에선 어떻게 해요? 공적영지심.
공적, 없단 소리거든요. 공적하다, 공에서, 고유에서, 정멸이어서 어떤 뭐 하나도 붙을 게 없다 이 소리.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영지는 뭐예요? 소상용하게 아는 성품이 있다. 없는데 있다 이거예요. 즉 유무중도를 드러낸 거예요. 유와 무를 함께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도 깨고 무도 깨고 유에도 머물지 않게 하고 무에도 머물지 않게 하는. 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즉 머리로 이해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법문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듣다가 점점 십신에서 십주가 돼요. 야, 이게 정말 믿을만하구나. 이 공부처에 내가 머물러도 되겠구나. 이 공부에 내가 뭐랄까, 죽을 때까지 이 공부는 해도 되는구나 하는 어떤 머무는 마음, 뭐랄까, 십주. 내가 이 공부를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딱 머무는 중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진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면 저절로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실천이 저절로 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게 스님이 말한 응무소주 이생김이었나 보다. 나도 모르게 집착 없이 그냥 실천하게 돼요. 자식한테 성적에 대해서 닥달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결과가 좋고 나쁘고는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너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우리의 최선이고, 너도 열심히 하는 게 너의 최선이지, 결과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 우린 전혀 없어. 너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집착하지 마. 그렇게 하고 그냥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민간 신자분 중에 아이가 공부를 쏙 잘한대요. 근데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물어보길래 그분한테 몇번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예전에 저희 차방이 있었는데 그 차방에 제가 혼자 앉아있는데 그 아이를 툭 집어넣고는 스님 상담 부탁해요 이러고 문을 꽝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 걔도 멍하고 저도 멍하고 쟤도 왜 들어온지 모르고 저도 왜 온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야 온기 기왕 왔으니까 차나 한잔하자. 고3이 얼마 힘들겠노. 차나 한잔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쉬다가 이래서 차 한잔하고 뭐 좋아하냐? 그래서 방에 있는 맛있는 거 갖다 주면서 먹게 하고서 오늘 스트레스 많겠다 이러면서 막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고1, 고2 이전만 해도 자기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오히려 예전에 그렇게 잘하지 않을 때보다 조금 얘가 공부 좀 한다 하는 싹수가 보이니까 더 집착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얘 이러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부담이 막 강하게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점점 부담을 주면서 학원도 알아보고 막 학원을 다니라 그러고 뭐 과외도 붙여준다 그러고 막 엄청 막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더래요. 그래서 엄마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막 자꾸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넌더 잘할 수 있어 막 자꾸 그러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엄마 아빠가 갑자기 착해졌어요. 이러면서 너 좋은 데안 가도 돼. 의사가 뭐 다야? 뭐네 가고 싶은 거 가면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다만 최선만 다하면 돼. 너가 최선만 다하면 엄마 아빠 무조건 오케이. 바라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나마. 그래 놓고 이제 사실은 뒤에서 자꾸 쪼긴 쪼는데 말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자신도 되게 편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사실은요,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스님 막 법문 듣고 한다 오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너무 편하고, 나 그러면 맘 편하게 공부해도 되는구나 해서 그냥 탁,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려놓으니까, 예전에 엄마 아빠가 다 계획 다 잡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2 넘어가면서, 야, 이 엄마 아빠가 나를 해결해주지 않네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 가보니까 애들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야, 이거 내 공부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이 학원 가겠다, 뭐 이거 사달라, 저거 하겠다. 자기 스스로 예전엔 엄마가 몇 시까지 공부하다 자,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네 알아서 해 이러니까 공부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훨씬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학교 친구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쪼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는 학교에서 자기가 약간 보살 비슷하대요. 그래서 제가 좀 웃다가 아이고 미안하다 야 너가 왜 보살이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얘기를 애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하니까 야 열심히 하는데 집착은 하지 마. 어? 열심히 해. 그런데 집착은 하지 마. 그 애들이 미친놈 네가 보살이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뭐 열심히 하는데 집착하지 마가 뭔 소리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걸 묻더라고요. 스님이 제가 열심히 하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걸 알듯 모를 듯 할 것 같은데 정확히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막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똑같은 고2 그 외고 다니는 여학생이 다른 학교 가다가 약간 뭐랄까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거예요. 전학을 왔는데 뭐가 또 좀 꼬여가지고 안 좋은 소문이 나서 약간 이렇게 좀 왕따 비슷하게 됐었어요. 그 친구한테도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이런저런 맨날 법회하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2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바로 알아듣고는 바로 그냥 와 이렇게 살면 와 내일부터 학교 가서 너무 신나겠는데요? 이러면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는 걸 봤었거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 서울에 있는 어느 좀 작은 학교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3년에 한 명씩 3, 4년에 한 명 5급 고시 합격할까 말까 그래요. 한 명.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재수하겠다고 하고서 매주 일요일 날 법문을 들으러 오면서 재수를 했어요. 엄마, 아빠, 딸 셋이 같이. 엄마, 아빠가 고시 합격해야 된다고 막 쪼고 본인도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너무 택도 없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재수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싶었대요. 근데 재수하면서 엄마, 아빠도 집착을 내려놓고 본인도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마지막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말겠다. 안 되고 말면 난 딴 거 하겠다 하고 쿨하게 생각하고 그냥 최선을 다 했는데 그 마지막 법문 들으면서 하던 그 해에 가장 놀았대요. 그전엔 놀면 죽는 줄 알았대요. 1분 1초. 근데 그때는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고 친구 불러가지고 술 한잔하고 놀고 그리고 또 기운 내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일요일 날은 와가지고 그 5급 고시 준비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우리 절에 1호 법회 때 피아노 치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피아노 항상 치고 법문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합격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한 140명을 뽑는 데서 전체에서 7등인가로 합격을 했어요. 이 학교에서 이렇게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딱 합격하던 날 제일 먼저 찾아와서 했던 말이 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놀라운 게 진짜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했대요. 그리고 떨어지면 오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말고 난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면서 했대요.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 게 신기했대요.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구나 이게 주로 외우는 걸 텐데 그게 재밌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붙을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놀아가지고 안 붙겠지 싶어서 거의 뭐 그냥 포기했대요. 그냥 집착을 내려놨대요. 아, 떨어져도 괜찮아.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 시험만 보고 나면 내가 원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후회 없이 내가 딴 거 하겠다 이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시험을 잘 봤단 말이죠. 이게 실전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이 너무 간단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야기고 그걸 계속 화두처럼 들고 있게 되면 묘약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십신이 십주가 되고 십행이 되고 십회향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되어서 완전 불교에 딱 관심을 가지면서 발심을 하고 법문을 들으면 저절로 십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성품을 확인하게 되어서 환희스러운
한의 지혜에 오르게 된다.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일별을 해서 자기 성품이 자기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교리적인 얘기 같잖아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 역사가 증명을 해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깨어나는 게 정말 진실되다라는 진짜라는 얘기. 그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법은 어려우면 진짜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갈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 빼고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2단계가 저절로 진행이 돼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힘을 빼게 되고 저절로 관심이 가게 되고 저절로 실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법문을 나도 모르게 자꾸 듣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계속 법문에 중독되듯이 듣게 돼요. 마치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신도님들이 부처님 법문한다는 얘기만 하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고, 부처님은 걸어서 인도 전역을 걸어 다녔잖아요. 부처님보다 부처님이 이 길을 통해 이 마을을 지나갈 것 같아요 라는 소문이 먼저 가서 다 있다래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유일한 종교가 불교거든요. 이 상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종교가 불교예요. 상인들의 무역로를 따라서 부처님이 같이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법문을 해줬고, 그 상인들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먼저 가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법당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부처님 내년쯤에 여기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불교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간다는 소문만 들리면, 법문한다는 소문만 들리면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어서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불교 공부는 따로,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공부해도 좋죠. 그러나 사실은 공부 크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밑줄 긋고 뭐 반드시 불교 대학을 해야 되거나 뭐 반드시 이런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거나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아도 일단은 그냥 법문 듣고 먼저 깨어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공부는 불교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일단 뭣도 모른 채로 법문 듣다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후 점수 이러잖아요. 도노 점수 이러잖아요. 먼저 도노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은 수행 못해요. 어떻게 수행을 해요? 모르는데. 사성제가 고집 멸도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법문을 듣다 보면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게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도성제,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수행을 억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수행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의가 아니라 무의법이에요. 이 공부는 사실은 맨 처음 방편의 공부를 할 때만 유의 조작이 잠시 들어가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 법 없이 노력하게 돼요. 애쓴 법 없이 애쓰게 돼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절에 나올 때 너무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오신 분도 가끔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억지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시키면 억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되는데 조금 노력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십신 단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 완전히 머무른 단계가 돼버리면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절로. 저절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일주일에 하루 법문 들으러 가는 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려요. 이게 스님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신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루 중에 내가 법문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장 깨어있을 때 법문을 듣고, 내가 가장 멀쩡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해지면. 그게 억지로 해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해보세요. 억지로 한다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저절로 돼요. 그래서 단계가 없는 공부인데 또 현실에서 보면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50이 계위라고 한 거예요. 그 계위가 있어서 계위가 아니에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계위가 있는 거고,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 계위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고. 또 길어졌네요. 제가 이제 오늘 진도 조금 볼게요. 그래서 이랬어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멍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이 지황비구가, 와, 나는 선정에 들어가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나보고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건 진짜 선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란 말에 지황스님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본래 여여부동한 공부라고 하고 유의조작이 아니라 무의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경전에서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까지 그럼 잘못된 선정을 닫고 있었구나. 이런 뭔가 충격,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 스승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갈고 닦는 게 선정이라고 알았는데 그대 스승은 뭐를 선정이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현책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스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정은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묘하다. 첫째,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묘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묘자, 묘자가 뭐냐면 묘법연화경 이러듯이 묘자는 뭐냐면 묘해서. 묘하다는 게 뭐예요? 알듯 모를 듯. 알것 같은데 모르겠고, 모를 것 같은데 알것 같고, 이건 것 같은데 적은 것 같고,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다할 수 없는, 생각으로 뚜렷하게 알수 있는 건 묘하다고 안 하잖아요. 묘하다는 건 불가사의하다 이거예요. 불가, 사의, 생각으로 헤아리고 따지고 분별하는 게 불가하다. 이걸 불가사의라고 하거든요. 이걸 묘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으로 알수 있는 공부가 아니어서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선정은 제일 먼저 묘하다라는 말을 꺼낸 이유가, 내가 얘기하는 선정은 스님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묘한 거예요, 이 선정은. 내가 말하는 선정은. 왜? 지금 있는 이 선정이거든요.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이렇게 막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한 바탕에 언제나 늘 드러나 있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2절에 밖에 1층이고 버스 터미널이고 여기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명상센터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너무나 최적화된 곳이다, 시끄럽기 때문에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명상하러 이렇게 앉아 있을 때차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이게 명상에 좋은 재료가 돼요.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법념처예요. 무엇이든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그걸 비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자동차 소리 빵빵하고 지나가고 사람들 소리 들리는 게그 소리잖아요. 소리죠,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무언가가 그 소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죠. 비추고 있죠. 알아차리고 있죠. 소리는 이 소리도 왔다 가고 저 소리도 왔다 가고 사람 소리도 왔다 가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왔다 가는데, 그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소리가 오든 오고 가는 소리와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 하나가 그걸 비추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은 모양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없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항상 고요하니까 고요한 바탕 위에서 이 시끄러운 걸다 비춘단 말이에요. 이 시끄러운 가운데 늘 있는 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게 뭔지 알겠어요? 깨달아야만 알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야만 알수 있을 뿐 다시 알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묘하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분별로는 알수 없다. 그래서 이 선정은 묘한 것이고, 맑고, 맑다는 건 뭐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벌레 청정이거든요. 시끄러울 때도 맑은 거예요. 맑을 때만 맑은 게 아니고, 마음이 맑을 때만 맑은 게 아니라, 마음이 시끄러울 때도 시끄러운 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언제나 맑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맑은 거예요, 이거는. 늘 맑은 거예요. 그리고 원만하고, 이건 언제나 원만해서 뭐 모나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그냥 여여하고 원만하고, 원만한 성품 이러잖아요. 막 날카롭고 막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원만하고 고요하다. 항상 고요한 거예요, 이 선정은. 이 본래 성품은. 이게 뭔 얘기라는 거예요? 본래 성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해탈 열반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불교는 이 법문, 저 법문이 따로 없어요. 다

0: 같은 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바로 열반이고 열반이 바로 부처고 부처리 바로 부처가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이 마음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열반이고 해탈이고 이게 자기고 이게 본래 불성이고 지금 이것이 불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묘한 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묘하지 않죠? 봐서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묘하지 않잖아요. 몸은 내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안팎도 없는데 묘하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맑은 게 있어요. 원만하고 고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서.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거 하나 확인하는 게 견성 공부예요. 마음을 깨닫는 공부예요. 그러면 나를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의 성품을 깨달아요. 온 우주 전체를 이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저 온 우주에 우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니까. 그 모두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나왔어요. 온 우주의 모든 궁금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으니까요. 이 근원의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면 그 자리가 선정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얘기해도 이 근원을 얘기하고 무슨 질문을 해도 전부 다 이 근원 하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체와 용이 여여하고 본체, 이 본체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드러난 본체, 이것과 본체 위에서 나온 작용, 작용이 한결같단 말이에요. 본체가 이것이고 작용이 이 마음이에요. 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3: "내 이름은 시따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은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1: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2: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0: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디저트.
1: 아, 난 또 뭐라고.
0: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2: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2: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0: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만나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 불교의 수행, 그러면 항상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뭐 스님들이야 당연히 그것을 목적으로, 또 목표로 수행을 하시지만 제가자분들, 우리 신도님들은 과연 진짜 깨달음, 해탈, 열반만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수행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해 다가올 다음 순간 또는 내일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더 나은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깨달음이라는 한 표현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그것이 방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깨달음은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 일하는 것, 오늘을 사는 이 모든 목적을 아우를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의 주제,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둬서 행복을 깨닫자라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깨달음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수행을 하죠. 불교에서도 열반락이라고 해서 열반의 즐거움, 여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락자를 붙이기도 하죠. 모든 고뇌와 번뇌, 업의 에너지가 식어서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고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윤회에 조그만한 가능성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수행의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은 불교를 만남으로써 지난날의 여러 과오들이나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는 내가 쌓았던 여러 인연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거나 또는 나를 좋게 했던 것들을 잘 알아 그것을 연기적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내일로,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일일시 호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선오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평상심시도. 가장 들뜨고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그러한 그러한 평상심에, 항상 일상하는 그러한 생활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여실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행복은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나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심시도, 일일시호일, 이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오직 특별한 것만을 챙기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특별한 순간만을 찾는 것은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력하는 건 오늘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행복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말이고 여러 법문이나 또는 철학이나 수많은 이야기로 너무 많이 들어들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here and now라고도 있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한 날이고 내가 꿈꾸던 날인다. 너무 머리로는 잘 알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은 전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 속에 행복이 아닌 오히려 불행과 불안과 어려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고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누구보다입니다.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타인입니까? 항상 비교해야지만 열심히 한다, 부지런히 한다, 노력한다라는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비교해서 그 가치를 매겨야 되죠? 그냥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계속 우리는 비교하려고만 합니다. 비교를 통해 그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그 삶을 살려고 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려고만 노력하죠. 불교에서는 살불살조라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의 참뜻은 부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조사만을 쫓지를 말라는 겁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는 건 부처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부처로서 살아가야지 석가모니 투 비로자나 주니어로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스님일지언정 조주 스님을 눈앞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조주로서의 깨달음이 아닌 조주의 깨달음과 수행을 내가 배워 조주 스님이 아닌 나라는 한 존재로서 수행을 닦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노력해야 되고 누구보다 잘 살려고만 누구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항상 자신의 삶에 나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 아닌 누구가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사실 이 행복을 깨닫자라는 이 내용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은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아주 특별한 질환, 병명에 의해서였었습니다. 그때 나온 병명이 바로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처음에 라디오에서 잘못 들은 줄 알았었습니다. 우울증이면 우울증이지 고기능성 우울증은 뭐지? 왜냐하면 저도 2011년에 우울증을 이제 초기에서 마치긴 했지만 겪었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2026년이 된 지금 대략 15년 가까이 지나 우리의 우울증은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경쟁과 비교와 성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때문에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기능성 우울증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가정이나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더 성실하고 원만히 모두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휴식의 공간, 즉 나라고 하는 집이나 내가 쉬어야 되는 공간으로 들어와 내부에서는 심각한 고립, 고통, 외로움, 우울감이 존재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질환을 바로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우울증의 기본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외견으로 그거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울증을 한번 겪으면 바깥으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가 우울증 초기를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겪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화창한 봄날에 한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게 뭔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고 뭔가 굉장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패배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상하게 느꼈고 저희 교수님도 좀 이상하게 보셨었습니다. 왜 하면 할수록 얘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가나 제 아는 지인 중에 의사분이 계셔서 너무 좀 불안한 나머지

전화로 상담을 좀 했더니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 왜 이런 우울증이 생기지? 하니까 스님 혹시 스님 주변의 누군가와 스님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유학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 도반 스님들이 이제 뭐 선원도 다니시고 소임도 사시고 여러 군데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너무 참 보기 좋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도반들은 이렇게 지금 잘 자신의 수행을 하고 자신의 몫을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캄캄한 방 안에서 유학을 와서 그냥 일본어만 외우고 일본어를 통해 불교를 다시 공부하고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만 내다보며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나도 모르는 결핍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노력할수록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왜 이런 일에 빠진 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했더니 선생님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밖에서 운동하십시오. 햇살을 쐬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사람들 속에 있어야 낫습니다. 자꾸 안에 계시지 마십시오. 안에 있으면 더 깊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불교를 공부했고 불교를 공부하고 있었으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 스스로를 잠식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을 보내주셔서 약을 조금 먹어서 한 두 달, 석 달 정도 먹고 났더니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봄날이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해서 항상 밖에 나가서 조깅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러닝이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당시엔 그런 것도 몰라서 그냥 일본이다 보니까 강둑이 많습니다. 강둑에 나서 막 뛰다 보니 뭐 고양이들도 좀 만나고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밝은 성격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항상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밖에서 뛰거나 산을 가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도 진짜로 제가 이런 것들을 겪어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기능성 우울증이라는 건 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을 다시금 그 안에서 한번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바로 드러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치료법으로 지금까지도 잘 이어올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감추는 순간 누구도 알아낼 수 없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에 너무나 익숙한 질환이 한 개 더 있죠. 바로 공황장애라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과거만 하더라도 연예인이나 좀가 이렇게 유명인들이 많이 걸렸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뒤처질까 봐, 실수할까 봐, 잊혀질까 봐, 없어질까 봐 매 순간 불안함을 느끼는 게 바로 공황장애인 것입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어도 갑작스럽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멀쩡하게 있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손을 떨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심하게 눈을 깜빡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황장애의 기본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것이 없어졌을 때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존재가 됐을 때 이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공황장애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마치 세트와 같이 묶여서 옵니다. 내면이 피로해졌고 내면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항상 붙어오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 인연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로서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이 투게더를 하면서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방송과 만약에 비교했다고 하면 투게더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전해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시청률이 잘 나오거나 ALS가 많은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려고만 계속했겠죠. 그러다 보면 투게더도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죠. 누구보다 누구의 모습이 아닌 그냥 투게더로서 그 모습을 계속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지금 이 투게더가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그 모습 속에서 계율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투게더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다 없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투게더는 투게더로서의 위치에서 계율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투게더가 방송되면 ARS나 많은 또 후원을 해주셔서 이 방송이 지금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수처작주 입처계진 계율을 계율답게 전하는 투게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투게더로서 참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정받고 알아주고 남보다 앞서고 뛰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투게더를 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기 때문에 인정은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은 받아지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발버둥치게 될 겁니다. 무리하게 될 것이고 무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채십니다. 뭐지 방송이 좀 질이 낮아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바로 알아주시죠. 그리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아닌 그냥 투게더로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내일 다음까지도 투게더로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불교에서도 말하는 수행의 가치관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자신이 올곧게 알고 그 안에서 행을 닦아 즉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인 행을 통해 자신의 일인 사를 만들고 자신의 모습인 업을 갖추어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삶, 이 생을 변화시키는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 사, 업, 생, 법, 불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여러분, 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서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어찌 세상이 나를 바꿔주기를 기다립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바뀌면 나와 더불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매일 아침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 속에 있다라는 건 하나의 서원을 세우는 거고 그 발언을 통해 행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잘 했는지를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메모장에 써놓은 것을 한번 꼭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 투게더도 녹화 직전에 제가 항상 꼭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냐면 제가 만들어놓은 투게더의 이 내용들이 기승전결로 잘 어떻게 전달돼야 하는가 그리고 엔딩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와야겠구나라고 꼭 먼저 확인을 하고 다 맞춰서 이동하면서 한 번 더 스스로 복습을 합니다. 즉 저의 이 행위를 투게더라는 일로 만들고 투게더의 모습을 갖추어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는 삶으로서 이끌어나가는 즉 이끈다라는 건 변화이죠. 이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게더가 함께하고 금요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것을 원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변화가 아닌 마치 신비로운 신통과 같은 게 텅하니 떨어져서 내 세계를 확 뒤집어 바꿔줬으면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 속에도 너무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죠. 리틀 부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비구가 고행을 포기하고 내란자라 강가로 내려오셔서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으시고 그 공양을 하시는 부처님을 보고 시타르타가 타락했다라고 질책하며 떠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사문 고우따마가 보리수 밑에서 정진의 다짐을 서원을 세운 채로 좌선에 딱 앉아있을 때 폭우가 내립니다. 그때 뱀의 왕이 나타나 부처님의 등 뒤로 와서 코브라가 등을 쫙 피면서 부처님을 비를 맞지 못하게끔 이렇게 가리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이 나올 때 이 오비구는 손을 들며 박수를 치며 환희합니다.

즉 신비로운 모습에 빠졌고 그 신비로운 모습을 통해 스승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여겼던 것인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사람이 씻고 밥을 먹고 수행을 다짐하려는 모습에는 오히려 구도를 포기하다니 더 이상 당신을 따를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떠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배움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배움은 변화다. 깨달음의 길은 중도, 즉 중용에 있다. 모든 극단으로부터 중도, 중용을 지켜야 변화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고행에 집착하려면 더 큰 고행만이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몸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수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행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 불교는 고행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고행을 지양하죠. 불교는 두타행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의 내용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습을 두타행이라고 부르지 그것을 고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고행은 고통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고 더 큰 고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가 아닌 자극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신문기사나 방송도 대부분 그렇죠. 더 인기를 끌려고 하고 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으로만 갑니다. 요새는 신문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가 거의 못 봅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해갖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박지성 선수의 뭐 박지성 무슨 무슨 일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축구선수 박지성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의 뉴스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아니면 말구식의 기사가 불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극으로만 나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행을 포기하며 극단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수행이다. 이 중용, 중도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투게더를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자극적이지 않으며 계율의 중도를 지켜 그 안에서 세상의 일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일 속에서 계율을 녹여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저의 생각만이 들어갈 것이고 사회의 문제를 더 자극적으로 다루면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알맹이는 없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끊임없이 우리 PD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올바른 변화를 얻기 위해선 중도, 중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그 치우침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 속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노력하고 힘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복은 그들과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 오늘도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노력은 결코 고행이 아닙니다. 힘들고 조금 지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인연들 그리고 나의 일을 통해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노력이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행복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 인연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내일 행복해야지 이것만 넘어서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오늘을 놓치고 가장 소중히 되어야 될 가족과 인연들을 함부로 얘기하며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행에 빠진 그리고 부처님을 질타한 오비구의 모습은 아닐지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행복은 원만해야 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 중용 속에서 오늘 하루 노력을 통해 행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노력해서 그 누구도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불교를 만나 수행하고 정진해서 그 누구도 괴롭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때때로 불행해야 되고 괴로워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가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참회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나의 수행

정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는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과 또는 깨달음 앞서서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참회와 성찰입니다. 스스로를 반성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을 불교에서 참회라고 하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즉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성찰입니다. 성찰하지 못한다면 항상 들뜬 마음이 생기거나 우울감에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더 나은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 항상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를 반성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성을 통해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참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계식을 할 때도 항상 참회진언을 하죠. 참회진언을 통해 참회진언을 하는 동안 수계하기 전의 모습과 연비를 통해 수계한 자신이 참회진언 시간 속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 바뀐 나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교는 여러분의 깨달음은 오늘의 수행은 지금의 일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하십시오. 행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이 없다라면 무엇을 통해 행복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할지, 어떻게 행복해질지 스스로 결정하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나아가게 하여 그 속에서 어울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망경제의 35경계 불발언계에서도 이 서원, 발언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죄로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수행에 있어서도 항상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수행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냥 고행에 빠지거나 자신의 독선에 빠져서 수행이 아닌 그냥 어떤 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수행의 가치관의 최고는 깨달음이죠. 해탈 열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뜬구름과 같이 막연하다라고 하면 나의 수행의 또는 정진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루에 20시간 정진, 또는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500배, 또는 염불, 사경, 또는 그림일 수도 있죠. 수많은 것들의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방편으로서 나아가 깨달음, 해탈, 열반, 또는 행복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하루를 막연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저의, 우리의 행복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요새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고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인용하는 방송이죠. 우리 유재석 씨가 나오는 방송에서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김신영 씨가 한 13년간 치열하게 다이어트를 해갖고 살을 쏙 빼갖고 그것을 항상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자신의 그러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공황장애까지 겪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자신의 스승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신 전유성 개그맨님이 김신영 씨가 아끼는 제자이다 보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쫓기지 말고 진짜 내가 김신영, 너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김신영 씨가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저를 요새 누구도 써주지 않습니다. 저 이제 한물 갔나 봐요. 라고 했더니 전윤성 개그맨님이 너무 또 개그맨답게 훌륭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영아,
함몰가고

두물 가면 보물 돼. 왜 비교해서 한물 같네, 두물 같네 그래야 되냐? 너 스스로가 이미 보물인데 왜 그것을 몰라? 법화경에 나오는 그 얘기 그대로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앞장서서 가려고 하지 마. 사람들이랑 손잡고 가. 이렇게 주변에 행복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어디서 무엇만을 찾아 헤맸었는지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써서 뺐던 살을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막 먹다 보니 13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을 뺐는데 6주 만에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되돌아온 6주 뒤에 오히려 불안함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하더랍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고 싶은 개그,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제가 알 정도면 진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정도밖에 검색을 안 하다 보니까 창에 뜨지 않으면 볼 일이 없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유재석 씨와 함께 김신영 배우님, 개그우먼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라고 했는데 그 살이 찐 게 아니라 오히려 가피와 공덕이 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이 됐어요. 스스로가 보물이 돼서 자신을 아낄 줄 알고 자신이 진짜 무엇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종종 찾아봐요. 너무 재밌게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비교하고 날카로운 방송이 아니라 푸근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줍니다. 아, 김신영 개그우먼의 이야기구나. 남들 걸 따라하고 유행어만 쫓다 보면 유행이 그치게 됩니다. 유행은 말 그대로 흐르는 겁니다.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유행이 올 때까지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묵묵히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내리고 있으면 하나의 존재가 돼서 한물 가고 두물 가서 보물 된다라는 그 교훈과 같이 참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걱정돼서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항상 사람을 그리워하고 항상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유성 개그맨님의 마지막 교훈과 같이 앞장서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무리 앞장서도 기다려서 사람들과 손잡고 다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눈 감는 그날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또는 행복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가족과 인연들과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이미 충분히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비교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 만족하는 행복이 아닌 비교하는 행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통해 나를 알기 위해선 함께 할 수 있어야죠.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가장 가치가 큰 회사를 이끄는 젠슨 황이라는 인물도 자신의 회사의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똑똑한 사람,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깐 보시면 사람을 뽑을 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능력이라고 하면 인간성을 더 중요하게 본답니다. 함께한 사람을 구한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젠슨황이 강조하는 그 가치도 바로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이 내용 우리 지극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맛없죠.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막 먹을 때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금 가난했었어도 80년대, 90년대 먹었던 그 음식들이 더 맛있었던 이유, 짜장면 한 그릇, 치킨 한 마리가 더 맛있었던 건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함께했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치킨 한 마리 누구라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도는 이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꿈꿨던 삶이죠. 근데 그 꿈이 지금은 현실이 됐는데 그 현실을 꿈과 같이 못 살아가고 오히려 더 큰 꿈을 쫓는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인간성이 좋기 위해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베푸는 건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풀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만을 챙기기 위해 계속

삼는다라고 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죠. 우리 불교에서 그걸 악위라고 부르죠. 목구멍은 요만한데 배는 이만해. 음식을 잔뜩 하지만 먹으려고 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스크루지와 같은 외로운 슬픈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이 아닌 나와 너가 우리로서 함께 이끌고 지탱하고 함께 걷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 하나로만 살거나 너 혼자로만 살거나 우리가 아닌 고립된 삶을 살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저의 우울증도 제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이 제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내 안에서 그 비교를 통해 결핍을 자꾸 만들었고, 더 어두운 속으로 저를 끌고 내려가서 저 깊은 심연으로 잡아당겨 버렸던 겁니다. 누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의 걸음으로 나락 속에 빠뜨려 버렸던 너무 속상한 일을 스스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스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개인이 중요해지는 세상이긴 하지만 이제 지능, 똑똑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제 AI나 다양한 것들이 지식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AI랑 지식으로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AI를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마음으로, 지혜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지혜, 바로 인격을 기르는 건 어려워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건 어렵다. 창피함이나 비판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강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도전으로부터 위대함이라는 것이 탄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비교와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 착실히 챙겨서 인격을 길러 사람들과 함께하면 지금 비로소 조금 고난하고 힘든 도전을 할지언정 그 손을 잡고 나아가 위대함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유재석 씨가 같이 있죠. 유재석 씨가 했던 가장 유명했던 방송이 무한도전이죠. 정말 허망한 도전들을 막 했지만 그 무한도전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MC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위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힘든 고난과 말도 안 되는 도전들도 있었지만 그 끝에 위대함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모습, 이 두 명의 사람이 인터뷰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 저 둘은 참 공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똑똑한 것만을 너무나 찾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성적이 좋고 앞서고 그러면은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나아가야 하죠. 조금 덜 똑똑해도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어떤 큰 스님 상자가 이제 공부를 못해서 꼴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갖고 스님께 찾아갔더니 스님이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이놈아. 그래서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했대요. 아니야 이놈아. 너가 꼴등을 했기 때문에 너희 반에 꼴등이 없는 거야. 너는 누구 한 명을 더 위로 올려보내준 것이다. 너로 인해 그 사람은 꼴등을 면할 수 있었고 너가 꼴등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찰하고 참회할 수 있었다. 잘했다. 아, 그걸 제가 옆에서 듣는데 진짜 큰 가르침을 얻었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뭐 물론 그 스님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긴 했었지만 오히려 큰 스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었고 지금도 선방에서 선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수자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자의 힘은 꼴등 수자가 아닌 꼴등 수자였지만 1등 수자가 돼서 누구보다 인욕할 줄 알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정말 절구통과 같이 그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제 도반이 되어줬습니다. 위대함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행복은 무한할 것입니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물건 또는 어떠한 가치 또는 경제적인 걸로만 파악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선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행복을 깨닫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말씀드린 것은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도 내 곁에 이렇게 행복함이 가득했구나. 언제나 곁에 있었었구나. 근데 나는 어디를 바라봤고 무엇을 가지려고 했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인가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눈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닌 허망한 것이 되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은 다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무지개의 저 너머와 같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술 이후 또 그리고 요새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돼.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저의 일상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바뀌지 않은 일상을 제가 이제는 주체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투게더의 내용이나 또 투게더의 특집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피디님과 상의해서 다 섭외하고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게더를 온전히 저의 모습으로 끌고 가고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공감하고 있어서 언제나 제 곁에 행복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수행, 다양한 포교활동, 제 곁에서 항상 저를 행복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좋지 않은 날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행복하다 보니 제 주변의 사람들도 참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도 다니고 운전도 굉장히 많이 해서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걱정해주시는 한편 이 모습 그대로 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원해 주실 때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투게더를 행복하게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 저의 곁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행복을 설명드렸지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자신을 성찰하고 그 성찰한 자신을 통해 주변을 살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 치우침은 비교와 경쟁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고행을 포기하시고 중도를 통해 깨달음의 변화를 얻으신 그래서 부처라는 지위에 올라가신 고따마 시타르타 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중생이 부처로 바뀌기 위해선 중생임을 바르게 성찰해 스스로 중생이 아닌 부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순간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게 부처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금강경 대승정정분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순간 모든 세상의 것들이 부처가 되어 나와 함께 있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 것입니다. 아, 내 곁에 항상 부처님과 간세음보살님이 계셨었구나. 내가 무언가 허망한 것만을 쫓고 있었었구나. 저 신기루와 아지랭이가 내 손에 잡힐 것만 같아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니었을까. 오히려 내 곁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의 제목 투게더인 것과 같이 계율을 아무리 철저히 지키고 수행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할지언정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하여 대승에서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생의 손을 잡고 그들을 제도하여 자타이시 성불도로 나가는 보살행 그를 통해 모두가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그 대승불교의 모습 그것이 불교에서 원하는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열반락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속에 얼마나 많은 행복함들이 가득하고 있는지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드리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연들이 행복과 더불어 선연으로서 화연되어 여러분의 세상이 불국토가 되고 관세음보살이 관자재의 모습으로서

0: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 하루가 되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의 곁에 행복이 얼마나 가득하고 그 행복을 이제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역시도 정말 행복함을 깨닫는 오늘 이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보기 백

0: 4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

0: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소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

0: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에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네.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0: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0: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0: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1: 네.
0: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0: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1: 안 아프고
0: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네. 다리가 네.
0: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0: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1: 네.
0: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2: 물도
0: 빼고
2: 물도 빼고
1: 네.
0: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0: 저기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1: 네.
0: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달은.
2: 네, 한 달.
0: 네.
1: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네네.
1: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0: 네.
2: 네.
0: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네. 예.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자세히 살펴보면요,
2: 네.
0: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1: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2: 네.
0: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2: 오.
0: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성현 씨, 조금 전에
1: 네.
2: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1: 네.
2: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2: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가
1: 그렇죠.
2: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1: 아,
2: 하니까
1: 너무
2: 마음이 좀
1: 좋다.
2: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0: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염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2: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 같이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0: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어머니,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2: 근육을
0: 말씀하시더라고요.
2: 키워라.
1: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수 없었어요.
1: 어머님,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3: 많이
2: 모양이에요.
3: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1: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2: 오.
1: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3: 네.
2: 아프지 않은 치료법일
3: 아,
2: 것
3: 아픈 거 제일
2: 같고.
3: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야,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4: 성공적으로

0: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2: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2: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더라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0: 꼭 가까운 전문 병원을 더 누추.

0: 쓰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니,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3: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구,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 보병사단 호국

용조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0: 작가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욕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마땅히 세계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성향 미촉법에 머무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총무원장 선거 등을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거법 준수와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힛불교 트렌드를 이어가기 위한 불교 문화 산업화 콘텐츠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만해스님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독립운동 출발점이었던 압록강에서 스님의 정신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병원 전법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0: 있습니다. 기획보도 위기의 병원 포교 네 번째, 임종 직전 개종 실태와 병원 법당의 마지막 안식처 이유를 보도합니다. 동국대 전자불전 문화콘텐츠 연구소가 불교 의례, 염불, 의례, 의식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각 나라 대표 스님들이 나라별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공통 의례를 모색했습니다.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BTN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가평 대원사에서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와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거법 준수와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 문화를 선도하고 힙불교 트렌드를 이어가기 위한 불교 문화 산업화, 콘텐츠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조계종 제2 교구본사 수원 용주사에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87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2: 종단을 향한 그 마음이 미래 한국 불교의 어떤 초석을 다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 손에 있을 겁니다.
1: 26명의 의원 스님 중 22명의 스님이 참석해 열린 회의는 오는 9월 38대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 등 관련 주요 내용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종무원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3: 중앙종회는 이미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구종회 내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10분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참여가 가능하거나 발언이 가능한지 대해
4: 교육직 정무원은 그저 7직 8직에 하는 그 부분만 교육직 정무원으로 규정하는지
1: 선거법 제7조에 따라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을 비롯해 교구본사 소속 교육직과 일반직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등의 종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일체의 표현을 해선 안 되고 개별적 행정행위와 캠프 참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무원의 범위와 선거인단 구성 등 쟁점에 대한 문의와 논의가 이어졌지만 종단의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불교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할 상품 개발과 세계문화유산 관련 정책 변화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전국 사찰 기반의 생활용품, 공예품, 디지털 상품 등 문화 상품과 디자인을 공모해 사찰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한다는 계획을 공유하며 본사 차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힙불교 트렌드와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성공,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굿즈의 흥행 등이 불교 문화가 대중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기타 안건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임기였던 등운 스님 후임 회장단 선출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주요 선거가 완료되는 오는 11월까지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열흘째 단식을 이어가던 중앙종회의원 재정 스님과 용주 스님이 법원 스님에 이어 단식 정진을 중단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재정 스님과 용주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간곡한 설득과 만류를 받아들여 단식 정진을 중단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과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 등이 어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성로 스님은 열흘이든 백일이든 스님들을 대신해 단식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고 누구보다 강경하게 살아왔지만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향 후 새로운 정진과 도반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용주 스님은 스님들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이겠다며 10일간 이어온 단식을 마무리했으며 재정 스님도 설득 끝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올해는

0: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이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후의 명시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이를 기념해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만해 스님이 자유를 향해 걸었던 길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을까요? 양육은 기자가 첫 여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1: 1906년 문을 연 동국대학교가 올해 건학 120주년을 1926년 출간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역시 올해로 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세기를 뛰어넘은 두 시간은 중국 만주 벌판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주최한 2016 만해로드 대장정 학술연구 프로젝트. 만해 스님이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걸었던 길을 직접 답사하며 독립운동의 현장을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이 중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걸음을 내디딘 곳은 압록강 단교. 지금은 평온한 강물이 흐르지만 100여 년 전엔 독립을 꿈꾸던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던 생사의 경계였습니다. 만해 스님 역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압록강을 넘어 서간도로 향했습니다. 망명지에서 독립운동가들과 뜻을 모았고 민족의 자유를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치열했던 삶은 훗날 님의 침묵으로 승화돼 작품 속 님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과 민족의 희망으로 일켜왔습니다.
2: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우리의 어떤 아픈 현실, 그리고 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해로드를 출발해서 만해 스님의 자유와 평화 사상,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영원히 잘 뭉쳐서 화합하고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출발하는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1: 이번 대장정의 첫 여정이 압록강에서 시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립운동 출발점이었던 이곳에서 만해의 정신을 다시 마주하고 스님의 사상을 오늘의 언어로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단교 위에 멈춰서서 분단과 식민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3: 지금 압록강 위에 서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일본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던 곳이기도 하고, 만해가 실제로 건넜던 길이기도 하고, 지금은 끊겨서 더 이상 오고 갈수 없는 길이기도 한 여러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국경선을 마주두고 있는데 이 선이 사실 이어진 통로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자리인가 싶습니다.
1: 첫날 저녁에는 전한성 만해연구소장이 자유를 향한 순례, 만해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어 만해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만해가 걸었던 길은 학문과 교육, 미래 세대에게 전해질 새로운 길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만해의 발걸음은 이제 서간도 깊숙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압록강 당교에서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0: 질병의 고통 속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임종의 순간. 종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 평온을 찾아주는 마지막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병원 전법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불자들이 많은데요. 기획보도 생사의 최전선 위기의 병원 포교 네 번째 순서로 임종 직전 개종하는 뼈아픈 실태와 그럼에도 병원 법당이 왜 마지막 안식처가 돼야 하는지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라 할지라도 생사의 갈림길에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큰 외로움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영적 돌봄을 전담할 스님이 많지 않고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임종을 앞둔 불자의 개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원목 시스템을 갖춘 이웃 종교가 불자와 그의 가족 곁을 대신 지켜주면서 의지처가 바뀐 겁니다.
5: 10명 중에 개종을 할수 있는 확률이 반은 된다고 봐요. 병원에 입원해도 아무도 나를 문병 올 사람이 없어요. 스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불교 전체에 영양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4: 임종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와 종교가 달라 겪는 불편 역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환자의 경우 불자 간병인을 만나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간병인 교체를 요청하는데 불자 환자는 불자 간병인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물론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인재 양성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6: 만약에 불자라 그러면 꼭 불자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불자라는데 불자가

0: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 이처럼 척박하고 외로운 병상일지라도 작은 법당과 병실을 묵묵히 찾는 스님의 발걸음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겐 더없는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2: 실제로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겪은 한 유족은 우연히 마주한 스님의 기도 덕분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3: 법당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염불도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자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기적으로 방문도 해주시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어요.
2: 위로와 평온은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유족의 마음을 보듬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사후 영적 돌봄 역시 오롯이 법당과 스님의 몫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주한 법당이 병원 안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하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이래서 봉사를 하고 이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는 거구나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2: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제도하겠다는 사홍서원의 첫 번째 원력, 중생무변서원도.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외롭게 개종을 선택하는 불자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매일 외는 거대한 서원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세계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봉독할 수 있는 공통 의례가 아직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스며들었기 때문인데요.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나라별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공통 의례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국과 태국, 미얀마와 베트남, 부처님법을 따르는 일불 제자들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모였습니다. 불교를 신행하는 나라들의 의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계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봉독할 수 있는 공통 의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지난 23일 불교 의례, 염불, 의례의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발표에 나선 태국의 자라싹 스님은 태국 불교 전통의 단기 출가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단기 출가는 수행자로서 평생을 살아내겠다는 무거운 결정이 아닌 국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전통 의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입대 전후 삶을 환기하기 위해,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 위해, 심지어 공무원들은 휴가 기간을 활용해 출가를 경험하는 등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7: So even one day acceptable. Just one day or three days for the funeral services in Thailand is possible. So in Thailand is very famous to join the ordination during the summer time.
6: 동국대 불교대학 조교수 자헌 스님은 여러 불교 전통 의례가 공존하는 미국 불교계의 현재 상황을 의례의 실험실에 비유했습니다. 기독교를 신행하다 불교로 개종해 명상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불자들과 한국과 중국 등 이민자들이 이어온 전통 의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전통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국제 공통 의례를 모색하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 간소와 재의미와 창출 이렇게 덜어내고 다시 해석하고 새로 만들면서 불교 미국 불교 안에서 의례를 둘러싼 협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 동국대 전자불전 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국제 학술 대회 개최를 찬탄하며 향후 세계 불교도들의 가교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9: 세계 불교도들이 자주 한 자리에 모이면서도 서로의 의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도들이 서로의 신행에 여전히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6: 이날 학술 대회에서 미얀마의 장례 의례, 베트남의 불교 의례 등 각국의 전통을 공유하며 세계 불교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의례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사찰에서 가슴 설레는 특별한 인연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BTN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가평 대원사

0: 에서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주말이 찾아옵니다. BTN 불교 TV 청춘 남녀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12일부터 1박 2일간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 자락에 자리한 가평 대원사에서 열리는 이번 절로 갈까는 참가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릴레이 토크 기회를 늘렸고 가치관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와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2: 청년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전 회차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대화, 편안한 연결 이런 걸 초점을 맞춘 만큼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만남이 기대됩니다.
1: 지난 회차에서 커플 매칭을 경험한 참가자도 충분한 대화 시간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절로 갈까만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사찰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한층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3: 사찰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주는 압도감이라고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진실돼 보이는 점이 다른 소개팅이랑의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매회 100여 명이 신청하는 절로 갈까. 산사에서 몸과 마음을 쉬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 분위기가 되게 즐겁고 되게 자유롭게 그리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자동적으로 좀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나의 인생에도 또 멋진 반려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도전에 대한 그런 큰 용기는 한 번쯤은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BTN 절로 갈까 대원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청춘이라면 누구나 BTN 붓다회 콜센터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발언했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이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어제 일본 지진 희생자 애도문을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지진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의 체계적 대응으로 더 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부처님께선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연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다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비의 마음은 국경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27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최소 2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밀양표충사가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한 자연 방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표충사는 어제 경내 수충로 앞에서 주지 진각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표충사 일대에서 포획한 개체로부터 인공증식한 비단벌레 암수 6마리를 사찰 주변 숲에 방사했습니다. 주지 진각스님은 신라시대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비단벌레를 인공증식에 성공해 방사함으로써 잊혀진 역사를 되찾은 기분이라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해마다 방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충사가 비단벌레를 자연 방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내 인공증식 방사 성공 사례론 표충사가 처음이며 이번 방사는 사단법인 숲속의 작은 친구들이 포획한 개체를 인공증식해 본래 서식지에 되돌려 보낸 것으로 생물 다양성과 종 보전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0: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1: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0: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0: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바라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려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 안녕하세요.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교양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은 인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부다로드야말로 훨씬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 말년에 세 가지 비극이 있었어요. 계속 그걸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부처님이 80세를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72세 때의 사건, 부처님 돌아가시기 8년 전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제바달따의 사건, 석가족의 멸망, 사리불목건년의 입적이라고 하는 사리불목건년은 수제자고 그 다음에 석가족은 당신 어떻게 보면 당신 고국이고 고국의 멸망, 그것도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제바달따의 파승가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제바달따의 파승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내용이 엄청 많이 있고 이게 관점적으로도 되게 특이한 여러 가지 시선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괄의 란처럼 봐야 될지, 이괄의 나는 공신으로 책봉 받았는데 좀 내가 한 거보다 너무 약한데 이래서 나를 일으켜서 내가 해먹어 볼게라고 해서 나온 사건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광조 같은 식으로 뭔가 부처님 말년에 약간의 흔들리던 교단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었던 시도에서 나온 건지. 실제로 제바달따가 주장하는 거는 두타행이에요. 두타행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빡시게 살자 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자가 나중에 1차 결집의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바달따는 아닌데 두타행자. 그래서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또 등장을 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 말년에 이 두타에 대한 요구가 뭔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조금 바르게 하자 하는 상황에서 충돌한 사건인지, 아니면 실체가 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인지, 그러면 약간 정혈입 사건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논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은 거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살펴볼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아. 그리고 파승가가 승단이 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승가가 깨졌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 법륜승이 있고 파 갈마승이 있습니다. 갈마승은 한 절 안에 살면서 서로 두 팀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이제 코삼비라고 하는 데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이제 지율사하고 지경사,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하고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의견이 갈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학술지 논문 같은 데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논문이 있고 철학 논문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해봐서 아는데 역사 논문이 있고 철학 논문이 있어. 역사 논문은 사실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진짜 사실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성계와 관련된 거야, 태조 왕건과 관련된 거야, 이러면 이제

이제 이게 이렇게 MS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사실로 볼 거냐? 그걸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기록에 있는 것은 그냥 다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용을 유비치료로다가 판단해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논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자료의 문제, 자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역사도 뭐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자료가 있느냐? 마치 그게 법으로 따지는 거하고 똑같지. 이혼소송 들어가면 뭘 어떻게 잘해줬어요?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증거가 어떻게 남아있느냐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걸리면 다 마찬가지죠.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해서 좋을 때는 계약서 안 보고 그냥 대충 사인했다가 나중에 조항 보면 이걸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간에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문제. 예, 이게 자료의 문제. 하나는 논리의 문제예요. 논리의 문제는 말만 되면 되는 거야. 말만 되면 되는 거야. 그것이 이렇게 돼도 되고 A에서 B로 가도 되고 B에서 A로 가도 돼요. 이게 철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점들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관점이 다른 두 팀이 계율 중심, 율 중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엄격하고 약간 좁쌀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철학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걸릴 게 아니고 여기는 조그만 자료들이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있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말하려는 뜻을 봐야지. 뭔 헛소리야. 야,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삼비 건도라고 하는 데 있었던 코삼비 비구들의 논점 충돌. 그때 부처님이 거기 계셨는데 말려도 얘네들이 안 들어요. 한번 달궈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원래 막 그랬을 것 같아. 스님들이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쩔 건데로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건데를 시전해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중재하다가 물러나요. 아유 씨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코끼리 왕이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혼자서 사유에 잠기듯이 이렇게 딱 하면서 당신께서 독립안거에 들어가시는 별도로 약간 안거하시는 뭐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게 신도들입니다. 이 코삼비의 파 갈마승을 신도들이 정리했거든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탁발 나가도 밥을 안 줘요. 공양 금지 카드를 꺼냅니다. 굶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장이 있는 겁니다. 굶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파 갈마승이 합쳐졌어요, 다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은 건전한 다툼이어야 되고 집단 안에서의 다툼이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소요까지 돼서는 안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장에 코삼비 건도라고 아예 건도 항목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갈마승은 관점의 문제거든. 관점의 문제, 그 다음에 집단이 분기되는, 어떻게 보면 족보로 얘기하면 무슨 파,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약간의 관점의 문제라면, 파 법륜승은, 불교에서 아예 독립해서 하나를 채려나가는 겁니다. 야, 이거 세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내 아들이, 이 안에, 내 회사 안에서 얘는 여기를 담당하고 여기를 담당하고 이런 게 파갈마승이라면 요거는 나는 독립. 야, 이거 크지. 이거 크지. 그리고 그 독립 과정에서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요 사건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역주해라는 게 만들어져요. 오역죄라는 게 있는데 이 오역죄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율장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는 걸 지켜요. 율이.
그래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저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지만 그것은 현대적 사고고 예전에는 그런 사고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역죄는 법률이 소급 조항이 돼요. 소급이 돼버려. 그래서 그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까지도 무너지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파법륜성 두 팀으로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를 어떻게 보면 사람 빼가가지고 하나 체리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점내는 느낌이고, 이거는 새로 하나를 체리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그게 더 정통이다. 그리고 그 논점에 그 오법이라고 하는 두타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기록도 많지만 내용들도 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아. 일단 제바달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아난의 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바랑, 백바랑, 곡바랑, 감노바랑, 부처님 아버님 사형제 중에 넷째, 감노바랑의 첫째 아들이 제바달따고 둘째가 아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의 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지친이었고, 그러면 제바달따라는 사람이 도대체 부처님하고 어느 정도 어린 사람이냐?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제바달따가 목적으로 했었던 건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을 승계하려고 했었다. 승계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랑 충돌하는 거냐면 사리부라고 충돌했다. 그러니까 이인자가 부딪힌 거예요. 이인자가 부딪힌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부처님으로 얼마 붙느냐? 이유는 부처님이 그냥 냅둔 게 아니고 사리불 편을 들고 제바달따를 까버렸어요.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사리불에게도 넘기지 않는데 너 같은 놈에게, 이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6년 동안 남의 침을 먹은 놈이. 그 엄청난 욕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침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뱉은 거, 더러운 걸 핥는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첨한다. 그러니까 아사세왕에게 비굴하게 궈서 너 아첨한 놈? 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천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기는 놈. 이런 식의 굉장히 모욕적인 거를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는 쪽으로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히라카와 아키라는 제바달따는 아마 부처님보다 20에서 30세 정도 연하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부처님이 이 당시에 72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8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고, 80세를 부처님이 혹시 못 사셨다고 가정하면 요거보다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30세 연하래도 50이에요. 지금 20세 연하면 60이에요. 미즈노 고게는 30세 정도로 추정했고, 제가 이 나이 추정을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이 몇 살 정도 어린가 봤더니 24에서 27세 정도로 어려요. 그걸 제가 쭉 검토를 했거든요. 100% 몇 살 어리다? 그거는 안 나와. 그래서 저 정도가 어려. 그리고 제바달따는 요보다 형이니까 요거보다 한두 살은 더 위쪽 아니겠어? 라고 하면, 그래서 추정한 게 23에서 한 24살 정도 어릴 거다. 라는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72세 때면 제바달따는 50대 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만약에 교단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정도면 은퇴할 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참 힘쓸 나이고, 그 당시에는 은퇴할 나이예요. 그래서 인도에 보면, 인도 불교에서 보면 율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10년 출가한 지 10년 되면 화상이라고 하고, 그 화상은 스승, 그러니까 제자를 둘 수 있어, 상자를 둘 수 있어. 10년이면 별거 아닌데요? 지금 조계종의 30년 이상이 지금 뭐 3분의 1인데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때 10년이면
10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수행을 한 사람이면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장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부장급 한참 힘쓰는 10에서 한 15년 차들이 제일 중심 세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40 이전에 뭔가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40대 정도에 돼야지 50 이전에 돼야 돼. 예, 그래서 이걸 조금 낮춰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갔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50대 넘어갔어. 그러면 약간 포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재발달따구 안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많이 어립니다. 많이. 그래서 그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사립을 못 거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왜그 사람과 경쟁, 후계 구도에서 경쟁된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잘 판단을 못 하겠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마하가섭이 되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나오는데, 제바달타나 아난하고 큰 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하가섭은 그냥 두타행을 열심히 해서 약간 노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산의 성도를 보면 마하가섭은 맨날 이렇게 백수로 늙게 나오고 아난은 약간 꽃미남 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마하가섭은 되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지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과 아난이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리불과 제바달타는 왜 경쟁 구도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 혼자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별 생각도 없었고 사리불도 별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제바달타가 사리불만 제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저쪽은 아예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다 있노? 이 와정에서 6년 동안 침이나 남의 침이나 먹은 놈이 이런 이제 약간 부처님한테서 그런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 거는 부처님 전생애를 통틀어서 진짜 몇번안 돼요. 진짜 몇번안 돼. 그런데 뭔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부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우리왕에 의해서 석가족이 전멸했을 때도 그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유리에 졸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딱몇번안 나와. 몇번안 나와. 그리고 기록에는 그렇게 세게 막 이렇게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제바달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야, 참 글씨 많다. 출가한 지 12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12년이 진짜 12년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저때 다 사회수를 썼었기 때문에 4, 3, 12, 충분한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로 썼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년 정도 지나서 10년에서 15년 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쓰는 정도였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이 안 돼요. 그냥. 50이 안 돼. 조선시대 때도 50이 안 됐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신사임당 47이고, 율곡이 49에 돌아가셨는데, 2500년 전에 유행생활까지 하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집도절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해봐. 예, 게다가 밥도 주는 거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먹으면,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줄지 싶어요. 그 당시 평균보다 오히려 좀 짧았을 거라고. 특별하신 분은 오래 살았겠지. 예,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난입니다. 아난이고, 그 외에는 조금 더 짧았을 걸로 추정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12년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12년인지, 사진법을 쓰니까 4 곱하기 3으로 해서 12를 치는 건지,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연기도 나오는 거고, 12연기가, 12연기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이지연기라 해서 두 개가 되는 거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오지연기, 뭐 칠연기, 그러니까 개수들이 늘어나다가 12개에서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기간 동안 선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수행해서 독경,
경전도 잘 알고 송경, 경을 이렇게 읊는 거, 인도는 왜 우는 거냐 해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의하고 좌선하고 이런 거를 잘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모든 법을 독송했다. 야, 이거 엄청난 칭찬입니다. 변절자에게 이런 칭찬을 쓴다는 게 가당한가?

희년은 공통되는 것 같아. 경전을 하고 불법을 잘 배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또 부탁께서 설하신 경전을 모두 암송했다. 또 바위굴이나 고요한 나무 아래서 수행하기 좋은 공한처, 이거 한적한 곳에서 그런 데나 아니면 시체를 유기하는 곳, 이제 무상관이나 백골관, 뭐 고골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곳을 친근해서 쉽게 말해서 많이 외우고 수행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을 못건년 안하율 발제 금비라. 이게 석가족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석가족 출신들이에요. 사립을 못건년은 마가다고 왕사성 쪽 계열, 그러니까 마가다 출신이고 왕사성에서 활약은 했지만 왕사성 사람은 아니에요. 사립을 못건년은 고향이 나란다 쪽이거든요. 나란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왕사성 계열이고 안하율 발제 금비라는 전부 저것 사람이에요. 석가족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안하율하고 발제는 같은 사촌이었고 금비라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촌이나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구들과 함께 버텨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괜찮은 사람들. 그러다가 제바달다가 부탁께 아기를 일으키지 않았던 처음에는 털끝만큼도 계율을 범하지 않았다. 야, 이렇게 굉장한 칭찬이거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것도 저 사람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록이 저렇게 남아있으면 모르는데 문제가 일어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들이 다 파지고 안 좋게 되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저만큼이 남았다. 대단한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려경을 뭐 다 믿기는 조금 그래요. 이거는 경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전은 아니야. 그런데 비슷해요. 총명하고 널리 배워 12년 동안 좌선 입정을 하여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두타행, 요 12두타행. 예, 두타행에 대해서 이지런이 없었다. 그러니까 캐릭터상으로는 마하가섭하고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예, 인접 캐릭터. 그리고 부정관과 수식관을 수행해서 제1의 정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러니까는 아주 깊은 명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높은 경지까지 다 알게 됐다. 그래서 경전을 암송한 것이 6만이나 되었다. 와, 이거 머리 좋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 사립을 하고 지혜로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고, 목건전하고 신통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고, 안안하고 머리로 해볼 만해요. 야, 이런 캐릭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해. 그리고 종족은 석가족, 부처님 사촌 동생이고. 그러니까 출신도 아주 석가족이 대단하냐? 모르겠습니다. 인도 전체에서 보면 대단한 종족은 아니야. 하지만 불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얄 패밀리지. 부처님이 석가족이니까 딱 그렇게 걸리는 거죠. 그다음 십속률 36권에 보면 조달이 제바달다예요. 종종의 외서와 그러니까는 외도들의 경전도 다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잡과지 잡과. 나 이런 거 보면서 난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숙 잘못 썼네. 성숙의 성숙. 그러니까 별자리 보는 거. 별자리 보고. 전 본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전 본다는 얘기야. 별자리를 본다는 게 천문을 본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다음에 사람과 기륜과 천지의 변화를 보는 것에서 밝았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쭉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통은 자기 전문 부자도 잘 못하는데 그거 다 하고 또 딴짓을 해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 그래서 비나야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달은 총명함이 지나쳐서 총명함이 지나치대. 와, 이거 씹는 표현으로 저렇게 나오면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천문과 지리 그리고 허공의 성숙, 그러니까는 별들의 위치까지도 다 알았다. 불보운경 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전은 아닌데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6만을 암송했다. 8만이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8만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8만이 최고일 거고, 사진법이니까 8만이 최고고, 6만이면 최고 레벨은 아니지.

하지만 거의 그 정도 급의 상급이에요.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큰 코끼리, 대단한 코끼리에 실어야 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다. 아, 머리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일반적인 뭐 암살하고 부처님을 뭐 시해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과는 약간 달라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제바달타가 출가할 때 보면 제바달타의 스승은 두타행에 능한 수라타라는 인물이다라고 증이라 함경에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제바달타의 스승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과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하나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후대. 그러니까 직접 부처님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게 부담되는 거야. 왜? 부처님 정도의 능력이면 받아들일 때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봤었어야지. 그걸 모르셨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논점에 나오니까 이런 식의 기록들이 뒤에 들어가면서 방어 논리를 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논서나 율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거든. 부처님이, 아니, 출가할 때 그걸 좀 이렇게 알고 계셨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출가시키지 말았으면 문제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답변이 나오냐면, 그렇게 출가시키지 않다면 제바달타는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돼서 왕족이니까 더큰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바달타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승단해서 출가시켜서 끌어안았어.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들을 보면 뭘알수 있냐면, 아, 이게 제바달타를 왜 출가시켜서 문제를 만들었느냐가 승단 안에서 논점화 됐었구나. 아, 논점화 됐었구나.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이거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제자다. 라고 해서 부처님과 아예 끊어가려고 하는 약간 무리한 시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나야 이건의 출가 이유와 관련돼서 보면 제바달타가 12년 동안 또딱 12년 나와.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립을 묶었년 아나율동과 보타고 계율을 털끝만큼도 어기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승단을 분열시키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두타행을 칭찬하는 것을 바탕으로 제바달타는 오법, 나중에 이제 오법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오법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승가를, 그러니까 두타행이 논점이에요. 두타행이 논점. 그래서 두타행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와 관련된 게 굉장히,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중도주의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데, 중도주의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타행은 약간 고행 비슷한 거야. 최소주의입니다. 최소주의. 아주 최소주의.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극빈 최소주의. 그러니까 무슨 서울역에 계시는 약간 노숙자 같은 그런 정도의 최소주의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두타행이라는 거야. 고행은 몸을 해롭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고행이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중도주의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게 이제 논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중도주의를 얘기할 때 잘못하면, 이게 중도주의를 주장하면 어떤 일에 모순에 봉착하냐면 내로남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 천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옷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누더기를 주니까, 출가해서 누더기를 주니까, 부처님 좋아 출가했는데 누더기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쪽팔려서 모든 신경이 옷에 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저는 속퇴하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그 상황을 보시고 이제 바로 인지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아난한테 얘기해서 천수보리에게는 비단 옷으로 가사를 만들어 줘라. 라고 하는 특별 조치가 발동이 돼. 그리고 천수보리는 비단 옷을 입고 깨달음으로도 아라한이 돼.
그래서 옆에 도반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호의제일,

좋은 옷을 입은 제일이 촌수물이야. 이 내용이 초위경전에 나와. 말만 들어보면 그것은 맞춤식 교육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걔 중에는 나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옷은 좋은 거잖아. 그럼 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좋은 옷 입고 수행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좋은 옷을 지급을 받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좋은 걸 먹고 야,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이러면 이게 뭐.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문제 있는 사람 치고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 먹거든. 우리가 불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뭔가 사연이 있어. 들어봐라.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그에 비해서 가로늑히 단답형 이게 최강의 시험입니다. 모르면 바로 끝입니다. 모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두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로넣기 단답형처럼 일률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자. 군대같이 그냥 예외 없어.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제 중도주의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누구는 좀 피해가는 것 같고 약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님이 강력하셨을 때, 부처님이 젊고 힘이 있고 막 이럴 때는 그거를 다 조절을 해내는 거야, 이 어른이.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조직은 점점 더 커지고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역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연세가 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부처님 만년의 어수선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부처님 만년에 교단이 어수선해지느냐? 당신이 그 조절 능력이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많이 못 다니니까 조금씩 영역이 줄고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불교는 인기가 좋으니까 세력은 더 커졌고 그러면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의적 판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 어쩔 건데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바달타나 마하가석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맨바닥 옛날에 그 고생하던 그 상황을 다시 그래서 규율을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딱 비슷한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분율인데 미사세카의 오분율인데 제바달타가 마가다와 앙가 두 나라 사람들은 고행을 좋아해. 그래서 오법으로 그러니까 빡신 걸로 해서 파승가가 된다. 그러니까 내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실제로 마가다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하가섭도 마가다 출신이고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신 것도 다 마가다예요. 그런데 막상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바이샬리의 바찌족들이 지지를 해요. 바찌족들이 지지를 해. 그리고 빨리율, 남방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타행을 칭찬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오법이라고 하는 것과 했다. 오법으로 오법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니까 느슨하니까 서로 힘든 거야. 어느 정도 편한 건 좋긴 한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가족도 편해서 좋은데 너무 서로 흉어물이 없어지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수행처 알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법이 팔정도를 대체시킬 수도 있을 거다. 팔정도는 불교 교리에 있어서 사성제와 더불어서 팔정도가 그러니까 사성제는 원리체계고 팔정도는 실천체계거든요. 거기에 이제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사념처, 사정단, 서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팔정도가 제일 메인입니다. 메인이거든. 그리고 왜 팔정도냐? 사진법이니까. 4, 2, 8. 그리고 12연기, 1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팔정도를 5법으로 대체하겠다. 왜 4법이 아니고 5법이냐? 얘는 사진법 체계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죠. 얘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오법을 가지고 그 당시 승단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를 반영하는 두 타행을 압축한 게 오버뷰예요. 그 두 타행 얘기를 좀 있으면 해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사리불이 제바달타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리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제자들이 같은 급이 아닙니다. 사리불은 압도적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한테 칭찬받는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사리불은 평소 신도들에게 제바달타에 대해서 찬탄하며 대성, 여기서 큰 성씨, 석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출가하여 총명하고 큰 실력이 있으면 얼굴이 단정하다. 단정할 것 같아. 왜? 아난 형이잖아. 같은 공장에서 뽑았는데 아난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쳐도 그 아이돌 자녀들 이렇게 형제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우월하지? 아난 형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총명하고 큰 실력이 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얼굴 잘생, 야, 다 갖췄네. 집안 왕족 출신에다가, 야, 다 갖췄네. 뭐 이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바달타가 파승가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리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리불을 오라 그래가지고 너가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바달타가 상태가 메롱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신도들에게 제바달타를 칭찬한 적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한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칭찬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그랬었다라고 하고 지금은 고장 났다라고 얘기해라. 컴퓨터가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바이러스 먹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오분율에도 사리불이 평소에 승려들에게 제바달타를 찬탄하였다. 부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했냐? 라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건년도 나와요. 목건년이 제바달타는 부타로부터 법을 들어서 8만 4천 법장을 외우고 다섯 가지 신통이 있다라고 목건년에게 신통을 인정받아. 야, 이 캐릭터 진짜 독특하지? 엄청나게 셌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리불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빨리우레 보면 사리불은 평소에 왕사성에서 제바달타를 찬탄해서 제바달타는 대신통이 있고 대위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아난도 자기 형이잖아. 아난이 제바달타를 찬탄하였는데.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기가 아난이 굉장히 고민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난은 부처님 비서실장인데 부처님에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내 친형이야. 요좀 딜레마지. 그런 거뭐 있어. 그래서 아난에게도 그런 게 보여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우리 형 일이고 한쪽은 사촌 형이자 부처님 또 일이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갈등 구조들도 보여. 그래서 제바달타가 생각보다 쉬운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아난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가서 왕사성에 가서 이게 지금 왕사성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 왕사성에서 가서 제바달타의 일은 불교와 무관하다고 말해. 불교랑 성긋기를 해. 라고 하니까 아난이 제가요. 그래서 제가 제바달타를 두둔하고 신통과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제 이러면서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바달타를 칭찬하시는 내용. 자.
그래서 오늘 제발달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 조금 해드렸고, 그리고 논점은 원래는 부처님과 관련된

논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시해하고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논점이 아니고 후계구도의 논점에서 시작된 거고, 그 경쟁자는 사리불이었다. 그리고 제바달타가 단순히 뭐 협작군이나 이렇게 하는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고,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뭔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사람이 확 돌아버려요. 이게 부처님 지친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촌들이기 때문에 이 파장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 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4: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0: 당대 대덕 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 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

0: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됩니다.
1: 2500년 전 인도 북부에는 카필라 바스투 왕국이 있었다. 이웃한 왕국으로는 마가다와 바이샬리가 있었다. 이 시기에 카필라 바스투를 다스린 것은 태양왕족 사카족의 후예며 위대하고 용맹한 숫도다나 왕이었다.

0: 주리,
1: 배야 강령하셨습니까?
0: 여기서 뭘 하는가? 대바다하로 마야 왕비를 수행하러 가지 않았는가?
1: 예,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바다하에 도착하기 직전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0: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주리야, 룸비니 동산에서 혹 무슨 일이라도 났느냐?
1: 마야 왕비 마마께서 샤카 가문의 왕자를 출산하셨습니다.
0: 뭐라고?
1: 예, 배야.

0: छोटे छोटे चरण उसके राजमहल में दौड़ेंगे, उसकी प्यारी किलकारी राजमहल में गूंजेगी। वो जो हंसेगा नगर हंसेगा, उसके साथ जग झूमेगा। कल का सूरज आज ही देखो अपने राज्य में चमकेगा, वह आएगा। हाँ, पहलिया मत बुझाओ जी, ये बताओ ना कौन आएगा। अपना युवराज आएगा।
1: मामा 경하드립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셨어요. 왕비 엄마께서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2: 그따위 소식이나 전하려거든. 차라리 나가 죽어라. 냉큼 나가버려! 죽어버려!
3: 시리야, 이런 기쁜 소식을 나한테 가져오다니 정말 큰일을 했다. 시리야, 나한테 정하거라.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다이아몬드를 주랴, 진주를 주랴, 왕국을 주랴. 지금쯤은 무엇이든 다 내주고 싶은 기분이다. 원하는 게 뭔가?
4: 아닙니다, 폐하. 제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폐하께서 제게 폐하의 마차를 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제 아들 찬나도 왕자님의 마차를 모는 마부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뿐입니다, 폐하.
3: 단연코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4: 폐하.
3: 아비도단. 아비도단.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네.
4: 예, 폐하.
3: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네. 드러나단. 드러나단. 내 장례를 치러줄 아기가 태어났다네. 내 장례를 치러줄 아이가 태어났다네.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다.
5: 폐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6: 이렇게 주저앉으시는 건 사람들이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모습이옵니다. 하지만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3: 맞다, 드러나단. 하도 기뻐서 내 가슴이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다. 짐을 비롯한 사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백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오. 여러분의 축원과 축복,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합쳐져 오늘처럼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됐도다. 오늘 짐의 자식 없이 살아야 하는 저주가 완전히 풀렸도다.
7: 오늘 카필라바스토 왕국의 모든 백성은 나의 손님이다. 앞으로 3일간 잔치를 베풀리라.
3: 루미니 동상으로 가야겠다. 채비를 하라. 순간이 10년은 되는 것 같다. 왕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짐을 닮았을까? 아니면 마야 왕비를? 어서 가자, 드러나단.

0: 왕비 마마, 곧 대바다하로 떠나셔야 합니다.
1: 아니, 대바다하가 아니다. 바자파티, 나는 카필라바스트로 가겠다.
0: 그리하십시다, 마마. 우리 카필라바스트로 가요. 채비를 맞춰놓을게요.
1: 아니야, 바자파티. 혼자서는 카필라바스트로 가지 않을 거야.
0: 무슨 말씀이시온지.
1: 폐하와 함께 돌아갈 것이다.
0: 폐하요? 폐하께서는 카필라바스트 국경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1: 아니다. 폐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카필라바스트를 떠나서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실 거야.
2: 드립니다. 왕비 마마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폐하께서 곧 룸비니에 당도하신다는 전갈입니다.
0: 마마께서는 폐하의 아내이신 줄만 알았더니 폐하의 심장이시고 폐하의 머릿속에도 들어가 계시네요.
1: 내 칭찬은 그만하면 됐고 폐하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게.
0: 당연하죠. 다른 분분은
1: 있지. 이번엔 아우님이 단장을 곱게 하고 폐하를 맞이하게나. 폐하께서 더욱 행복하시도록 말이야.
0: 알겠습니다.

0: 등남아 신폐하께 경화를 드리옵니다.
1: 그런 의뢰는 다 그만두고 나한테 진실을 보여줘요. 내 꿈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던 진실을. 왕자는 어디 있어? 왕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0: 기다리세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저도 폐하를 좀 귀찮게 해드릴게요. 제게 선물을 주시면 들어가게 해드리죠.
1: 지금은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약속 말고는 차후 언제라도 뭐든 나한테 요구하시오. 다 들어주리다.
0: 들어오세요.
1: 등나무란 왕비 축하하오. 몸은 어떠시오?
0: 어제까지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저의 탄생이 완성됐습니다.
1: 이게 뭐야 파자 파티? 달을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여긴 구름밖에 없지 않소?
0: 달은 30일이 지나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전에 명시된 예법이에요.
1: 경전에 나온 예법이 그렇다는 거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구만.
0: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출산을 하고 나면 여인은 매우 허약해집니다. 그런데 남성은 합방을 원하지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는 30일간 아무런 방해 없이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방해 없이 어머니와 아이가 사랑의 끈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죠. 이것이 베다에 명시된 과학이고 학식 높은 브라만들도.
1: 알았어, 알았어. 나는 왕자를 볼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만져볼 수는 있겠잖아.
0: 물론이죠.

0: 무엇을 보십니까?
1: 브라마는 아기의 손바닥을 보고 정보를 얻소. 바이샤는 손가락을 보며 아기가 장차 돈을 세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오. 그러나 크샤트리아는 아기의 손목을 본다오. 칼을 거머쥘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0: 그 아이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겁니다.
1: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0: 망갈라. 망갈라.
1: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축하받느라 종일 바쁘시더니 이제 시간이 나시나 보죠? 마누라 걱정이 되긴 하나 보네.
0: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망갈라?
1: 내게도 축하를 받으러 오셨어? 좋아요. 축하를 해드리죠. 이 왕국이 태자를 얻었으니 이제 데바다타의 불행을 축하해야겠군.
0: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응? 왕국 전체가 기뻐하고 있어. 이 궁에 누군가가 당신이 불행해 한다는 걸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1: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오늘 내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 데바다타가 왕좌를 압탈당했다고! 그동안 내가 안 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온갖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 왕비가 가는 길에 구슬을 쏟았지만 그녀는 무사했어. 출산 축하 파티 때는 음식에 똥을 탔지만 그녀는 또 무사했어.
0: 그게 다 무슨 말이야?
1: 데바다 하루로 자켓도 보냈어.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 불행의 씨앗은 룸비니에서 태어났어. 지금 심정 같아서는 카플라바스 왕국 전체를 불질러버리고 싶어.
0: 횃불을 내려놔요, 제발.

지금은 참아야 하오. 횃불은 단지 왕궁을 태워 없앨 뿐이오. 우리가 태워 없애야 하는 건 우리의 불행이오. 이 불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오. 이제 나가서 환영식을 준비합시다. 곳곳에 등을 밝혀 폐하 일행을 환영합시다.

0: 왕비 마마 잘 돌아오셨습니다. 바자 파티 왕자님 좀 안아볼게요. 왕비 마마를 꼭 빼닮았군요. 눈도 닮고 머리카락도 똑같아.
1: 저도 왕비 마마께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기씨가 너무 잘생겨서.
0: 안으로 드시죠.

0: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졌노라. 이제 돌아오라.
1: 안 돼요. 제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들의 명명식을 열어 세상에 선포도 해야 하고. 그것만은 안 돼요. 안 돼요.
2: 마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악몽을 꾸셨어요? 괜찮아요?
1: 방금 생각난 것이 있어. 폐하께 대바다하의 오라버니께 초청장을 보내서 아미타 고모님을 모셔오도록 해야겠어.
2: 초청장이요?
1: 아기의 명명식에 고모가 꼭 계셔야 해. 경전에 의하면 아기 명명식은 출생 5일째 날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
2: 알았어요. 본부 거행할게요.
1: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왕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해. 대부다타.
3: 엄마 해봐, 엄마 해봐.
4: 왕비 마마, 아미타 고모님께서 도착하셨어요.
2: 어서 오세요, 고모님.
5: 모두들 안녕하셨죠?
1: 고모님, 이게 뭐예요?
5: 제가 뭐 하냐고요? 대바다 왕국 전체를 뱃속에 담고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마마께서는 카필라바스테 태자를 낳으셨군요. 저도 이제 출산일이 임박했어요.
2: 이게 다 뭐랍니까?
5: 이건 왕비 마마께 아니라 왕자 아기씨 드릴 겁니다.
2: 그래요? 우선 왕자 아기씨 얼굴을 보시죠. 이리로.
5: 외모는 왕비 마마와 똑같네요. 하지만 성정은 수토다나 오라버니처럼 용맹할 겁니다.
2: 궁금한 게 있어요. 고모님은 고모님이 되시렵니까? 외숙모님이 되시렵니까?
5: 그래요. 그게 좀 혼돈되긴 하네요.
2: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고모도 되고 외숙모도 될 수 있나요?
4: 아미타 마마는 수토다나 폐하의 여동생이시니까 왕자님의 고모님이 되시죠. 또 아미타 왕비 전하는 콜리아 가문의 단드파니 폐하와 결혼하셨는데 그분은 마야 왕비 마마 파자파티 마마의 오라버니십니다. 그러니 왕자님의 외숙모도 되는 겁니다.
5: 제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죠. 제가 카필라바스테에 오면 아기씨의 고모가 되고 아기씨가 대바다에 오면 제가 외숙모가 되기로 하죠.
2: 아미타 고모님, 왕자님께 명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기씨의 이름을 천공도에 새길 수 있어요.

0: 시따르타.
1: 시따르타!
2: 시따르타!
3: 자, 이제 시따르타의 운명을 들어봅시다.
4: 폐하, 왕자님의 운명은 그 어떤 신생아의 운명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왕자님은 위대한 전사가 되고 용감하고 강력하며 승리하는 황제가 될 겁니다.
2: 하지만 반면
3: 짐은 아기가 왕이 되는 미래에 대해 듣고 싶소.
4: 분부 받들겠습니다. 왕자님은 황제가 될 것입니다. 왕자님의 이름은 시따르타이고 힌두 혈통은 고타마입니다. 그래서 왕자님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3: 그냥 고타마 시타르타가 아니라 고타마 시타르타 황제로다!
5: 고타마 시타르타 황제에게 영광을! 고타마

있으면 잘 부르세요. 말씀하세요. 오늘 아기 명명식이 이렇게 잘 끝난 건 다 아우님 덕분이야. 내 소원은 이제 다 이루어.

0: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1: 마마, 어서 쉬세요. 말씀은 그만하세요.
0: 내 말은 막지 말아줘. 지금 말을 해야 해. 내가 회임 중 브라만 사제들은 아기가 용감한 왕이 될 거라 했지. 하지만 나는 왕이 되는 시다르타를 보지 못하네.
1: 마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가렵니다. 이제 그만요.
0: 동생과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한단 말인가. 바자파티 동생은 내 시다르타를 키워줄 양모잖아.
1: 그건 그래요.
0: 바자파티, 시다르타를 내 친자식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해줘.
1: 마마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사하실 겁니다.
0: 그렇지 않아. 바보 같으니 내 명은 이제 다 했어. 나는 봐야 해. 내 시다르타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해. 어서 약속해줘.
1: 약속해요.
0: 그리고 페아도 나보다 더 잘 모셔야 해.
1: 네, 마마. 두 분 다 잘 돌보겠다고 약속할게요.
0: 그리고 또 날 절대 잊으면 안 돼.
1: 당연하죠. 제가 어찌 마마를 잊겠어요? 마마, 마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마!
0: 내가 갈 때가 온 거야. 마지막으로 페아를 한번 보고 싶어.
1: 어이를 부르고 페아를 모셔오라. 망갈라 아우님도. 마마,

0: 마마는 어떠신가?
1: 출산 후 합병증이 생기셨습니다.
0: 왕비 마마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셨네.
2: 배하,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경전에 의하면 이 시각에 왕비 전원을 만나시는 것은...
1: 하지만 구르대프, 왕비에게 지금 내가 필요하오. 왕비 전하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폐하를 모셔오세요.

0: 해결 방법이 있을 거요.
1: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2: 이 시간이 지나면 배아는 다시는 왕비마마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배아, 그럼 나중에 참회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제 말대로 하겠소. 어서요.
1: 소 100마리를 보시하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 천궁도에 제가 기혼 여성으로 죽을 거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태아께서 살아계시면 저도 살아있는 겁니다. 태아 없이 저 혼자 살아있는 건 불가능해요. 태아보다 제가 먼저 죽을 테니까요.

0: 왕비.
1: 네.
0: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이오.
1: 제가 살아있는 한 폐하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0: 어째서요?

오늘 제 소원이 청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왕자의 탄생을 축하해 주세요.

0: 마야, 오늘도 이렇게 혼자만 가시다니.
1: 슬퍼하지 마십시오, 페야.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의 불, 열정의 불, 화장터의 불. 열정의 불은 생명의 탄생을 가져오고, 화장터의 불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왕비마마는 기혼 여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셨지요. 카필라바스트의 대를 이을 태자를 주셨습니다.
0: 사제, 우리가 아들 기원제를 올릴 때 아들을 회임하면 아들이 태어난 지 7일 후에 왕비가 죽게 된다고 알려줬더라면 나는 그런 기원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의식을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의식을 올리지 않았어. 절대로 올리지 않았어.

0: 망갈라 어딜 가시오?
1: 이럴 새가 없어요. 시따르타를 입양하겠다고 청하러 가요.
0: 어째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앗아간 사람을 입양하겠다는 거요?
1: 여보, 뭔가를 생각하면 당신은 실눈이 돼버려요. 생각하는 중에도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미래가 좀 보일 거예요.
0: 좋아. 어떻게 할 작정이요?
1: 제가 시따르타를 키우면 아이는 제 손아귀에 있게 되죠. 데바다타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시따르타를 키울 거예요. 제가 시키는 건 뭐든 하게 하고요. 시따르타가 태자일진 모르나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0: 받았다가 하게 되지요.
1: 아니요, 사제. 보고 싶지 않다고 미리 말했잖소.
2: 죽고 사는 것은 신들의 소관입니다. 인간은 그런 일에 권한이 없어요.
1: 하지만 내 마음은 내 거요. 나는 아기 얼굴을 보기 싫소. 나한테 소왕비를 뺏어간 그 아이를 보이시다.
2: 그런 말씀은 폐하가 아니라 폐하의 슬픔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드님을 얻기 위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폐하와 왕비마마는 안 해보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폐하께서 왕자님께 아들이 될 권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왕자님이 어찌 폐하의 장례식을 집전하겠습니까?
3: 왕자가 마야 왕비의 분신임을 잊으셨습니까? 폐하의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왕자는 마야 마마의 자궁에서 태어났고 마마는 왕자를 애지중지하셨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기를 안아보세요. 아버지로서 안아주세요. 아기의 눈을 보십시오. 그럼 왕비 마마가 배를 보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0: 마침내 부자가 하나가 되셨군요. 저는 시타르타 왕자가 고통받을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젠 아버지까지. 하지만 두 분이 이제 화합을 하셨으니 마야 왕비마마가 살아계셨다면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폐하께 청이 있어 이렇게 왔습니다.
1: 말해봐요. 제수가 부탁하는 건데 뭐든 말해봐요. 자, 원하는 게 뭐죠?
0: 폐하의 아들입니다.
1: 시타르타?
0: 폐하, 저는 테바다타와 시타르타가 함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 그야 당연하죠.
0: 제게 시타르타에 대한 권리를 주십시오. 제 보호하에 키우고 싶다는 뜻입니다.
1: 시타르타는 파자파티가 키울 겁니다.
0: 하지만 언젠가 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자파티 마마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 잘 돌봐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2: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시타르타를 돌볼 테니 아우님은 절 돌보세요. 됐죠?
1: 시타르타를 제수한테 줄 수 있으나.
0: 그런데 뭐죠, 폐하?
1: 마야 왕비의 소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자파티가 시타르타를 키우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0: 이젠 제가 두 사람을 돌봐야겠군.
1: 왜 이리 소란한가?
3: 폐하, 카필라바스트의 백성이 폐하와 왕자님을 뵙고 싶어합니다.
4: 폐하께 영광을. 폐하, 나이든 성인 한 분이 성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하를 뵙기를 청합니다.
1: 누구라 하더냐?
4: 아시타 성인이라고 합니다.
1: 아시타 성인? 아시타 성인이 이곳에 오셨구나. 그분은 샤카 가문에서 조상 대대로 모신 스승님이시다. 부왕의 스승이기도 하셨지.

오랫동안 히말라야 산속에서 기도도 하셨고 고명하신 정신계의 스승이시고 수행자시며 지금 어디 계신가? 내가 직접 가서 모셔와야겠다. 가세요.

0: 저한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이렇게 오랜만에 카필라바스투를 오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1: 저는 폐하를 뵈러 온 게 아닙니다. 폐하의 아들로 태어나신 위대하신 분을 뵈러 왔습니다.
0: 물론 보셔야죠. 안으로 드십시오.

0: 여기 있습니다. 제 반평생 이 아이를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왔군요.
1: 기다린 건 폐하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기다렸습니다.
2: 제가 보기만 하 이렇게 당신을 직접 뵈옵니다.
1: 수년간의 수행과 기도 끝에 얻은 축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제 마음껏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0: 울고 계십니까? 혹시 아기 장래에 문제라도 있는지요?
1: 아닙니다, 비야. 아기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제 늙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서 위대한 부따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0: 부따라고요? 아이는 학식 높은 현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따가 아니라 전사가 될 겁니다. 세상 최고의 전사조차도 이 아이의 칼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축복을 주시려거든 크샤트리아 계급인 이 아이가 전투마다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1: 그리 될 겁니다. 그리 될 겁니다. 아기는 삶의 모든 면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투는 마음의 전투입니다. 아기는 온 우주를 지배할 것이고 그 우주는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비록 크샤트리아 계급에 태어났지만 아기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아기한테는 위대한 영혼에게만 있는 32가지의 표식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연꽃이 있고 손가락에는 바퀴가 있으며 이마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0: 무슨 표식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는 전사가 될 겁니다. 그 손에는 칼을 잡을 겁니다.
1: 검으로는 단지 왕국을 얻지만 아드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전투는 국경과 국토를 늘리지만 아드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0: 이게 전능하신 신이 계획한 숙명이라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나는 왕자가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키울 겁니다.
1: 폐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십시오. 하지만 아드님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0: 죄송하지만 성인, 카펠라바스투 백성들이 태자를 보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0: 아시탄타에게 역동을! 아필라 파스트의 태자! 오타마 아시탄타에게 역동을! 아필라 파스트의 태자! 오타마 아시탄타에게 역동을!
1: 위대한 영혼을 한 번만 더 보려고 이제 다시는 뵙지 못할 테니까. 인간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다. 모든 사람의 역사를 쓰게 될 사람의 미래를 바꾸려 하다니. 이것이 인생이지. 이것이 인생.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공부하다 주급을 해야 되는데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불어.
3: 오. 오.
4: 오.
3: 오. 멋지네.
4: 무엇이요?
5: 기똥차네.
3: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5: 관심은 못 살.
6: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7: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8: 참교육하겠습니다.
3: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9: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10: 사랑님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6: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10: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2: 맞춰야 되는데.
3: 고만해 질문.
10: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3: 질문 없다.
10: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1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0: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의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소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살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수만 년 세월 같은 자리에 머문 산과 기암 괴석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한 적이 없다. 햇살이 드리우면 드리우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자연은 시시각각 변해왔다. 인간이 담은 불심은 자연에 동화돼 있을 때 아름다운 빛을 낸다. 주황암에 오르는 길은 참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산내음 풀내음 사방 가득한 자연 법향을 도반삼아 암자에 오르는 수행자의 발걸음은 오늘도 초발심을 놓지 않는다. 마음을 안으로 집중시켜 내딛는 걸음 끝이 주황암에 닿았다. 주황암의 매력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함에 있다. 애써 풀씨를 뿌리지 않아도 바람에 실려와 해와 비를 받으며 자라는 생명들이 올해 남자의 싱그러움을 더한다. 부처의 자리는 시간 개념도 공간 개념도 사라진 자리. 안다고 하는 생각조차 없는 찰나로 들어온다. 몸과 느낌, 마음과 현상, 이 네 가지 대상과 관계에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진리를 깨닫는 경지를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다. 주황암은 수천 수만 년 신비롭고 웅장한 기암 괴석과 폭포를 품은 채 살아왔다. 부처의 장엄함이 깃든 봉우리 속에 숨은 은자로 지내온 주황암이 있다. 암자, 그곳에 가면 주황암이 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

시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난폭한 유정은 허공과 같이 많아서 그들 모두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화내는 이 마음 하나 극복하면 모든 적을 극복하는 것과 같다. 이 대지를 다 가죽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많은 가죽을 어디서 찾겠는가? 신발바닥 정도의 가죽만으로도 모든 대지를 뒤덮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바깥 현상도 내가 전부 조복받기 어려운 것이니 이 내 마음을 조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모든 것을 제압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0: 왜 그래?
1: 흥,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2: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1: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2: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1: 보광사?
2: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1: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2: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0: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1: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0: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2: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1: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2: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1: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수리들한테 잘해주세요.
2: 무수리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1: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수리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2: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0: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3: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강사의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0: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4: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0: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4: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0: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4: 그러네.
0: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4: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0: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5: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6: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7: 함께하겠습니다.
5: 자, 돌격하시오.
6: 돌격!
0: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6: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5: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6: 그럼 보강사에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0: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광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4: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8: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4: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8: 에? 뭔 소리야?
4: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8: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0: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4: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8: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0: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0: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한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1: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0: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영물입니다.
3: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보십사,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춰, 멈추라니까.
2: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3: 아마 안 될걸요.
0: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3: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2: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 얼마든지요.
0: 그렇게 스님은 뿔 새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2: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0: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2: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0: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새 딸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0: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0: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1: 그게 뭔데?
0: 응진정 뒤에 있는 동풍석.
1: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0: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1: 아...
0: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4: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5: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4: 더 올라가야 합니까?
5: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4: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5: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4: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0: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5: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4: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0: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4: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0: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뭐해?
1: 외국어 공부.
0: 오, 동이 네가 웬일이냐?
1: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0: 오, 그래서? 도망갔지 뭐.
1: 말 시킬까 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0: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1: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0: 진짜?
1: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 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0: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한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0: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3: 그만 한을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0: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0: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0: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1: 아, 이복의 대학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0: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2: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1: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0: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드리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1: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0: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2: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0: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0: 저야 영광이지요.
2: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8: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7: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9: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총무원장 선거 등을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 주재 스님들이 선거법 준수와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핏불교 트렌드를 이어가기 위한 불교 문화 산업화 콘텐츠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만해스님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독립운동 출발점이었던 압록강에서 스님의 정신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병원 전법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기획보도 위기의 병원 포교 네 번째, 임종 직전 개종 실태와 병원 법당의 마지막 안식처 이유를 보도합니다. 동국대 전자불전 문화콘텐츠 연구소가 불교 의례, 염불, 의례, 의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각 나라 대표 스님들이 나라별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공통 의례를 모색했습니다.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BTN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가평 대원사에서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와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선거법 준수와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 문화를 선도하고 힙불교 트렌드를 이어가기 위한 불교 문화 산업화 콘텐츠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조계종 제2교구본사 수원 용주사에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87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2: 종단을 향한 그 마음이 미래 한국불교의 어떤 초석을 다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 손에 있을 겁니다.
1: 26명의 의원 스님 중 22명의 스님이 참석해 열린 회의는 오는 9월 38대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 등 관련 주요 내용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종무원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0: 관심이 높았습니다.
1: 중앙동향은 이미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구종회 내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10분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참여가 가능하거나 발언이 가능한지에 대해
2: 교육직 정무원은 그저 7직 8직에 하는 그 부분만 교육직 정무원으로 규정하는지.
0: 선거법 제7조에 따라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을 비롯해 교구본사 소속 교육직과 일반직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등의 종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일체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 행정행위와 캠프 참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무원의 범위와 선거인단 구성 등 쟁점에 대한 문의와 논의가 이어졌지만 종단의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불교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할 상품 개발과 세계문화유산 관련 정책 변화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전국 사찰 기반의 생활용품, 공예품, 디지털 상품 등 문화 상품과 디자인을 공모해 사찰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한다는 계획을 공유하며 본사 차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힛불교 트렌드와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성공,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굿즈의 흥행 등이 불교 문화가 대중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기타 안건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임기였던 등운스님 후임 회장단 선출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주요 선거가 완료되는 오는 11월까지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열흘째 단식을 이어가던 중앙종회의원 재정스님과 용주스님이 법원스님에 이어 단식정진을 중단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재정스님과 용주스님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간곡한 설득과 만류를 받아들여 단식정진을 중단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성로스님과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 등이 어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성로스님은 열흘이든 백일이든 스님들을 대신해 단식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고 누구보다 강경하게 살아왔지만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향 후 새로운 정진과 도반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용주 스님은 스님들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이겠다며 10일간 이어온 단식을 마무리했으며 재정 스님도 설득 끝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올해는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이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후의 명시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이를 기념해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만해 스님이 자유를 향해 걸었던 길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을까요? 양육은 기자가 첫 여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4: 1906년 문을 연 동국대학교가 올해 건학 120주년을, 1926년 출간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역시 올해로 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세기를 뛰어넘은 두 시간은 중국 만주 벌판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주최한 2016 만해로드 대장정 학술연구 프로젝트. 만해 스님이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걸었던 길을 직접 답사하며 독립운동의 현장을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들이 중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걸음을 내디딘 곳은 압록강 단교. 지금은 평온한 강물이 흐르지만 100여 년 전엔 독립을 꿈꾸던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던 생사의 경계였습니다. 만해 스님 역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압록강을 넘어 서간도로 향했습니다. 망명지에서 독립운동가들과 뜻을 모았고 민족의 자유를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치열했던 삶은 훗날 님의 침묵으로 승화돼 작품 속 님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과 민족의 희망으로 일켜왔습니다.
5: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우리의 어떤 아픈 현실 그리고 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해로드를 출발해서 만해스님의 자유와 평화 사상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0: 예, 영혼이 잘 뭉쳐서 화합하고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출발하는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1: 이번 대장정의 첫 여정이 압록강에서 시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립운동 출발점이었던 이곳에서 만해의 정신을 다시 마주하고 스님의 사상을 오늘의 언어로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단교 위에 멈춰서서 분단과 식민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2: 지금 압록강 위에 서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일본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던 곳이기도 하고 만해가 실제로 건넜던 길이기도 하고 지금은 끊겨져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한 여러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국경선을 마주두고 있는데 이 선이 사실 이어진 통로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자리인가 싶습니다.
1: 첫날 저녁에는 전한성 만해연구소장이 자유를 향한 순례, 만해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어 만해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3: 만해가 걸었던 길은 학문과 교육, 미래 세대에게 전해질 새로운 길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만해의 발걸음은 이제 서간도 깊숙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압록강 당교에서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질병의 고통 속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임종의 순간. 종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 평온을 찾아주는 마지막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병원전법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불자들이 많은데요. 기획부도 생사의 최전선 위기의 병원 포교 네 번째 순서로 임종 직전 개종하는 뼈아픈 실태와 그럼에도 병원법당이 왜 마지막 안식처가 돼야 하는지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라 할지라도 생사의 갈림길에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큰 외로움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영적 돌봄을 전담할 스님이 많지 않고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임종을 앞둔 불자의 개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원목 시스템을 갖춘 이웃 종교가 불자와 그의 가족 곁을 대신 지켜주면서 의지처가 바뀐 겁니다.
6: 10명 중에 개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반은 된다고 봐요. 병원에 입원해도 아무도 나를 문병 올 사람이 없어요. 스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불교 전체에 영양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5: 임종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와 종교가 달라 겪는 불편 역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환자의 경우 불자 간병인을 만나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간병인 교체를 요청하는데 불자 환자는 불자 간병인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물론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인재 양성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7: 만약에 불자라 그러면 꼭 불자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불자라는데 불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 이처럼 척박하고 외로운 병상일지라도 작은 법당과 병실을 묵묵히 찾는 스님의 발걸음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겐 더없는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5: 실제로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겪은 한 유족은 우연히 마주한 스님의 기도 덕분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8: 법당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염불도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자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기적으로 방문도 해주시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어요.
5: 위로와 평온은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유족의 마음을 보듬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사후 영적 돌봄 역시 오롯이 법당과 스님의 몫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주한 법당이 병원 안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9: 네, 감사합니다 하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이래서 봉사를 하고 이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는 거구나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5: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제도하겠다는 사홍서원의 첫 번째 원력, 중생무변 서원도.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외롭게 개종을 선택하는 불자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매일 외는 거대한 서원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세계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봉독할 수 있는 공통 의례가 아직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전통과

0: 문화에 스며들었기 때문인데요.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등각 나라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나라별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공통 의례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과 태국, 미얀마와 베트남, 부처님법을 따르는 일불 제자들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모였습니다. 불교를 신행하는 나라들의 의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계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봉독할 수 있는 공통 의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지난 23일 불교 의례, 연불, 의례의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발표에 나선 태국의 자라싹 스님은 태국 불교 전통의 단기 출가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단기 출가는 수행자로서 평생을 살아내겠다는 무거운 결정이 아닌 국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전통 의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입대 전후 삶을 환기하기 위해,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 위해, 심지어 공무원들은 휴가 기간을 활용해 출가를 경험하는 등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2: So even one day acceptable. Just one day or three days for the funeral services in Thailand is possible. So in Thailand is very famous to join the ordination during the summer time.
1: 동국대 불교대학 조교수 자헌 스님은 여러 불교 전통 의례가 공존하는 미국 불교계의 현재 상황을 의례의 실험실에 비유했습니다. 기독교를 신행하다 불교로 개종해 명상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불자들과 한국과 중국 등 이민자들이 이어온 전통 의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전통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국제 공통 의례를 모색하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간소와 재의미와 창출 이렇게 덜어내고 다시 해석하고 새로 만들면서 불교 미국 불교 안에서 의례를 둘러싼 협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찬탄하며 향후 세계불교도들의 가교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4: 세계불교도들이 자주 한자리에 모이면서도 서로의 의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도들이 서로의 신행에 여전히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1: 이날 학술대회에서 미얀마의 장례의례, 베트남의 불교의례 등 각국의 전통을 공유하며 세계 불교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통 의례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사찰에서 가슴 설레는 특별한 인연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BTN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가평 대원사에서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5: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주말이 찾아옵니다. BTN 불교 TV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오는 9월 12일부터 1박 2일간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 자락에 자리한 가평 대원사에서 열리는 이번 절로 갈까는 참가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릴레이 토크 기회를 늘렸고 가치관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와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6: 청년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전 회차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대화, 편안한 연결 이런 걸 초점을 맞춘 만큼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만남이 기대됩니다.
5: 지난 회차에서 커플 매칭을 경험한 참가자도 충분한 대화 시간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절로 갈까만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사찰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한층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7: 사찰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주는 압도감이라고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진실돼 보이는 점이 다른 소개팅이랑의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 매회 100여 명이 신청하는 절로 갈까. 산사에서 몸과 마음을 쉬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7: 분위기가 되게 즐겁고 되게 자유롭게 그리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자동적으로 좀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나의 인생에도 또 멋진 반려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도전에 대한 그런

0: 큰 용기는 한 번쯤은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립니다.
1: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BTN 절로 갈까 대원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청춘이라면 누구나 BTN 붓다회 콜센터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발언했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이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어제 일본 지진 희생자 애도문을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지진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의 체계적 대응으로 더 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연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다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비의 마음은 국경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27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최소 2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미량표충사가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한 자연 방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표충사는 어제 경내 수충로 앞에서 주지 진각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표충사 일대에서 포획한 개체로부터 인공증식한 비단벌레 암수 6마리를 사찰 주변 숲에 방사했습니다. 주지 진각스님은 신라시대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비단벌레를 인공증식에 성공해 방사함으로써 잊혀진 역사를 되찾은 기분이라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해마다 방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충사가 비단벌레를 자연 방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내 인공증식 방사 성공 사례론 표충사가 처음이며 이번 방사는 사단법인 숲속의 작은 친구들이 포획한 개체를 인공증식해 본래 서식지에 되돌려 보낸 것으로 생물 다양성과 종 보전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 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0: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오.
1: 오. 오.
0: 오. 멋지네.
1: 무엇이요?
2: 기똥차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2: 반세훈 보살.
3: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4: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5: 참교육하겠습니다.
1: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6: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7: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3: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7: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2: 맞춰야 되는데.
1: 고만해 질문.
7: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냐.
1: 뒤집는 어때?
7: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8: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반갑습니다. 정량사 건강왕님 지도법사 장안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청량사 법당을 가득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안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심시를 했고요. 안시 눈으로 보는 시입니다. 눈 한자에 가지고 눈으로 보시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는 늘 나의 따뜻한 눈으로 또 얼굴에는 미소를 살띠면서 보아보죠.
1: 네?
0: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바깥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는 뭐다? 연습에 연습을 해나가야 돼. 나의 아름다운 얼굴은 누가 만들어낸다? 화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의 미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해맑다 하잖아요. 그들은 바람이 없거든요. 그냥 배고프면 앙, 기쁘면 웃어주고 즐거우면 뒹굴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가면 갈수록 뭘 잊어버린다? 진정으로 순수한 나의 아름다운 면을 서서 잃어가고 있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잃어가느냐? 나의 위대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떤 인격체를 해야 되는, 어떤 인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오면 경쟁이잖아요. 나는 당신보다 잘나야 된다.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데 매몰되기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서서히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되고 스스로가 행복하십니까? 하면 아니요, 저는 불행해요.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소를, 나의 좋은 점을 찾게 되면 내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천만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왜? 나의 편안함을 상대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데, 불쾌해 있는데, 상대가 나를 볼 때 편안함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나는 이 세상에 탄생을 할 때, 태어난 게 아니고 탄생을 할 때 상대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가족을 시작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탄생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제나 밝은 모습, 좋은 모습, 상대가 와, 당신을 만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런 환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이 되면은 또 저녁이 되시면은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될 때 부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한안시입니다. 화목할 화자, 온화할 화자입니다. 그러게 돼 얼굴 안자입니다. 부드럽고 평안한 얼굴을 항상 지니는 것입니다. 눈에서는 따뜻한 눈길을 주고 또 얼굴에서는 어떠십니까? 편안한 눈이 편안한 눈이 좀 어떻게 봅니까? 자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표정도 자동적으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편안한 얼굴과 눈길을 주려면은 내 마음 속에서 뭐 해야 된다? 먼저 편안해야 됩니다.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내 뜻이 아니고 세상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부족함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은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되어야 돼 하는 자기 자신만에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을 내세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뭐 내 육체부터 내 생각부터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상대의 의견을, 의사를 존중해주는 내 의사,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의 의견과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늘 일상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순간을 순간순간 맞이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안시입니다. 말씀 원자에 대해 언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근미가 가득한 따뜻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언시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제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전부 다 자녀들 갖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천방지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때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래 잘 놀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 기분이 나빠요. 그럴 때면은 어지르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좀 10대 때 되면 또 사춘기도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천방 그때는 완전히 날뛰게 되죠. 그럴 때는 또 내가 저런 자식을 놓지 않았어 이러면서 그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간다? 자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언어를 내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 눈높이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사춘기를 거쳤잖아요. 저도 50대를 갖다 거치면서 뭐냐, 50견도 걸려봤잖아요. 누구나 겪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만 겪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라는 게. 우리 손자, 손녀만 겪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겪어야 될 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노도 질풍과 같은 시기를 다 겪었습니다. 내가 겪을 때 시기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노도 질풍의 시기를 거치면서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어. 포용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또 어른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의 시기의 눈으로, 안목으로 상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이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합니다. 가면 갈수록 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누구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덕택으로 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지냈어. 그 은혜를 나는 성장하면, 커가면 커갈수록 그 은혜를 보답을 해야 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엄밀히 말하면은 부모님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달려있죠.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는 모습, 또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춰주지는 못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하지만은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처음에는 왜 이런 것도 못해, 우리 친구는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막 고지감을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참 해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경제적인 사정이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들어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 우리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효도라고 그러잖아요. 효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먹게 돼. 그럴 때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따뜻한 말, 상대에게 필요한 말 하는 그런 인격체고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단단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자시, 그 다음에 상자시입니다. 평상상자입니다. 앉을 자자고요. 자리를 찾아주거나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늘 밑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디 자리를 갖다 피크닉을 가면은, 소풍을 가게 되면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나무 그늘이 좀 넓다면은 우리 한쪽으로 앉고 다른 가족들도 같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것. 그리고 어디 뭐 어떤 행사에 참석했을 때 자리도 있다면은 양보해 줄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 차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우리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그런 것이 다 상자십니다. 절에 와서도 기도 시간 될 때 되면은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빈자리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 좀 앉으려고 하면, 아니야, 이거 잘, 뭐 미리 자리 잡아놨어요. 이것도 뒤에 내 아는 사람 올 거예요. 이러기 보더만, 아유, 내 친구 자리 잡아놨는데 먼저 앉으세요. 우리 친구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꼭 내 옆에 앉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늦게 왔기 때문에 뒤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상대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절집에 가끔 보면은, 자리를 미리 차지해놓고 앉으려고 그러면, 아니, 우리 친구 오기로 돼 있어요 하면서 못 앉게 하는. 그거는 진정한 불자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냐, 방사시입니다. 방방자입니다. 집사자고요. 나의 집을 타인의 거처로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는 요사이는 우리 친구들이 오거나 어디로 가죠?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게 바로 방사시.

우리는 지금은 저 핵가족 시대라 가지고 옛날 같이 집이 넓지가 못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옛적에는 작은 방에서 다섯, 여섯 명 같이 자도 불편하지 않았지만 요사이는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를 잡아준다? 우리가 모텔이나 이런 데를 잡아주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 잡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방사신입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상대가 하루 저녁 잠자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내 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이 푹쉴수 있는 공간을 내가 제공해 준다는 거. 그게 바로 방사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꼭좀 제일 처음에 방사신은 돈을 좀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서는 여섯 가지 신시, 심시, 안시, 하안시, 언시, 상자시는 내가 충분히 돈안 드리고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치시라 했습니다. 이런 보시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했습니다. 인 어지린자입니다. 어지린자.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은 뭐냐? 충과 서로 보았습니다. 충이라는 건 정성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 가면 구호를 많이 하죠. 충성할 때, 나라에 충성할 때그 충성충자입니다. 그런데 정성충자도 됩니다. 그리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는 배려할 서자입니다. 배려한다. 공자님께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충과 서로 보았습니다. 충이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하게 해주는 것이고 서란 자기가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평생 지켜야 할 것은 뭐다? 서라고 했다. 했습니다. 나에게는 정직하고 엄격한 것이 충, 남에게는 관대한 것이 바로 서입니다. 남을 위함이 곧 나를 위함입니다. 사랑과 봉사는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뭐 됐나? 정성, 모든 행동을 할때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절을 할 때, 부처님께 절을 할때 정성을 다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뭐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실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왜 실수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이 딴데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정성이 될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입니다. 서. 배려하는 마음.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감사해요. 내가 왜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배려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일요법회야. 나는 청량사에 가서 일요법회를 봐야 돼. 이런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바로 배려하는 마음. 그 배려한 마음이 쌓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치, 하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를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시 지게. 예, 개. 개를 가져야 돼. 가질 지에다가 개계자거든요. 지게. 계율을 지켜라. 우리는 절에 오면은 우리 불자님들 오계를 지켜라.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규칙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된다? 규율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법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지계입니다. 동물을 죽여야 되느냐? 나와 관계없는데 우리는 사냥을 하잖아요. 그 생명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명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동물들의 생명은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는 절에, 우리 제가 사는 데 보니까 뭐가 와 있다? 고양이가 와 있어요. 들고양이 같으면 도망갈 건데 자꾸 가까이 와요. 누가 가다가 버렸는가 봐요. 그걸 왜 그랬습니까? 집에서 키운 거는 귀여워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그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나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가 뭡니까? 핥히기도 하고, 그러고 가끔 야옹야옹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버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지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양이를 갖다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율을 갖다 놓는, 우리가 또 각자 가정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적의 어른들은 꼭뭘 있었다? 집안에 가훈을 갖다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사이 분들은 가훈이 없어요. 없는 분이 많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불교에 갔는데 가서 절 하는 데마다 하는 게 보통 3월 달, 4월 달 되면 개강을 시작하면은, 올해는 병원년이잖아요. 병원년 1년 동안 뭐 한다? 계획표를 한번 달달이 세워봅시다. 4월 달에는 뭐 하고, 5월 달에는 뭐, 6월 달에는 뭐 하고, 이런 계획표를 갖다는 달달이 좀 나눠가지고. 계획표도 되는 일은 다 될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계획비를 세우고 생활하는 거와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거는 다릅니다. 한데 지금까지 제가 아유 스님 제가 1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하면서 한 분도 와가지고 실천한 것을 말씀하는 분 드물어 못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권합니다. 봄이 되면은 가족이 1년의 계획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붙여놔라? 각 가족의 이름 밑에다가 그 계획표를 적어놓고 그걸 거실에 붙여놓고 언제든지 내가 이번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달에 이런 행동을 하기로 이런 것을 약속을 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새겨볼 수 있는, 그래서 열정이 식었으면은 그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순간순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규율을, 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우리는 남성과 여성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 또 여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 남편으로서 해야 될 책임, 아내로서 해야 될 책임,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각자 잘 지켜나가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느냐? 아마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한 발부터 하나하나 뛰어보면은 하나하나 잘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발걸음을 뛰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뛰십시오. 나는 충분히 내가 세운 그 계획은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나는 갖추고 있어.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가정을 행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 자신을 철저히 믿을 때 모든 행복은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할 때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해질 때 누구가 행복해진다?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설 때만이 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훌륭한 존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격체임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뭐 한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느껴야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나는 열심히 뛰는,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방을 발견하게 되겠지. 어렵느냐? 어렵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의욕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만큼 훌륭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나는 이런 인품을 가지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의욕을 가지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사실을 갖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늘 말씀드려야지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긋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생각이 있어야 뭐가 나온다? 행동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 바꾸게 되면은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아 이건 옳다 그러다 하면 옳은 눈으로 옳은 것도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내 마음이 맞지 않아 하면은 그건 마음에 안 드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게 돼요. 시선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중요성을 아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바로 누구를 뭘 이룬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나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많은 선사들이 서서 돌아가시고 앉아서 돌아가시고 뭐 했습니다. 그럴 때 야 하고 감탄만 하지 나는 그렇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래 뭐네 하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사분들이나 조사분들이나 나랑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그분들은 끝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스로에게 순간순간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했기 때문에 끝없이 어떻게 된다? 좋은 말씀과 행동을 보여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서 갈 수 있고 서서 갈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을 행동을 보이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모든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생명 현상에 대해서 쭉 예, 몇 달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동물과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세포는 지난번에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전부 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동물 세포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요 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은 그 교과서나 이런 데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핵에 대해서는 그 자체 언급이 좀 드물어요.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글쎄 한 3분의 1 이상으로 거의 핵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핵은 이 속에 실체가 궁극적으로는 딱 DNA가 요 들어있는 창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DNA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핵 속이 뭔가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활성산소라든지 노화라든지 뭐 미토콘드리아는 일반인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핵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가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리얼한 세포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수제비처럼 쭉쭉쭉 나와 있는 노란 이것들. 예. 거의 뭐 100개가 넘죠. 하나, 둘,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질주막이 돼. 이게 전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이제 선이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예요. 어이. 그러면 세포라는 게 뭐, 잘 한번 보세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도 봤더니 세포의 실체는 딱세 가지야. 초록색, 세포 전체를 하는 액틴이라는 필라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으면 우리 세포가 콘크리트 빌딩이라 하면 그 철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철근이 들어가야 골조, 이렇게 구조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 철근에 해당되는 게이 초록색 액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요 단백질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선형으로 이렇게 철도 레일처럼 이게 막 자라요. 그래서 보시면 요 끝에도 쭉쭉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세포를 이렇게 보면, 예. 자, 요거 이제 미토콘드리아 있죠. 자, 미토콘드리아는 잘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잘안 보세요? 요 미토콘드리아 요걸 예를 들면 보면 요건 꼭 짤룩 잘라질 것 같은 전 단계로 보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긴 이렇게 선형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렇게 말단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토콘드리 하나하나 개수를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다시 보면, 요걸 단면을 보면, 제가 오랫동안 그랬듯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흡 효소들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이게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예요. 예. 이건 전부 다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막이 요 미토콘드리아가 왜 막이 두 개인가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두 개냐 하면 요 막은 그래서 이거 잡아먹힌 거예요.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꼬리치고 이렇게 왔다가 야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히는가 보세요. 요, 이 그림에서 참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 액틴 필라멘트가 보이죠? 요걸 요런 요렇게 선으로 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액틴. 액틴 필라멘트예요. 필라멘트. 예, 네, 액틴 필라멘트예요.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요. 단백질인데 이렇게 단백질인데 구슬 형태의 단백질이 연결이 돼 갖고 이게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액틴 필라멘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박테리아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세포막이잖아요. 예. 세포, 그냥 막이라 부르는데,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이게 뭐냐면, 원형질막입니다. 근데 원형질막이란 말은 뭐냐면, 야들이 고무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막이 이렇게 쭉 나와갖고, 야를 이렇게 에워 사는 거예요. 이 막이.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막이 보자기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들어가 주면 요거에 뭘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걸 뭐라 하냐면 엔도시토시스 작용이라고 그래요. 엔도라는 거는 안쪽이라 하잖아요. 안으로 먹잇감을, 이게 주로 박테리아입니다. 먹잇감을 삼킨다는 거예요. 삼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잡으면 톡 끊으면 이 박테리아에 원래 세포막이 있고 이 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속에 와서 이 박테리아가 이 막은 뭐냐면 이 막이요. 그걸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세포 내 공생 과정이라 그래요. 그 이 세포는 뭐냐면 이 세포요. 이 세포에 공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박테리아가 잡아먹혀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몇 년? 20억 년 동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박테리아가 이름이 무슨 박테리아냐 하면 이 잡아먹힌 이 박테리아 이름이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였는데 이걸 나중에 야들이 이 속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 아마 다섯 가지 중요한 지식을 선택하려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실체는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액틴 필라멘터, 그 다음에 이 세포막,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잘 보니까 또 하나의 실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체가 뭐가 있냐면, 이거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는 뭐냐 이거요. 이게 바로 핵입니다. 핵, 누클레어스, 핵이라 불러요. 그럼 이 크기가 얼마냐 하면요. 이 크기가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쯤 돼요. 네. 대략 100 마이크로 같으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요 머리카락 한 뭐 한 3분의 1 단면,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요. 예, 근데 그거 100 마이크로메타 같으면 얼마냐 하면 0.1mm요. 자, 여러분들 1mm 그 눈금 알죠?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의 10분의 1이
100마이크로요.

그 보일러 말고 한 고 정도요. 이게 10마이크로가. 예.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요거는 얼마냐 하면 대략 요거의 10분의 1입니다. 0.5에서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냐. 이제 애매해지죠. 저 이 개수를 카운트 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예, 의미가 있습니다. 카운트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 할 수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개수는 대략 우리 세포에서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뭐 2,000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이 개수가.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는 야들은 수명이 굳이 이게 이렇게 있다가 또 이게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자, 요거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오래된, 노화된 미토콘드리아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사갖고 요걸 녹여버려요. 네,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꼭 수제비 뜨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명이 평균 얼마냐 하면 대략 한 20분 정도, 30분, 20분 이런 오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이게, 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살았다 수십 분 그런 단위로 이게 막 끊임없이 율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개수도, 예, 거의 많게는 한 2, 3천 개까지 올라가요. 난자한테는, 여성의 난자한테는 이게 뭐 10만 개, 20만 개 이런 오답니다. 2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예. 자, 그럼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 실제로 보면 배경에는 초록색 선이 더 많은 것 같죠. 이게 이제 이 선들이, 이게 액틴 필라멘트. 이것도 단백질이요. 자, 그 다음 핵. 자, 오늘 이야기는 이 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핵입니다. 근데 이건 뭐, 왜, 아무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핵구멍이 몇 개 정도 있느냐 하면, 자, 이 사이즈는 다시 한번 더 줄게요. 5에서 10마이크로요. 저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개수는 몇 개냐 하면, 개수는 세포당 한 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핵이 없는 세포가 있어요. 예. 네, 그거 마시면 돼요. 핵이 없는 세포가 바로 뭐냐 하면 적혈구라는 세포입니다. 적혈구 세포는, 적혈구도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적혈구는 핵도 없고 핵하고 더 놀랍게 이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요. 핵하고 미토콘드리아 없는 게 적혈구예요. 그 다음에 또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가 있어요. 핵이 여러 개, 두 개 이상 여러 개 존재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근육세포입니다. 근육, 이런 핵이 여러 개의 세포를 생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핵세포라 불러요. 다핵. 다핵세포. 핵이 많다는 거예요. 예, 네, 다핵세포라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혈구하고 근육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는 핵이 딱 하나 있습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다핵세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싱시토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태반을 만들 때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다핵세포 있어요. 그럼 뭐냐면 어떤 세포가 있으면 핵이 하나인데 다핵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핵막이 이렇게 뭐 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핵막이 이어서 사라져 버리면 하나의 막 속에 세포막 속에 핵이 두 개 있죠. 핵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근육세포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세포가 이렇게 있다 하면 근육세포는 그 내용물에 거의 80%, 90%가 뭘로 되어 있나 하면 바로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액틴 필라멘트. 근육세포를 그리면, 자, 입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이때 여러분들
기억에는.

근육세포를 원통형으로 보면, 원통형으로 보면, 여 대부분 뭐냐면 이 액틴 필라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액틴 필라멘트하고 이렇게 가지런히 되어 있습니다. 평형으로. 근육세포. 근육세포에서는 액틴. 지금 여보는, 이건 여기 보이잖아, 이렇게. 이건 근육세포는 아닌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세포는 이 액틴 필라멘트가, 이게 액틴 필라멘트가 거의 부피의 9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럼 핵은 어디에 있느냐? 이 근육세포 핵은 밀려갖고 이쪽에 코너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 핵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근육은 다핵세포라 됐죠. 그 다음에 태반을 만들 때도 다핵세포가 돼요. 그런 몇 가지 특별한 예를 제외해놓고 우리 피부부터 브레인세포든 골세포든 다 모든 세포에는 핵이 몇 개다? 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 요 핵이 보통 세포에서 한 10마이크로쯤 된다 합시다. 그러면 요 구멍이, 핵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입체로 보셔야 돼요. 이 핵 구멍이 몇 개냐 하면 핵 구멍이 대략 3000개쯤 돼요. 이 구멍이. 3000개. 3000개 핵공이 있어요. 이 구멍이 있어요. 3000개 있고 요 구멍으로 물질이 들어가고 나오고 교환을 해요. 주로 뭐 단백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단백질, 모든 단백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크기가 좀 적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단지 분자 같은 거는 다 들어가요. 그냥 무사 통과 정도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질이 들어가고 나올 때 여기에 초소가 있어요. 근무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단백질이 한 7, 8종류 단백질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누클레어스 포르 컴플렉스라 그래요.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해서 근무를 서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나오고 들어가는 걸 다 조사했어요. 예, 국경 근무소예요. 그러면 요런 구멍이 3000개, 물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대략 초당 1000개의 분자가 들락거려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그러면 여기서 물질이 세포 하나당 총 들어가고 나오는 이 물질은 초당 몇 개냐면요. 초당 3천만 개. 아니, 3천 곱하기 1000이니까네. 300만 개의 분자가 이 구멍을 통해서 초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어요. 예, 일단. 예, 그래서 핵을 처음에 이해하셔야 돼요. 사이즈는 크게는 한 10마이크로. 10마이크로니까 세포 전체에 뭐 한 3분의 1,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세포 크기가 대략 뭐 20마이크로에서 뭐 50마이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이게 10마이크로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미토콘드리아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피는 얼마냐? 크기는 정확히 10분의 1이죠. 미토콘드리아가. 부피는 얼마냐면 핵이 이거에 1000배 커요. 1000배. 미토콘드리아보다 1000배 커요. 그래서 핵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핵에는 뭐가 있느냐? 자, DNA가 있다는 거예요. DNA가. 그 DNA가 몇 개 있느냐? DNA가 이렇게 있는데, DNA가 몇 개 있느냐? 이 말도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인간 DNA는 이렇게 해서 대략 46개, 정확히 46개의 바다 뱀장어라 생각하면 돼요. 이 46마리의 뱀장어가 우글거리는, 예, 큰 연못이라 생각하면 돼요, 핵이. 예. 그리고 이 속에는 덴스티가, 그러니까 점도가, 예. 점성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도. 이걸 점도라 불러요. 물보다 얼마나 끈적끈적한가 물이 이야기인데, 점도가 요 국부적인 데는 어떻게 되냐면 물의 100배에서 물의 1000배 정도의 끈적끈적해요. 거의 1000배쯤 되면 거의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젤리 드셔보셨죠? 젤리만 탄탄하잖아요. 예. 고체, 단단한 고체는 아닌데 씹어 먹을 수 있고, 예. 탄탄하잖아요. 그 정도의 탄성을 가져요. 이게 물질이 많이 모여갖고.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핵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은 요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막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고무풍선 같은 거예요. 고무풍선 같은 거예요. 굳이 이해하시려면. 정확히 고무풍선 같은 소세지 들어가는 풍선 아시죠? 그걸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실체가 뭐냐 하면 바로 ER막입니다. ER막.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하면, 자, 설명드릴게요. 이 막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모든 다 그렇습니다. 이쪽도 정확히 그리면 이 막이 어떻게 됐나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막을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요게 ER이 엔도, 그러니까 ER이고, 네티쿨라. 예. 엔도네티쿨라 막이라 불러요. 예. 그래서 ER막인데, 요거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요거 요렇게 오뚜기처럼 요렇게 붙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오뚜기처럼 붙는 요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요 구조에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리보솜은 사진 안 찍혀 나왔어요. 너무나 적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막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다 하면. 그러니까 요 핵막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ER막. ER이 뭐냐면, 소포체. 우리 고등학교 책에는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소포체. 소포체 막이요. 소포체 막. 소포체 막이 곧 뭐가 됐냐 하면 핵막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입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무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 손가락까지 쭉 밀면 고무풍선이 이렇게 쑥 들어가고 고무풍선이 바깥에 이렇게 접혀갖고 이렇게 막을 형성할 수 있죠. 이렇게 고무풍선이 있다면 주먹을 쑥 합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무풍선이 이렇게 감싸겠죠. 그럼 그 이렇게 감싸는 요게 바로 핵막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어서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갖고 뭘 하느냐? 조금만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리보솜 요거에 딱 물려있는 게 뭐냐 하면 mRNA입니다. mRNA. 들어보셨죠? mRNA가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 요 꽁무니 안으로 요렇게 단백질을 만들어내, 아미노산을 성질에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톡 떨어져갖고 아미노산 다리 연결한 요게, 여기서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게 프로테인이요. 이게 단백질이요. 됐죠? 그러면 단백질이 이제 요렇게 이동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요 그림은 그냥 딱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서 단백질을 모았던 요게 톡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끊어져요. 캡슐처럼. 그럼 야가 끊어져 갖고 요렇게 독립적으로 이동을 해요. 오이.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면 여기까지 와요. 오면, 자, 한번 보세요. 저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 단백질 들어있어요. 아, 연결된 거. 이거 누가 만들었죠? 리보솜이 만들어갖고 요 톡 해놔줬잖아. 요렇게. 요가 요렇게 이동하면서 요 막이 요렇게 감싸버린 거, 요렇게. 그래서 캡슐이 된 거. 요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요 끝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슨 기가 막힌 사건이 벌입니다. 요 끝에 오면 요게 톡 하고 열려버려요. 톡 하고 열리면 야들이 어떻게 되죠? 요걸로 빠져나가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단백질 똑똑 하나, 요 하나가 분리된 게 글루타메이트라 하면, GLU라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막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막이 신경세포의 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해갖고 요 분비하는 거, 이 현상이나 지금 내가 모식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다시 돌아와서 이 리얼한 실체, 이 세포에서,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안에는 DNA가 염색체가 보통 세포 분열할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두 개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낱개 하나하나는 몇 개냐 하면 46개예요. 이 낱개 하나하나가 이게 46개인데, 까만 그럴게요. 이게 46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언제? 세포 분열할 때. 예, 요게 23개 상인데 낱개는 46개. 그럼 요 낱개를 요렇게 하면 저 하나를 보실게. 하나를 낱개를 풀면 요렇게 돼 있다 하면 요걸 P암이라 부르고 이걸 좀 긴 걸 Q암이라 불러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끝에 있는 게 뭐냐면 텔레미어예요. 텔로메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말단 소체. 텔레미어 이거는 우리의 노화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텔레미어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포마다. 요게 텔레미어가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또 뭐냐면 동원체라 불러요. 그러면 이쪽 안에는 어떤 식으로 있냐면 야가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쪽에 다시 다른 색깔로 그려주겠습니다. 이걸 풀면 그대로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야를 이게 이제 뭐 1번 염색체 이걸 CHR로 부릅니다. 1번에서 몇 번까지 있느냐 하면 23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전화 코드가 어떻게 막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보면 또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이 속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조금 복합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풀어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실패인데 이게 바로 이걸 히스톤 단백질이라 불러요. 히스톤 단백질이 바로 뭐냐면 요게 DNA예요. DNA를 감는 실패. 이거 맞나? 예. 실패. 예.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엄마들 옛날에 옷감 짤 때 이렇게 있는데 실이요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요거. 요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고 요게 DNA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네. 1.65번 감겨 있어요. 두 바퀴도 아니에요. DNA 감겨 있어요. 그 DNA가 요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 상태요. 이 상태요. 이게 직경이 얼마냐 하면 이게 30나노메타예요. 예. 그럼 요 선의 직경은 얼마냐 하면 2나노메타예요. 2나노메타. 이게 바로 DNA예요. 이게 DNA 이중 가닥이요. 그럼 요 이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자, 요게 이제 구슬이 이렇게 다 풀리면 마지막 풀리면 우동가락 속에 있는 거무줄. 이게 우동가락이에요. 우동가락 좀 커요. 비유하자면. 이게 확 개념을 잘 잡으세요. 우동가락 정도면 그 속에, 젓가락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거무줄처럼 이렇게 된 젓가락이 우동가락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DNA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는, 핵 속에는 어떤 상태로 들어있냐면, 이렇게 된 이런 상태가 아니요. 이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에 한 10분의 1 정도 시간에는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은 이 우동가락 이걸 뭐라 부르냐면 크로마틴 5라 불러요. 예, 네,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화 코드처럼 이게 DNA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 들어가 있나 하면 이제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갖고 이게 몇 개냐 하면 46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46개 이 각각에는 수천만 개의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DNA 가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핵을 호수라 생각하면 그 속에 예, 뱀장어가 46마리가 헤엄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뱀장어가 뭐냐면 그 뱀장어는 그 우동가락 같은 건데 그 뱀장어 속에 그 뱀장어의 단면적에 거의 한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규모로 가는 거무줄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DNA라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요 46개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것서 이제 요 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DNA 같으면 이게 DNA에서 RNA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생물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DNA에서 RNA로 바뀔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사라 불러요. RNA에서 이때 RNA는 mRNA입니다. RNA, mRNA에서 단백질로 바뀔 때 이걸 번역이라 불러요. 번역은 세포질에서 해요.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핵에서 하지 않는다는 이쪽에서 번역을 해요. 그렇게 번역한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 리보솜에서 요거 하는 요 과정이 바로 번역이에요. 트랜슬레이션 됐죠? 그러면 핵 속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DNA에서 RNA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DNA잖아요. 요 DNA를 핵 속에서 뭘로 바꾸느냐 하면 궁극에 바꾸는 존재는 뭐 굳이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 쪼매는 바다의 실뱀장어, 뱀장어 새끼, 요런 거예요. 그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mRNA라 불러요. 그럼 이 mRNA가 이 호수를 헤엄쳐 다니다가 이리로 빠져나와요. 핵구멍을 빠져나와요. 그럼 핵구멍이 빠져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 mRNA가 이쪽에서 이렇게 떠들어 다니다가 누구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리보솜을 만나요. 이게 40S 리보솜, 이게 60S 리보솜. 리보솜을 만나갖고 요거 있는 mRNA 이 정보 이걸 아미노산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요 예를 들면 이쪽 옥문에다가 아미노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아미노산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 대략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핵만 알면 미토콘드리아는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금방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나오잖아요. 요거에 게놈이란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게놈 뭐냐면 요게 셀, 요게 세포잖아요. 세포가 게놈 뭐냐면 세포가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 정보를 보관하는 곳. 예. 그러니까 게놈이란 말 정확히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게놈은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사람이든 뭐 개미든 고래든 박쥐든 모든 생명체, 그럼 박쥐가 있다 합시다. 고래가 있다 합시다. 그럼 고래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세포, 그 모든 세포에는 동일한 게놈이 들어있어요. 개미한테도 개미의 게놈,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장미꽃이라 합시다. 장미 식물 이파리에 있는 세포 하나에도 그 장미라는 식물 종의 모든 정보, 그 모든 정보가 뭐 있죠? 장미는 6월달, 5월달에 꽃을 핀다. 장미가 꽃을 피려면 꽃 이파리 색깔은 뭐 붉은색이다. 예. 네, 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미꽃은 개나리꽃하고 다르잖아요. 개나리꽃은 뭐 심지어 2월 말에도 피잖아요. 그러면 2월 말에 피는 거하고 장미가 6월 달에 피는 거에 각각의 정보를 개나리 세포하고 장미 세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정보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몇 개냐 하면 대략 드러나는 게 한 2만 개 정도 돼요. 그 모든 정보, 그러면 우리 인간은 2만 개, 그 다음에 마우스는, 그러니까 파리, 초파리는 몇 개냐 하면 15,000개. 종마다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마다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놓은 그 실체, 그 실체를 바로 게놈이라 불러요. 그럼 모든 정보를 담아놓은 이게 뭐냐 하면 바로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갖고 게놈이라고 불러도 돼요. 단 모든 DNA, 그러니까 이 세포에 있는 우리 인간 같으면 바로 23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가 게놈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니까요. 그래서 게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만 게놈을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우리가 전 인류가
경험을 했잖아요.

알아요? 코로나19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건 제가 방송에도 했고, 다른 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학술 명칭이 얼마냐 하면, 코비드19인데, 일반 명칭은 코비드19인데, 이게 바이러스 이름이 뭐냐면요. 이 바이러스 이름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그렇게 해도 이 명칭이 뉴스 시간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요 이름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볼티미어 분류라 그러는데, 볼티미어라는 학자가, 그 생물학자가, 그 에이즈 연구를 하면서 볼티미어 분류,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러스를 분류했어요. 그리고 그쪽 연구를 통해 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분류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는 분류가 90%입니다. 그 분류만 생각하시면 이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는 그 바이러스의 학술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게놈에, 그 게놈이 뭐냐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불러 보겠습니다. 싱글 스트랜드란 말은 뭐냐면, 외가닥이란 말이에요. 외가닥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DNA가, 자, 보세요. 이거는 두 가닥이죠. 이 가닥 있죠.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바로 더블 스트랜드라 불러요. 그리고 통칭으로 뭐라 하냐면, 이중나선이라고 들어보셨죠? DNA 이중나선 했을 때 이거는 더블 스트랜드. 이게 가닥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코로나19는 가닥이 하나라는 거예요. 가닥이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게놈이. 그래서 코로나19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다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속에 게놈이 외가닥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코로나19의 게놈이요. 저이 게놈이란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19의 게놈인데, 이 코로나19의 게놈은 RNA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하고 진핵생물은 수도 없이 해야겠죠. 동물, 식물, 버섯,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박테리아하고 진핵세포는 모두 다 뭐냐면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어요. DNA가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DNA고 이중가닥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이중가닥이 아니고 외가닥이고, 이게 또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DNA가 아니고 뭐냐면 RNA라는 거예요. 이게 게놈이란 개념이 이만큼 묘하고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한테 물으면 게놈. 자, 예를 들면 외계 생명체가 있다 합시다. 저 어떤 별의 행성에서 생명 현상이 발견됐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학자가 딱 먼저 묻는 질문이 뭐겠어요? 자, 그 생명체의 게놈이 뭐냐 물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코로나19도 당연히 게놈이 먼저 연구를 했어요. 게놈을 연구했더니 코로나19 게놈은 DNA가 아니고 RNA가 됐고, 됐죠? 그러면 그게 외가닥 RNA고, 그러면 이 외가닥 RNA면 코로나19는 이 외가닥 RNA가 몇 개냐면, 이빨이, 우리 인간은 이게 이빨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된 이게 더블 스트랜드인데, 이거 이빨이 몇 개냐면 인간은 62억 개쯤 돼요. 62억 개. 근데 코로나19는 이게 두 가닥이 아니고 한 가닥인데, 또이두 가닥인데 요거는 DNA인데. 자,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DNA가 아니고 RNA라는 거예요. 또 외가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빨이 몇 개냐면, 코로나19는, 잘 들었어요. 2만 9천 3개인가 그래요. 6개인가. 아직 기억나요, 제가. 요거는 3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3만 개. 그럼 3만 개 같으면

이 3만 개, 요 이빨로 된, 이빨 개수가, 이게 이빨이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아니고, DNA 같으면 티민인데, 요게 우라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몇 개냐 하니까, 2만 9천 개쯤 된다는 거예요. 2만 9천, 뭐 몇 개쯤 돼요. 그러니까 3만 개라는 거예요. 거의. 그럼 3만 개라고 했을 때, 이게 아미노산 몇 개로 바뀌느냐 하면, 3개가, 아미노산 하나로 바뀌니까, 아미노산 같으면 만 개의 아미노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 정보예요. 그래서 코로나19는 대략 3만 개의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로 되어 있는 게놈을 갖고 그 게놈이 순서가 어떻게 됐나 하면 마지막으로 했을 때 순서가 5 프라임 2 3로 되어 있는 걸 이걸 포지티브라 불러요. 어떤 박테리아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빨이 이렇게 있는데 3 프라임 5도 있어요. 이걸 네가티브라 불러요. 이걸 포지티브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게놈이 뭐냐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를 게놈으로 한다. 이 용어만 아시면 코로나19에 대해서 핵심을 50%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풀어보면 저 잘해놨잖아. 풀어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실패에 DNA가 이렇게 이렇게 감겨져 갖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직경이 얼마냐 하면 내가 우동 가락이라 부르 이게 30나노메타 두께의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단에서 펼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DNA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시토신, 티민, 예. 그것이 맞은 걸로 됐죠. 그게 결국 뭘로 바뀌느냐 하면 전부 다 프로테인. 예, 이런 프로테인, 이런 프로테인, 이런 프로테인 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테인, 예를 들면 이 프로테인 이걸 모였다 합시다. 이런 덩어리가 네 개가 이렇게 모이면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주로 네 개씩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이게 바로 효소작용을 해요. 그래서 바로 효소작용이 뭐냐 하면 적혈구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는 예 단백질이 가득 들어갔고 효소 작용은 뭐냐면 이때는 산소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 보시면 요 잘 해놨어요. 요 그림에서 요 그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요 그림 굉장히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서 지금 한 덩어리 만들었죠. 그러면 요거 한 덩어리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좀 더 구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슬이 몇 개냐? 이 구슬이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몇 개냐면 평균에서 한 300개 정도예요. 많게는 거의 만 개까지 있어요. 아미노산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들이 요것을 만들어내는 거, 요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걸 다 결합을 해요. 자,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지금 얘는 세 개인데 주로 네 덩어리가 많이 결합해요. 그래서 이걸 뭐 알파 1, 이게 알파 2, 이게 베타 1, 이게 베타 2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안은 뭐가 되어 있나 하면 이 구슬끼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 전화 코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 하냐면 알파 헬릭스. 이걸 알파 나선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쪽 뭐 예를 들면 이 안에 이렇게 해서 병풍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병풍처럼. 이걸 뭐라 부르냐면 베타 시트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해하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데서 자, 미토콘드리아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합시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이 호흡 효소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 그랬죠? 호흡 효소들이 바뀌어 있고 이 ATP 효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번 효소, 이게 3번 효소, 뭐 이게 4번 효소 이렇게 하면 이 1번 효소 NADH 탈수소 효소 이 경우는 이걸 하나 분해해 보면 이게 파트가 몇 개냐 하면요. 오. 이게 파트가 내 기억으로 40개가 넘어요. 45개인가 그래요. 47개인가. 예. 네. 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요 하나하나예요. 이 하나하나가. 따라서 이런 것들이 40개 이상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 구성할 때. 예. 네. 그래서 야들은 효소작용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막의 비밀. 이막의 비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할 막이라는 게 뭐냐면 요 mRNA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 있죠. 이쪽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그러면 요거에 요 세 개씩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약을 요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 바뀐 정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 똔똔똔하고 아미노산으로 나와요. 요로 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수행하지 않은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고통의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겪는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찔리는 것과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에 무주상구시 복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복덕직비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 나약구 유인어차경 금수진해지사구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지경 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알았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9: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립니다.

흘러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0: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도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1: 예.
0: 예. 자, 그 우리 오산 아세요? 오산?
1: 예.
0: 예, 경기도 오산에서 예,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너무나 그런 어떤 감동스러운 기도 체험에 대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요 편지를 우리 불자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내용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형식만 제가 좀 읽기 편하게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해 바랍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매주 소나무 방송을 빠짐없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방송마다 너무나 재미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법문을 설하시는 광우 스님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과거에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큰 가피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올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도 체험담이 많은 불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10월부터 팔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른팔이 뒤로 가지 못해 브라자를 입지 못했고 심지어는 밥도 왼손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통증이 올 때에는 밤마다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또 받아도 호전이 없어서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능언신주를 독송했습니다. 능엄주를 많이 외우다 보니 한 번 외우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 55독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능엄주를 매일 외우면서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2016년 4월 3일에 꾼 꿈입니다. 고향집에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있는데 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 모종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종에 부은 물은 하나같이 다 구더기로 득실거렸습니다. 그 구더기를 보는 순간 온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도 온통 구더기가 득실거렸습니다. 저는 구더기가 없는 곳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더기는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기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구더기를 밀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아, 이럴 수.

0: 오른쪽 손가락 끝에서 벌레가 쭉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서 헤엄치듯이 길고 가느다란 하얀 새끼뱀 같은 것들이 쭉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오른쪽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벌레는 끝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생각하기를 꿈에서 가피를 받는 몽중가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벌레는 몸속에 있는 병균을 몰아낸 증거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약도 쓰지 않고 자유자재로 오른팔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분명 부처님의 몽중가피를 받은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광우스님이 설법하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는 그 말씀의 뜻을 현재 저의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행하면서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발톱 무좀도 깨끗하게 치유되어 발톱이 깨끗해졌습니다. 모두 부처님 덕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이야기이지만 많은 불자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산에서 불자 김아묵의 올림. 예,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1: 네.
0: 저도 받아보고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편지 같이 읽어봤지만 그 오산에서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께서 오른팔을 갑자기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밥 먹는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왼손으로 밥을 먹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엉엉 우셨대잖아요. 병원에 가도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아마 뭐 오십견 같은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능엄주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요? 예, 얼마 전에도 저희 소나무에서 능엄주에 대한 또 기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능엄주가 엄청나게 길어요. 길어가지고 능엄주를 일반인이 천천히 읽으면 한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뭐 빨리 읽어도 15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능엄주를 하도 많이 외워서 한 번 읽는데 몇 분 걸린다고 했죠? 예, 5분 걸린다고 했잖아. 예, 5분이었는데 금방 씨 이러신 분은 뭐예요? 예, 10분 이럴래. 예, 몇 분 걸렸다? 예, 5분이 걸리고 하루에 몇 독을 하셨다고요? 왜 찔러요? 아, 찔리시는구나. 예, 배를 잡고 웃으시네. 몇 독을 하셨다고요? 55독을 하셨대요. 그 하루 종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법문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완전히 몰입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55독이면 하루 종일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1년 넘게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이제 꿈속에서 몽중가피를 얻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손의 느낌 이상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식지를 이렇게 눌렀더니 벌레가 계속 쭉쭉 나오는 꿈을 오른쪽 아파트 오른쪽에서 벌레가 쭉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오른팔이 나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소중한 당신의 체험담을 편지로 보내주신 우리 오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미 소나무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정말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믿고 불보살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들은 내용만 모아놔도 한 수백 이야기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보살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남 탓하지 말고 운명을 원망하지 말고 팔자를 이제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예, 일단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0: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라고요?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인과 업보를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도하세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저의 업보가 모두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시다 보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내 주변의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고 내 일들이 내가 가는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예, 알겠죠?
1: 네.
0: 그 불과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기 충남 공주라고 아시죠?
1: 네.
0: 예, 옛날 충남 공주. 네. 거기에 공주님들이 많이 사나 봐요. 예. 충남 공주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연세가 50이시래요. 50이시고 저쪽 이제 교육계통에 계신다고 하는데 요 보살님께서 이제 소나무에 아주 열성적인 팬이시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소나무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께서 평소에 몸이 좀 안 좋으셨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셨대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심하시고 또 말 못할 난치병이 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소나무,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고 소나무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구 업이다? 다 내 업이다. 예, 다 대답은 잘해요. 예, 예, 대답은 잘해요. 그래서 예, 대답이라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예. 다 내 업이다. 그렇죠. 다 내 업이다. 그러니까 아, 내 몸이 아픈 것도 내 업인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하셨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번에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1: 네.
0: 겁나 더웠죠.
1: 네.
0: 예, 이제 앞으로 여름 이렇게 더워질까 봐 겁나요.
1: 맞아요.
0: 그런데 더운 여름에 체력이 너무 소모돼서 그런지 몸에 무리가 와서 그런지 이 여름을 이 힘들게 여름을 거치고 나서 몸에 무리가 오셨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리가 자꾸 채떨듯이 떨리더래요. 머리가 달달달달달 계속 떨더래요. 머리가. 예. 여러분들 우리 그 자동차 타고 가면 앞에다가 이렇게 머리 큰 인형 이렇게 놓으면 차 타면 달랑달랑달랑 이러잖아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머리가 자꾸 달달달달달달 채떨리듯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무래도 여름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체력이 다 빠져서 이런가 보다 해서 병원에도 가보고 치료도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데 어느 날 이제 소나무를 또 이제 보고 있는데 소나무에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가 안 될 때에는 그 연불이나 천수경이나 금강경이나 연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예, 기억나세요?
1: 예.
0: 에, 기억나요? 예, 그래요? 아니, 5분 전에 말한 것도 기억 못 하시는데. 예, 이거 기억나죠?
1: 예.
0: 그 집안에 기운이 어수선하고 좋지 못하면 연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놔도 집안의 기운이 정화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소나무에서 그 법문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 이렇게 틀어 연불 소리를 듣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는데 효과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서 그 광우스님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 그 유튜브라고 있잖아요.
1: 네.
0: 거기서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틀어놓으셨대요.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크게 틀어놓고 그걸 가만히 듣다가 잠에 드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소리 듣다가 딱 잠이 드셨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그 이제 몽중가피를 받는 거예요.
1: 네.
0: 어떤 꿈을 꿨냐면 궁금하죠?
1: 네.
0: 예, 그래요. 그 꿈속에서 자기가 이제 시골 고향집에 있었대요.
1: 네.
0: 시골 고향집에 있었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을 올랐대요. 바구니 하나를 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나뭇가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 빨간 열매가 가득히 열려있더래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그 빨간 열매를 다 따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채운 뒤에 이거 가져가서 약해 먹어야지, 이걸로 약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근데 꿈을 딱 깨고 나서

0: 그 다음 날인가 꿈에서 만났던 여자 선생님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꿈에서 만난 여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식사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꿈인가 무슨 꿈인가. 근데 여러분 꿈에 너무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1: 예,
0: 그렇다고 또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소나무 팬이라는 분이 무슨 꿈만 꾸면 전화가 와. 뭐 꿈만 꾸면 전화가 와요. 예, 그런 분이 있는데 아 그래서 내가 신신해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냥 기도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범상치가 않은 꿈이라는 게 자꾸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갑자기 번쩍하면서 침 맞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더래요. 침 맞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의원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 화를 내시더래요. 왜 이제 왔냐고. 아,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그 큰일 날 뻔했다고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머리에 자꾸 막 떠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침을 이제 한의원에서 침을 놓잖아요. 이거 쉽게 안 고쳐질 것 같다. 이거 나도 노력을 하겠지만 쉽게 안 고쳐질 것 같고 몇 개월은 치료해야 될 것 같다. 몇 개월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 보살님은 마음속에서 아니야. 이거 꿈이 보통 꿈 같지가 않아. 분명히 이거는 치료가 잘 될 거라는 어떤 신호 같아. 그런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침을 딱 세 번 맞고 나왔대요. 세 번 맞고 머리 흔들던 게 딱 멈춰버렸대요. 의사 선생님도 몇 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아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몇 개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봅시다 했는데 보살님이 속으로 아니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보통 꿈이 아니야. 이거 분명히 이거 몽중 갚힌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침을 몇 번 맞고? 세 번 맞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광우스님 소나무를 듣고 관세음보살 연불소리 들으면서 잠잤을 때 그때 꾸었던 그 꿈 빨간 열매를 바구니에 따서 이거 약해 먹어야지 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가던 그 꿈이 몽중가피였던 것 같다고 그 불보살의 가피로 침 세 번 만에 딱 나은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과 며칠 전에 전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방송 소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께 몸이 많이 아픈 거는 전생의 업병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방생을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방생을 좀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업장소멸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고 효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내가 직접 기도해보고 실천하고 체험해야 내가 효과를 보는 거지. 와, 저 스님 이야기하는 거 재밌다. 그리고 끝! 이래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떡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그 목소리 갑자기 작아졌어. 목소리가 갑자기 뚝. 예.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 예, 그래요.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세요.
1: 네.
0: 예, 자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어느 불심이 깊은 어느 불자님의 그런 어떤 경험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또 갑자기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그 사람이 효과를 봅니까? 라고 했을 때 흔히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 누가 배부르냐? 내가 배부르지 않냐. 맞죠?
1: 네.
0: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를 해야 효과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아예 효과가 없냐? 그렇지는 않대요. 옛날 큰 스님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기도해야 된다.

0: 라는 뜻에서 자기가 밥을 먹으면 자기 배가 부르지 남배가 부르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면 거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의 법칙?
1: 거울의 법칙.
0: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는 환한 태양빛을 자기 직접 햇빛을 받는 것과 같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햇빛을 다 받는 것과 같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햇빛을 거울에 반사시켜서 상대방에게 햇빛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직접 받으면 온몸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거울에 반사시켜서 주면 얼만큼 가요? 그렇죠. 거울만큼만 가죠. 햇빛이.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것을 이제 무엇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 반사의 법칙 혹은 거울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든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해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역시 진정한 기도는 누가 해야 효과를 본다?
1: 내가.
0: 그렇죠. 내 기도는 내가 해야 효과를 충분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그런 어떤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던 어느 불심이 깊은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어느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셨는데 요 남편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남편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응급치료실에 가가지고 급하게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폐혈증이라는 거였대요. 폐혈증. 폐혈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래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폐혈증에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수술을 받아도 뭐 살아날 확률이 한 7, 80%뿐이 안 된대요. 그렇게 무서운 병인데 이제 폐혈증으로 쓰러지셔서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가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급히 나오더니 보호자를 찾더래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보호자한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은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들어갔는데 3시간 만에 이렇게 나오더래요. 3시간 만에 나와서 너무 상태가 나빠가지고 일단 응급처치만 했습니다. 응급처치만 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우리가 2차 수술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2차 수술에 들어가서 또 얼마 안 돼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가족들이 놀래서 보살님이 아니 또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열어봤는데 너무 상태가 나쁘다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일단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독한 상태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환자분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3차 수술을 하자. 지금 도저히 손대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졌는데 남편분이 의식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의식을 못 차리니까 이건 뭐 수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위독한 상황이라서. 그 이 부인이 너무나 이제 이 보살님께서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이제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면 이제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 엄마? 아빠?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제 부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삼각산에 있는 어디 사찰에 가가지고 지극정성을 기도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들 때까지 병원에 가는 시간 빼고는 절에 가서 오로지 기도만 하셨대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병원 가는 시간 빼고는 절에서 오직 기도만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보름이 지났대요. 기도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의 의식을 이제 깨지를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보름째가 됐을 때, 보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사찰에 관세음보살 이제 기도를 간절히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0: 뜬금없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다가 눈앞에서 번쩍하고 환상이 보이더래요. 꿈을 꾼 게 아니라 실제로 환상을 봤대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관세음보살님이, 화난 관세음보살님이 남편을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남편을 껴안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웃고 계시더래요. 사람이 아픈데 웃어? 사람이 아픈데 웃어? 네, 하여튼 관세음보살님이 탁 껴안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남편이 관세음보살 품에서 환한 미소를 짓더래요. 그 환상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에서 탁 깼는데 순간 남편 살아나겠구나, 확신이 들더래요. 남편 깨겠구나, 기도에 그 가피를 증명해 주셨구나, 관세음보살이 보여주셨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남편이 의식을 깼답니다. 처음에 의식을 깨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고 말은 못하는데 이제 부인 이렇게 손을 잡고 눈물을 줄줄 흐르더래요. 남편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남편이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3차 마지막 수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래 걸리고 힘든 수술일 겁니다 하고 이제 3차 이제 수술에 들어갔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수술실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셨대요. 그 호로지. 그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다란이라고 있잖아요. 네. 신묘장구 다란이 108독을 하셨대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을 하고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그렇게 수술이 9시간이 걸렸답니다. 9시간이 걸렸는데 9시간 동안 그냥 수술실 앞에서 오로지 기도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수술실에서 위급한 처지라면 그렇게 보름 동안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9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다 할 수 있죠? 네. 예, 다 할 수 있죠. 이거 아무래도 PD님이 편집해줘야겠다 이 부분. 어? 아니 다들 큰 소리로 예 이럴 줄 알았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다 했으실 거죠? 예예. 믿음이 안 가? 예. 왜? 왜 근데 질문했을 때 바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남편에서 그러니까 얼굴에 가식이 보이죠? 예.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예, 웃자고 한 말이고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예? 왜? 수술실 앞에서 아마 못된 옆편 애들은 보험금 얼마 나와? 이거 보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못된 여자들, 못된 가끔 보면 막 뭐 이 그 TV 프로에서 그 뭐 시사 프로에서 뭐 보험금 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부인이 간절하게 남편을 위해서,
1: 맞아.
0: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다 찡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 남편이. 그 거사님이 정말 부인 잘 뒀다. 정말 부인복 있다. 9시간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8독을 외우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9시간이 지났는데 호련이 또 환상을 봤대요. 기도. 사람이 기도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렇다고 보이는 거에 너무 또 집착하면 안 돼요. 봤는데 뭘 봤냐면 병실 안에서 수술실 안에서 수술받는 남편 옆에 관세음보살님이 다 이렇게 옆에 서 계시는 모습을 봤대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9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선생님이 나오십니다. 야, 의사선생님. 그 의사선생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남의 생명을 그 9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은 돈 많이 벌어도 될 것 같아. 예, 사람의 생명을 이제 다루시는 거니까 많이 벌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9시간 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 이제 보살님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희한합니다. 배를 갈라봤는데 장이 구멍이 나 있잖아요. 구멍, 장에 구멍 난 부위와 장이 서로 유착이 돼 있는데 희한하게 수술하기 딱 좋게 돼 있더라고. 정말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힘든 수술이라서 9시간이 걸렸지만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 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을 이제 깨시고 그리고

0: 치료가 일사천리로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그런 재활치료를 받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게 다 부처님 값이다. 이 모든 게 다 부처님 덕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것은 바로 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같은 불보살님들 뿐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좀 힘들고 답답하고 어떤 벽을 느꼈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아, 내 전생의 짐 빚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빚을 녹이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영험과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박복하게 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스님 저 기도를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딱히 효과를 모르겠어요 하면 정말 전생에 더럽게 박복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번 생이라도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항상 당부드리잖아요. 네. 여러분, 당장 효과가 있건 없건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지은 그 공덕과 가피는 분명히 남습니다. 네.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이라도 받아요. 그러니까 당장 기도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너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시고 내 미래를 닦는 마음으로 미래의 행복을 닦아나가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1: 네.
0: 며칠 전에 또 재미난 전화가 왔어요. 소나무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전화가 겁나 와요. 우리 화계사에 있는 종무소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예, 전화 너무 많이 와서. 예,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이제 또 전화 상담이 왔는데 이제 젊은 불자분이세요. 이분이 저기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대전에 살고 계시는 이제 불자님이신데 이분께서 절에 다닌 지가 한 20살 정도 때부터 절에 다니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죠. 근데 절에 다니시게 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절에 다닌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절에 가서 기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라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좀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는지 하여금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씩 꿈을 꾸면 꿈이 귀신같이 잘 맞는데요. 약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꿈 꾸면 잘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꿈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무서울 정도래요. 꿈이 너무 잘 맞아서 무서울 정도였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꿈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37살 때였대요. 37살 되던 1월 1일 날 꿈이었답니다. 새해 첫날에 꿈에서 집에 있는데 띵동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택배인가? 띵동 띵동.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빨간색 옷을 입은 우체국 아저씨가 빨간색 옷을 입은 빨간색 옷을 우체국 아저씨가 그 택배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자기가 신던 신발이랑 신발 위에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래요. 자기 주민등록증에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우체국이 그 소포 안에 자기가 신던 신발이랑 주민등록증을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딱 받는 꿈을 꾸고 깼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래요.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이렇게 군인이 죽으면 집에 시신을 못 찾으면 뭐 신던 군화랑 군번줄이랑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렇게 대신 가져오잖아요. 그 느낌이 좀 쎄하더래요. 근데 자기 꿈이 너무 잘만 맞아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더래요.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그지? 막 이러면서. 아, 그지 같아.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4개월이 지났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평소에 에어로빅장을 열심히 다녔대요. 생활 에어로빅 있잖아요. 되게 활달한 성격이신가 봐요. 에어로빅을 되게 이제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에어로빅을 다녔는데 그 1월 1일 날그 우체국 소포를 받는 꿈을 꾸고 한 4개월이 좀 지났을 때 무서운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밤에 여자랑 아이가 다 나타났는데 검은색 옷을 입었더래. 그 시커먼 옷을 입은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랑 아이가 다 나타나더니 따라와 이러더래. 따라와, 따라와. 따라가면 돼, 안 돼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나? 예? 나 안 가, 이게 되나? 그 따라와 이래서 왜? 왜? 그러니까 따라갔대요. 따라와. 그래서 어두운 길, 시커먼 어두운 길을 따라와 막 이러면서 딱 가는데 앞에 또랑이 있더래요. 또랑. 그 물 흐르는 개울 있잖아요. 또랑에 물이 콱콱콱콱 흐르고 있는데 또랑을 그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하고 애가 팔짝팔짝 뛰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또랑 건너편에서 넘어와. 여기만 넘어오면 돼. 어서 와 이러더래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왠지 안 될 것 같죠? 순간 꿈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막 뛰어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대요. 무섭잖아요. 꿈 겁나 더럽네 막 이러면서 더러워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남자였으면 담배 한 대 피면서 꿈 뻑세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왜? 꿈을 깨고 너무 기분이 싸하신 거예요. 요 보살님이. 그래서 오늘은 에어로빅만 갔다 오고 어디도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지. 나 아니에요. 사실 어디도 가면 안 돼요. 에어로빅장도 가면 안 돼요. 집 밖은 위험해. 예? 이불 밖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에어로빅장만 가서 오전에 에어로빅 운동하고 아무데도 새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에어로빅장으로 갔대요. 뭐 룰루랄라 이렇게. 근데 이제 기분은 찝찝하겠죠. 그러니까 가면서 평소 습관대로 천수경 테이프를 크게 틀어놨대요. 천수경. 천수경, 전구업지나 뭐 수리수리만 나오죠? 네. 뭐 안 들어봤구나. 자, 이제 천수경을 크게 이제 틀어놓고 이제 다 가다가 대전에 사거리에서 이렇게 딱 멈췄대요. 사거리에서 이제 딱 멈췄는데 사거리에서 멈춰서 이제 천수경 테이프 딱 듣고 신호등 보다가 신호등 딱 확인하고 신호등 파란색 딱 확인하고 출발해야지 하는 순간 띵 하고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띵 하고 의식을 잃었대요. 그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점점 차리면서 귀에서 삐뽀 삐뽀 소리 들리고 그리고 희한하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뻗어버렸는데 삐뽀 삐뽀 소리 들리면서 큰 소리로 천수경 소리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더래요. 계속 천수경하고 연불 소리가 들리더래요. 큰 소리로. 뭐지 하고 정신을 차려봤는데 뭐 입에는 피가 좀 고이고 자기가 앞좌석에 있었는데 정신 차려봤더니 뒷좌석이 있더래요. 차가 이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가 완전히 나중에 폐차할 정도로 차가 완파가 됐대요. 완파가 됐는데 희한한 게 완파가 됐는데도 스피커는 살아가지고 뭐는 계속 들린다? 천수경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는데 차 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덜 다쳤대요. 입이 조금 입안이 찢어져서 피가 좀 고인 것 빼고는 차가 완파가 됐는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덜 그렇게 다쳤다고. 무슨 꿈을 꿨을 때? 그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따라오라고 꿨을 때. 그리고 그게 37살에 저승사자 꿈을 꾼 뒤로 44살까지 저승사자 꿈을 4번을 꿨대요. 막 저승사자가 쫓아와서 꿈에서 막 관세음보살 외우면서 막 피하고 4번을 꿨대요. 44살까지 저승사자를 꿈을 4번을 꿨답니다. 몇 번이요?
1: 4번.
0: 근데 4번을 다 살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누가 신중기도 하면 좋다고 해서 절에서 신중기도 21일 신중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저승사자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스님, 저승사자가 왜 저를 자꾸 쫓아왔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저승사자가 쫓아다닙니다. 저승사자.

0: 그리고 나 내가 쫓아갔어? 그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잖아요. 그럼 나한테 물어봐. 내가 쫓았어? 네? 아니 스토커가 쫓아다니면 스토커한테 나 왜 쫓아와? 물어봐야지. 경찰한테 스토커가 저를 왜 쫓아올까요? 하면 경찰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생각에는 보살님께서 전생에 어떤 진 업보, 빚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이번 생에 부처님께 기도를 잘 해가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 지혜롭게 잘 넘기신 것 같다. 이것도 다 우리 보살님 복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이 행복과 불행,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 운이란 게 있습니다. 분명 운이란 게 있어요. 그 운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고 좋은 운을 행운이라고 부르고 나쁜 운을 불운이라고 부르고 근데 결국 다 누가 지었다고요?
1: 내가.
0: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 좋지 못한 전생에 진 나의 빚, 나의 업보, 나의 업장, 나의 불운을 녹이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한다.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천수경을 독송하든 지장경을 독송하든 금강경을 부르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어떤 기도든지 일념으로 일심으로 쭉 밀고 가면 반드시 효과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꾸준하게 닦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기도만 해도 효과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100% 효과를 보시려면 기도하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예? 나 딱 내 기도만 해야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진정한 가피를 얻기 힘들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하고 복을 지어서 선업과 공덕을 쌓는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식을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공부하다 죽음을 해야 되는데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1: 오.
2: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4: 관심은 못 살.
5: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6: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7: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8: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9: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5: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9: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2: 그만해 질문.
9: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냐.
2: 뒤집는 어떡해.
9: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대방광은 화엄경뿐 아니라 원각경이나 능엄경이나 다른 대승경전에서 대방광이란 말을 많이 말합니다. 위대하고 법답고 모나고, 그러니까 대란 말은 위대하다, 지극히 커서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전부 다 그 모양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의미를 바로 마음을 세 가지로 말한 거요. 본래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건데, 그 마음 일심의 본체를 대방관이라고 유대하자에서 대자를 놓은 거죠. 건대자, 대한민국 하는 대자입니다. 대방, 반이란 말은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방자지만, 여기서 대방관이라는 방은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이 아니라 법다울 방자요. 가장, 그러니까 삼보에서 불법 승이 있죠. 그래, 불 다음에 법이 있는데 그 법과 같은 의미가 방의 뜻입니다. 방. 방이란 것은 법다울 방자, 또 발을 방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대방, 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대할 뿐만 아니라 광대무변하다, 광대하다는 뜻이죠. 넓고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자리는 위로 부처님과 아래로 일체 중생에 한해서 모든 중생과 모든 부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하게 대방광이라요. 대방광. 그러니까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 제목에 첫 번에 나오죠. 대방광. 그래서 방과 대방, 방과 광, 이것은 일심의 본체에서 묘한 작용으로, 묘용으로 나타나는 그 체가 있으면 용이 있죠. 가령 사람의 손은 체라면 손이 구부렸다, 피었다, 손바닥도 되고 주먹도 되는 그러한 원리와 같은 것이 방광이라요. 작용을 해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 중생의 마음은 보통

희노애락 기뻐하고 썩내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하는 희노애락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일체 중생의 마음 작용이 파도와 같이 일어나는 방광의 일부분이래요. 그러나 본래의 방광은 파도나 거품이 아니에요. 물에 파도도 있고 거품도 있지만은 그 물 파도와 거품 이전에 물의 본체는 습성이래요. 축축한 저질습자 습성 전는 그 성질과 같이 그게 이제 대가 되고 방광은 거기서 여러 가지 즉 말하면 파도도 일어날 수 있고 거품도 일어날 수 있는데 중생들은 마음바다에서 파도와 거품이 쉴 새 없이 늘 기멸하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 생기고 그런 것을 종칭 대방광이라고 해요. 만약에 성불하면 제대로 대방광이 작용을 하고 대방광의 본체가 나타나지만 성불하기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희노애락 감정 또는 잡념 망상 그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게 참 가여 없는 중생들의 고통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부처님이 되면 부처가 되면은 모든 괴로움을 다 해탈해서 거품과 즉 말하면 파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비고 지극히 청정한 그 무르 본체성이다 말이죠. 그걸 대방광이라고 하니까 부처의 마음은 지극히 커서 허공 같은 그러한 것도 그 마음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세계와 허공계가 가장 크다고 하죠. 세계도 끝없고 허공도 끝이 없고 그러나 세계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텅 비고 고요한 그 마음의 본체가 허공과 같다 해서 허공이 커다갈 때는 공대라고 합니다. 땅도 크기 때문에 지대라 하고 그 거기도 다 대자가 붙죠. 지대, 풍대, 지수화풍, 사대 같은 거, 질대 같은 거 전부 다 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 유형무형을 통해서 지극히 커다란 말이고 정작 마음은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면서 유형으로도 나타나고 무형으로도 나타난 그 마음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라고 하지요. 대자대비라는 그 대자와 같은 게 바로 대방광대요. 천수경의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뭐 그런 게 나와 있죠. 거기도 다 대자가 붙죠.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크고 지극히 광대무변한 그러한 마음을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묘한 묘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입법계 품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법계는 법계에 들어간다. 드립자 입법계 품이죠. 법계란 말은 법성이니 또는 여러 가지 법문이니 그 법자죠. 또 마음을 불성이라고도 하죠. 불성. 부처의 마음. 부처의 심성이다. 부처의 마음. 또는 법성계에서는 법계란 말을
안 쓰고 거기서는 법성이라는 두 글자.

글자로 말하죠. 법성에 들어간다는 말이라요. 법성. 법성이나 법계나 같은 말이요. 법계라고 할 때는 이법계와 사법계를 주로 다 총괄해서 법계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법성이라고도 해요. 법성.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의상대사께서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개송 잔머리에. 그러니까 법성계에서 말한 법성이나 하엄경 입법계품에서 말한 법계에 들어간다는 법계나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계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령 입산 수도를 한다.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다. 도를 닦기 위해서 산 중에 들어간다. 그 말이 입산한다고 하지요. 그와 같이 성부를 완전히 구경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법계에 들어간다 말이야. 산 중에 고요한 산 중에 들어가서 고요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처럼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 그 진리, 그 법성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법성이나 법계나 불성이나 같은 의미라요. 그래서 일중일체 타중일 하나 가운데서 모든 일체가 생겼고 일체가 또 많은 것이 본래 하나인 그 자리에 되돌아간다만 우리 마음을 보통은 만 가지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만 가지 그 마음이 축소하고 집약하면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걸림없이 일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만법이라고 만 가지 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만법이 바로 일심이요 일심이 바로 만법이다 말이죠. 그렇게 알면 쉽죠. 예? 그게 법성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도 없는 거고 만 가지도 없는 거지만 숫자로 만들다 보면은 하나도 생기고 만 가지도 생겨요. 만법이 귀일 일기와처가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선방에서 참선만은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고자 합니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대방광 불암경에 돌아갑니다. 대방광 불암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심으로 돌아가요. 일심에 돌아가요. 한마음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법 귀일 일기화처라고 해서 이 캐시마크가 나오지만은 일기는 바로 돌아갈 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갈 것 없는 데서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갈 것이 없는 데서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갈 것이 없는 데서 또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묘하죠. 그래서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딱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어요. 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범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묘하죠. 그 도리가 바로 대방광 불화음이고 원용문 행포문
원윤이랑선 원만 융통을 해서 둥글둥글하니

이 허공도 둥글고 태양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지구나 도마도나 감이나 다 둥글둥글하죠. 원래 둥근 것이 근본이야, 근본. 근본 자체는 둥글둥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야 돼요. 눈 동자도 둥글둥글해야 되고. 그게 바로 마음에서 머리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별거 다 생겼어요. 천지 만물도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거 알면은 뭐 하은경 통도사 오기 전에 여러분이 다 꿰뚫어 사무쳐 아는 거요. 만법이 귀일 뿐 아니라 귀 만법 될 수도 있고 만법이 귀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는 마음이란 것은 형체가 없고 지극히 비고 고요하고 밝은 거요. 그게 본래의 마음이라요. 그걸 바로 대방광 불화음이라 해요. 불화음이란 것은 성불하면은 성불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것도 불화음이고, 부처님이 되면은 꽃이 반발한 것처럼 불화가 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노사나 무리나 천백어 화신 서가모니나 삼세제불이 전부 다 불화음으로 된 거예요. 불화음. 일체 중생도 본래 불화음으로 된 거란 말이요. 그래서 불화가 부처의 꽃이 잘 장엄된 거, 원흉으로 장엄된 것이 그것을 이 법이라 하고 그것을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경이라고 그래요. 설법이나 법문은 경이란 말을 붙입니다. 경. 하엄경뿐만 아니라 능엄경, 원각경, 무슨 다른 경도 많이 있죠. 금강경도 있고. 그래서 대방광 불화음. 그래서 나는 대방광 불화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하엄경을 보니까 기기묘묘한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런 일구나 한 말씀이나 한 구절이나 한 토막 말이라도 지극히 미묘한 법문의 하엄경에 다 있더라 말이오. 대방광 불화음에서도 입법계, 법계로 들어간단 말이오. 법계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도 법계요. 또 중생들의 본래 마음자리도 다 법계요. 중생이 살고 중생이 이 세상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다 법계 아닌 것이 없어요. 법계. 어떤 데는 보면 법계사 절도 있어요. 절. 절 이름도 법계사가 있어요. 하엄경에서는 법계라는 그 말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법계가 있고 사법계가 있고 이사무예법계 있고 사사무예법계 있고 그렇게 하면 네 가지 법계죠. 이법계, 사법계, 또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것을 사는 이 세계를 십법계라고도 합니다. 열 가지 법계. 열 가지 법계는 성인의 세계가 사성이고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사법계라 하고 또 중생들의 사는 그 세계를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육법계.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십계, 십법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중생계로부터서 부처님 세계, 보살의 세계, 성문, 연각, 저 나한들 그것까지 다 합쳐서 십법계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십법계가 있다면은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법계 주로 이제 활약을 하셔야 돼요.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것은 불보살들이 그 중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 않고는 뭐가 저절로 되는 것은 잘 없어요. 자연주의는 옛말이지 자연이 된다는 것은 그건 믿기가 어려워요.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도 벌어야 돈이 생기지 돈 벌지 않고는 돈 안 생기죠. 그와 같이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중생계를 위해서 상구보리 한 다음에는 하와중생을 해요. 아래로 중생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다 부처 만든단 말이요. 하와중생. 하와중생 할 때 10법계 중에 6법계가 거기에 해당되고 4법계는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가 이렇게 해서 4법계, 사성육법. 그러고 보면은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나 부처나 이 네 가지 종류의 성인들이 전부 다 법계고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범부, 중생의 세계도 다 법계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법계가 무궁무진한 거요. 중생을 제도할 때는 중생법계에 들어가고 성불 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불법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입법계품에서 말한 거요. 들어가는 바가 없이 들어가고 들어가도 들어간 바가 없는 거요. 그게 참 묘한 거죠. 그러한 도리를 깨달으면 선방에서 이먹고 찾기 전에 벌써 다 성불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음료수가 잘 들어가죠. 목구멍으로. 그와 같이 공부가 잘 되면 잘 들어가면 진짜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입법계품에 비목구사 그 선인이나 또는 주야신이나 이런 분들은 성인은 약간 성인의 문턱으로 들어가시기는 들어가시지만 아직까지 석가모니처럼 완성한 부처는 아니죠. 하엄경에 나오는 53선지식은 선제동자가 일일이 찾아가서 법을 묻고 배우고 깨닫고 수행을 했어요. 선제동자처럼 그렇게 되는 분이 잘 없죠. 선제동자 하면은 선제동자는 어째서 선제동자라고 했냐면은 선제동자가 처음에 태어날 때 집안에 금은 보화 여러 가지 보물이나 여러 가지 좋은 돈이나 금 할 것 없이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마늘 모두 칠보 같은 거 무궁무진하게 집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선제동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근 공덕, 적선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결과, 그러한 과보를 얻게 되어서 선제동자라 선근 공덕의 착한 선업과 선덕의 재물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동자와 같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그 청정한 마음에서
그 선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불이 다 없어졌네. 불이 잘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선제동자는 일생의 능원 강급지가라. 일생 동안에 3대 아승직업을 두고 닦아서 성불하는데 선제동자는 일생에 성불합니다. 금생에. 인간의 그 몸, 선제동자의 몸으로 바로 성불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유실력과 삼보우 가피력이나 여러 가지 그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법을 통달하신 분이 선제동자예요. 선제동자. 그래서 여러분이 입법계 품이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고 신앙심을 가지려면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선제동자 남의영산회사 불보살 나무 서가열의 불 나무 노사나불 나무 피로자나불 나무 선제동자 마살이라고 내가 말하죠. 선제동자는 말이 선제동자지 보살 화연이요. 내가 보살이요. 네? 그래서 하엄경 본문에 선제동자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일생에 바로 성불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보살이 선지식이 누구냐? 보현보살이죠. 맨 처음에 문수보살이고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해서 법을 배우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선지식을 낱낱이 찾아가서 도를 이루는데 마지막 그 선지식이 보현보살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하엄경은 문수보현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와 같아요. 좌편, 우편이라. 그러니까 문수보현이 갑하면은 비로자나 불이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낱낱 개체개체로 분리가 되면은 문수보현 같은 선제동자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 선지식 53선지식과 이 선제동자 이 주안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 비고 밝은 그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득하면 그대로가 선제동자도 될 수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비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삼조 성찬대사는 뭐라고 신신명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허명 자조하야 불로 십력이니라 비고 밝아서 스스로 비춰 저절로 비춘다 말 항상 내 마음을 반조한다 말 내 마음을

돌이켜 비춘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비고 밝은 그 마음 그대로지 마음의 힘을 수그럽게 하지 않는다. 마음의 그 힘을 가져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억지로 용을 쓰고 신경을 써서 되는 게 아니오. 저절로 비고 밝은 마음 자체에서 비고 밖에 비추는 거예요. 태양도 그와 같아요. 태양이 이쪽으로 와서 비추려고 해서 비치는 게 아니오. 태양은 비추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낮에는 항상 비춰요. 밤에도 비추지만은 밤에는 보통 중생들이 잘 해를 못 보지요. 못 볼 뿐이지 해는 밤에나 낮에나 항상 비추고 있어요. 조명한단 말이에요. 조명. 그래서 선제동자나 선지식이나 모두 다 조명으로서 성불을 하신 거예요. 도를 깨달은 거예요. 조명. 비추어 밝힌다. 비춘단 말이에요.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니까 비고 밝은 그 마음에서 찾아라. 스스로 비춘단 말이에요. 어떤 힘을 가하거나 어떤 신경을 거다가 쓰거나 그런 것 없이 저절로 비춘다. 허명자조하야 불로심력이라. 신신명의 그 법문이 삼조성찬대사 그 법문이 신신명 전체의 주요 골자요. 비단 신신명의 주요 골자뿐만 아니라 하음경이나 법화경이나 능음경이나 원각경이나 금강경이나 그 법문도 따지고 보면은 허명자조요. 허명자조하야 불로심력이라. 허명자조. 나는 그래서 허명자조가 참으로 진짜로 좋구나 말이야. 좋구나 좋구나 허명자조로다 허명.

감양자조가 느껴집니까? 감양자조를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와 닿지 않으면은 들어봐도 별 효력이 없고, 만약에 와 닿으면은 누가 말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아무런 구애가 없어. 아무 이렇군 저렇군 이렇군 저렇군 그러한 구애가 없단 말이야. 허명자조라. 허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허명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의 본체, 마음의 근본 그 실상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허명자조. 허명자조만 하면은 하엄경 무진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53선지식의 법문도 허명자조 속에 다 들어있고, 삼세제벌과 역대조사 모든 제대 선지식이 허명자조 속에 들어있어요. 허명자조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벌써 신신명의 3조 성찬대사가 그 말씀을 발표하셨지. 허명자조라. 그런데 허명자조의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을 보아서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해서 하기도 하고, 온만의 반매음 육자주 주문을 해서 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놓아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무념에서도

0: 수 있고 진짜는 그거요. 무념이라 생각이 없는 거요. 생각이 없으므로 허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조한다 말이죠. 스스로 비춘다 말이죠. 허명자조 불로심력해라. 허명자조 불로심력해라. 나는 그거 보고 그 삼조 성찬대사한테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수백 년 후에 태어나서 또한 수천 리 밖에서 삼조 성찬대사를 허명자조라는 네 글자로 말미암아 내가 스님을 받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조 성찬대사 그래 놀랍죠. 그거 감흥이 있는 거예요. 감흥이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명백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뼉을 치면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감흥이 온단 말이에요. 감흥이 오면은 진짜 불로심력, 마음의 힘을 수롭게 아니하도 그대로 개합이 돼요. 합치돼요. 합치가 되어서 제대로 딱 합이 됩니다. 합이 되면 어찌 되냐? 불화음이 돼요. 불화음. 대방광 불화음이 돼요. 우리는 불화음이 대방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대방광이 바로 불화음이고 불화음이 바로 대방광이요. 대방광 불화음. 불화음 대방광. 그만 마치겠습니다.
1: 아, 우리는 아주 안락하게 산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속에서 고통을 여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고통을 여인 자로서 산다.

0: 자비는 불자의 근본이며 일체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이미 존재하니 자비로서 이를 깨우쳐야 하느니라.
1: 비티엠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랑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궤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

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 종의 전형이 되었다.

0: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교양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은 인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부다로드야말로 훨씬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 말년에 세 가지 비극이 있었어요. 계속 그걸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부처님이 80세를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72세 때의 사건, 부처님 돌아가시기 8년 전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제바달따의 사건, 석가족의 멸망, 사리불목건년의 입적이라고 하는 사리불목건년은 수제자고 그 다음에 석가족은 당신 어떻게 보면 당신 고국이고 고국의 멸망, 그것도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제바달따의 파승가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제바달따의 파승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내용이 엄청 많이 있고 이게 관점적으로도 되게 특이한 여러 가지 시선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괄의란처럼 봐야 될지 이괄의란은 공신으로 책봉 받았는데 좀 내가 한 거보다 너무 약한데 이래서 난을 일으켜서 내가 해먹어 볼게 라고 해서 나온 사건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광조 같은 식으로 뭔가 부처님 말년에 약간의 흔들리던 교단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었던 시도에서 나온 건지 실제로 제바달따가 주장하는 거는 두타행이에요. 두타행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빡시게 살자 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자가 나중에 1차 결집의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바달따는 아닌데 두타행자. 그래서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또 등장을 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 말년에 이 두타에 대한 요구가 뭔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조금 바르게 하자 하는 상황에서 충돌한 사건인지, 아니면 실체가 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인지, 그러면 약간 정혈입 사건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논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은 거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살펴볼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아. 그리고 파승가가 승단이 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승가가 깨졌다. 깨졌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법륜승이 있고 법륜승이 있고 파갈마승이 있습니다. 갈마승은 한 절 안에 살면서 서로 두 팀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이제 코삼비라고 하는 데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이제 지율사하고 지경사,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하고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의견이 갈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학술지 논문 같은 데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논문이 있고 철학 논문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해봐서 아는데 역사 논문이 있고 철학 논문이 있어. 역사 논문은 사실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진짜 사실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성계와 관련된 거야. 태조 왕건과 관련된 거야. 이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MS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사실로 볼 거냐? 그걸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기록에 있는 것은 그냥 다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용을 유비치료로다가 판단해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논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자료의 문제, 자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역사도 뭐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자료가 있느냐? 마치 그게 법으로 따지는 거하고 똑같지요. 이혼 소송 들어가면 뭘 어떻게 잘해줬어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증거가 어떻게 남아 있느냐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걸리면 다 마찬가지죠.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해서 좋을 때는 계약서 안 보고 그냥 대충 사인했다가 나중에 조항 보면 이걸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간에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료의 문제, 이게 자료의 문제, 하나는 논리의 문제예요. 논리의 문제는 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돼도 되고 A에서 B로 가도 되고 B에서 A로 가도 돼요. 이게 철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점들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관점이 다른 두 팀이 계율중심, 율중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엄격하고 약간 좁쌀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철학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걸릴 게 아니고 여기는 조그만 자료들이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있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말하려는 뜻을 봐야지. 뭔 헛소리야. 야,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삼비 건도라고 하는 데 있었던 코삼비 비구들의 논점 충돌. 그때 부처님이 거기 계셨는데 말려도 얘네들이 안 들어요. 한번 달궈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원래 막 그랬을 것 같아. 스님들이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쩔 건데로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건데를 시전해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중재하다가 물러나요. 아유 씨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코끼리 왕이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혼자서 사유에 잠기듯이 이렇게 딱 하면서 당신께서 독립안거에 들어가시는 별도로 약간 안거하시는 뭐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게 신도들입니다. 이 코삼비의 파 갈마승을 신도들이 정리했거든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탁발 나가도 밥을 안 줘요. 공양 금지 카드를 꺼냅니다. 굶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주장이 있는 겁니다. 굶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 파 갈마승이 합쳐졌어요. 다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은 건전한 다툼이어야 되고 집단 안에서의 다툼이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소요까지 돼서는 안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장에 코삼비 건도라고 아예 건도 항목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갈마승은 관점의 문제거든. 관점의 문제, 그 다음에 집단이 분기되는 어떻게 보면 족보로 얘기하면 무슨 파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의 관점의 문제라면 파 법륜승은 불교에서 아예 독립해서 하나를 체려나가는 겁니다. 야 이거 세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내 아들이 이 안에 내 회사 안에서 얘는 여기를 담당하고 여기를 담당하고 이런 게 파 갈마승이라면 요거는 나는 독립. 야 이거 크지. 이거 크지. 그리고 그 독립 과정에서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요 사건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역죄라는 게 만들어져요. 오역죄라는 게 있는데 이 오역죄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율장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는 걸 지켜요. 율이. 그래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지만 그것은 현대적 사고고 예전에는 그런 사고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역죄는 법률이 소급 조항이 돼요. 소급이 돼버려. 그래서 그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까지도 무너지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파법륜승 두 팀으로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를 어떻게 보면 사람 빼가가지고 하나 체리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점내는 느낌이고 이거는 새로 하나를 체리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그게 더 정통이다. 그리고 그 논점에 그
오법이라고 하는 두타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기록도 많지만 내용들도 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아. 일단 제바달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아난의 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바랑, 백바랑, 곡바랑, 감노바랑 부처님 아버님 사형제 중에 넷째, 감노바랑의 첫째 아들이 제바달따고 둘째가 아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의 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지친이었고, 그러면 제바달따라는 사람이 도대체 부처님하고 어느 정도 어린 사람이냐?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제바달따가 목적으로 했었던 건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을 승계하려고 했었다. 승계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랑 충돌하는 거냐면 사리부라고 충돌했다. 그러니까 이인자가 부딪힌 거예요. 이인자가 부딪힌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부처님으로 얼마 붙느냐? 이유는 부처님이 그냥 냅둔 게 아니고 사리불 편을 들고 제바달따를 까버렸어요.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사리불에게도 넘기지 않는데 너 같은 놈에게, 이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6년 동안 남의 침을 먹은 놈이. 그 엄청난 욕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침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뱉은 거, 더러운 걸 핥는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첨한다. 그러니까 아사세왕에게 비굴하게 궈서 너 아첨한 놈? 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천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기는 놈. 이런 식의 굉장히 모욕적인 거를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는 쪽으로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히라카와 아키라는 제바달따는 아마 부처님보다 20에서 30세 정도 연하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부처님이 이 당시에 72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8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고, 80세를 부처님이 혹시 못 사셨다고 가정하면 요거보다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30세 연하래도 50이에요. 지금 20세 연하면 60이에요. 미즈노 고게는 30세 정도로 추정했고, 제가 이 나이 추정을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이 몇 살 정도 어린가를 봤더니 24에서 27세 정도로 어려요. 그걸 제가 쭉 검토를 했거든요. 100% 몇 살 어리다? 그거는 안 나와. 그래서 저 정도가 어려. 그리고 제바달따는 요보다 형이니까 요거보다 한두 살은 더 위쪽 아니겠어? 라고 하면, 그래서 추정한 게 23에서 한 24살 정도 어릴 거다. 라는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72세 때면 제바달따는 50대 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만약에 교단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정도면 은퇴할 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참 힘쓸 나이고, 그 당시에는 은퇴할 나이예요. 그래서 인도에 보면, 인도 불교에서 보면 율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10년 출가한 지 10년 되면 화상이라고 하고, 그 화상은 스승, 그러니까 제자를 둘 수 있어, 상자를 둘 수 있어. 10년이면 별거 아닌데요? 지금 조계 중에 30년 이상이 지금 뭐 3분의 1인데요? 아니, 그거하고 달라요. 그때 10년이면, 10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수행을 한 사람이면,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장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부장급, 한참 힘쓰는 10에서 한 15년 차들이 제일 중심 세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40 이전에 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대 정도에 돼야지 50 이전에 돼야 돼. 그래서 이걸 조금 낮춰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갔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50대 넘어갔어 그러면 약간 포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바달따하고 아난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많이 어립니다. 많이. 그래서 그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사립을 못 건너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과 경쟁, 후계 구도에서 경쟁된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잘 판단을 못 하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하가섭이 되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나오는데, 제바달타나 아난하고 큰 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하가섭은 그냥 두타행을 열심히 해서 약간 노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산의 상도를 보면 마하가섭은 맨날 이렇게 백수로 늙게 나오고 아난은 약간 꽃미남 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마하가섭은 되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지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과 아난이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불과 제바달타는 왜 경쟁 구도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 혼자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별 생각도 없었고 사리불도 별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제바달타가 사리불만 제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저쪽은 아예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 와정에서 6년 동안 침이나 남의 침이나 먹은 놈이 이런 이제 약간 부처님한테서 그런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 거는 부처님 전생애를 통틀어서 진짜 몇 번 안 돼요. 진짜 몇 번 안 돼. 그런데 뭔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부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우리왕에 의해서 석가족이 전멸했을 때도 그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유리 졸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딱 몇 번 안 나와. 몇 번 안 나와. 그리고 기록에는 그렇게 세게 막 이렇게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야, 참 글씨 많다. 출가한 지 12년 동안, 12년이 진짜 12년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때 다 사회수를 썼었기 때문에 4, 3, 12 충분한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로 썼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년 정도 지나서 10년에서 15년 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쓰는 정도였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이 안 돼요. 그냥. 50이 안 돼. 조선시대 때도 50이 안 됐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신사임당 47이고 율곡이 49에 돌아가셨는데 2500년 전에 유행생활까지 하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집도 절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해봐. 게다가 밥도 주는 거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먹으면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줄지 싶어요. 그 당시 평균보다 오히려 좀 짧았을 거라고. 특별하신 분은 오래 살았겠지.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난입니다. 아난이고, 그 외에는 조금 더 짧았을 걸로 추정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12년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12년인지, 사진법을 쓰니까 4 곱하기 3으로 해서 12를 치는 건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연기도 나오는 거고, 12연기가, 12연기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이지연기라고 해서 두 개가 되는 거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오지연기, 뭐 7연기, 그러니까 개수들이 늘어나다가 12개에서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기간 동안 선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수행해서 독경, 경전도 잘 알고 송경, 경을 이렇게 읊는 거, 인도는 외우는 거냐 해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의하고 좌선하고 이런 거를 잘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모든 법을 독송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칭찬입니다. 변절자에게 이런 칭찬을 쓴다는 게 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제바달타가 누구에 해당하냐면 유다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저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바달타는 12년, 그러니까 12년은 공통되는 것 같아. 경전을 하고 불법을 잘 배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도 부타께서 설하신 경전을 모두 암송했다. 또 바위굴이나 고요한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기 좋은 공한처, 이거 한적한 곳에서 그런 데나 아니면

시체를 유기하는 곳, 이제 무상관이나 백골관, 뭐 고골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곳을 친근해서 쉽게 말해서 많이 외우고 수행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을 목건년 안하율 발제 금비라. 이게 석가족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석가족 출신들이에요. 사립을 목건년은 마가다고 왕사성 쪽 계열, 그러니까 마가다 출신이고 왕사성에서 활약은 했지만 왕사성 사람은 아니에요. 사립을 목건년은 고향이 나란다 쪽이거든요. 나란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왕사성 계열이고 안하율 발제 금비라는 전부 저것 사람이에요. 석가족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안하율하고 발제는 같은 사촌이었고 금비라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촌이나 6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구들과 함께 버텨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괜찮은 사람들. 그러다가 제바달다가 부탁해 아기를 일으키지 않았던 처음에는 털끝만큼도 계율을 범하지 않았다. 야, 이렇게 굉장한 칭찬이거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것도 저 사람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록이 저렇게 남아있으면 모르는데 문제가 일어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들이 다 파지고 안 좋게 되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저만큼이 남았다. 대단한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출요경을 뭐 다 믿기는 조금 그래요. 이거는 경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전은 아니야. 그런데 비슷해요. 총명하고 널리 배워 12년 동안 좌선 입정을 하여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두타행, 요 12두타행. 예, 두타행에 대해서 이지런이 없었다. 그러니까 캐릭터상으로는 마하가섭하고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예, 인접 캐릭터. 그리고 부정관과 수식관을 수행해서 제1의 정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러니까는 아주 깊은 명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높은 경지까지 다 알게 됐다. 그래서 경전을 암송한 것이 6만이나 되었다. 와, 이거 머리 좋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 사립을 하고 지혜로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고, 목건전하고 신통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고, 안안하고 머리로 해볼 만해요. 야, 이런 캐릭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해. 그리고 종족은 석가족, 부처님 사촌 동생이고. 그러니까 출신도 아주 석가족이 대단하냐? 모르겠습니다. 인도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종족은 아니야. 하지만 불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얄 패밀리지. 부처님이 석가족이니까 딱 그렇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 십속률 36권에 보면 조달이 제바달따예요. 종종의 외서와 그러니까는 외도들의 경전도 다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잡과지 잡과. 난 이런 거 보면서 난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숙 잘못 썼네. 성숙이야 성숙. 그러니까 별자리 보는 거. 별자리 보고 점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점 본다는 얘기야. 별자리를 본다는 게 천문을 본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다음에 사람과 기륜과 천지의 변화를 보는 것에서 밝았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쭉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통은 자기 전문 부자도 잘 못하는데 그거 다 하고 또 딴짓을 해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 그래서 비나야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달은 총명함이 지나쳐서 총명함이 지나치대. 와, 이거 씹는 표현으로 저렇게 나오면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천문과 지리 그리고 허공의 성숙, 그러니까는 별들의 이치까지도 다 알았다. 불보운경 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예, 중요한 경전은 아닌데 여기에도 뭐 똑같이 나와요. 예, 6만을 암송했다. 8만이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8만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8만이 최고일 거고 사진법이니까 8만이 최고일 거고 6만이면 최고 레벨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급의 상급이에요.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큰 코끼리, 대단한 코끼리에 실어야 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다. 머리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일반적인 뭐 암사라고 부처님을 뭐

이해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과는 약간 달라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제바달타가 출가할 때 보면 제바달타의 스승은 두타행에 능한 수라타라는 인물이다라고 증일 암경에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제바달타의 스승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부처님과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하나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후대. 그러니까 직접 부처님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게 부담되는 거야. 왜? 부처님 정도의 능력이면 받아들일 때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봤었어야지. 그걸 모르셨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논점에 나오니까 이런 식의 기록들이 뒤에 들어가면서 방어 논리를 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논서나 율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거든. 부처님이, 아니, 출가할 때 그걸 좀 이렇게 알고 계셨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출가시키지 말았으면 문제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답변이 나오냐면, 그렇게 출가시키지 않다면 제바달타는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돼서 왕족이니까 더큰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바달타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승단해서 출가시켜서 끌어안았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들을 보면 뭘알수 있냐면 이게 제바달타를 왜 출가시켜서 문제를 만들었느냐가 승단 안에서 논점화 됐었구나.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이거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제자다라고 해서 부처님과 아예 끊어가려고 하는 약간 무리한 시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나야 이건의 출가 이유와 관련돼서 보면 제바달타가 12년 동안 또딱 12년 나와.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립을 묶어낸 아나율동과 보타고 계율을 털끝만큼도 어기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승단을 분열시키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두타행을 칭찬하는 것을 바탕으로 제바달타는 오법, 나중에 이제 오법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오법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승가를, 그러니까 두타행이 논점이에요. 두타행이 논점. 그래서 두타행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와 관련된 게 굉장히,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중도주의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데, 중도주의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타행은 약간 고행 비슷한 거야. 최소주의입니다. 최소주의. 아주 최소주의.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극빈 최소주의. 그러니까 무슨 서울역에 계시는 약간 노숙자 같은 그런 정도의 최소주의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두타행이라는 거야. 고행은 몸을 해롭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고행이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중도주의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게 이제 논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중도주의를 얘기할 때 잘못하면, 이게 중도주의를 주장하면 어떤 일에 모순에 봉착하냐면 내로남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 천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옷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누더기를 주니까, 출가해서 누더기를 주니까, 부처님 좋아 출가했는데 누더기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쪽팔려서 모든 신경이 옷에 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저는 속퇴하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그 상황을 보시고 이제 바로 인지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아난한테 얘기해서 천수보리에게는 비단 옷으로 가사를 만들어 줘라. 라고 하는 특별 조치가 발동이 돼. 그리고 천수보리는 비단 옷을 입고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돼. 그래서 옆에 도반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호이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제일이 천수보리야. 이 내용이 초이경전에 나와. 말만 들어보면 그것은 맞춤식 교육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개중에는 나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옷은 좋은 거잖아.
그럼 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좋은 옷 입고 수행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좋은 옷을 지급을 받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좋은 걸 먹고, 야,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이러면 이게 뭐.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문제 있는 사람 치고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 먹거든. 우리가 불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뭔가 사연이 있어. 들어봐라.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그에 비해서 가로늑히 단답형, 이게 최강의 시험입니다. 모르면 바로 끝입니다. 모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두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로놓기 단답형처럼 일률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자. 군대같이 그냥 예외 없어.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제 중도주의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누구는 좀 피해가는 것 같고 약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님이 강력하셨을 때, 부처님이 젊고 힘이 있고 막 이럴 때는 그거를 다 조절을 해내는 거야. 이 어른이.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조직은 점점 더 커지고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역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연세가 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부처님 만년의 어수선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부처님 만년의 교단이 어수선해지느냐? 당신이 그 조절 능력이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많이 못 다니니까 조금씩 영역이 줄고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불교는 인기가 좋으니까 세력은 더 커졌고, 그러면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의적 판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도 큰 문제는 없어. 어쩔 건데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바달타나 마하가석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맨바닥 옛날에 그 고생하던 그 상황을 다시, 그래서 규율을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딱 비슷한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분율인데, 미사세콰의 오분율인데, 제바달타가 마가다와 앙가 두 나라 사람들은 고행을 좋아해. 그래서 오법으로, 그러니까 빡신 걸로 해서 파승가가 된다. 그러니까 내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실제로 마가다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하가섭도 마가다 출신이고,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신 것도 다 마가다예요. 그런데 막상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바이샬리의 바찌족들이 지지를 해요. 바찌족들이 지지를 해. 그리고 빨리율, 남방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타행을 칭찬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오법이라고 하는 것과 했다. 오법으로 오법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니까 느슨하니까 서로 힘든 거야. 어느 정도 편한 건 좋긴 한데,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가족도 편해서 좋은데 너무 서로 흉어물이 없어지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수행처 알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법이 팔정도를 대체시킬 수도 있을 거다. 팔정도는 불교 교리에 있어서 사성제와 더불어서 팔정도가, 그러니까 사성제는 원리체계고 팔정도는 실천체계거든요. 거기에 이제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사념처, 사정단, 서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제, 팔정도. 팔정도가 제일 메인입니다. 메인이거든. 그리고 왜 팔정도냐? 사진법이니까. 4, 2, 8. 그리고 12연기, 1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팔정도를 오법으로 대체하겠다. 왜 사법이 아니고 오법이냐? 얘는 사진법 체계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죠. 얘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오법을 가지고 그 당시 승단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를 반영하는 두타행을 압축한 게 오법이에요. 그 두타행 얘기를 좀 있으면 해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사리불이
제보 달달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리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제자들이 같은 급이 아닙니다. 사리불은 압도적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한테 칭찬받는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사리불은 평소 신도들에게 제바달타에 대해서 찬탄하며 대성, 여기서 큰 성씨, 석가족이라는

뽑았는데 아람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쳐도 그 아이돌 자녀들 이렇게 형제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우월하지. 안한 형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총명하고 큰 실력이 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얼굴 자생 야, 다 갖췄네. 집안 왕족 출신에다가 야, 다 갖췄네. 뭐 이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다달다가 파승가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리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리불을 오라 그래가지고 너가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다달다가 상태가 메롱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신도들에게 제다달다를 칭찬한 적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한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칭찬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그랬었다라고 하고 지금은 고장났다라고 얘기해라. 컴퓨터가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바이러스 먹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오분율에도 사리불이 평소에 승려들에게 제바달따를 찬탄하였다. 부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했냐? 라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건년도 나와요. 목건년이 제바달따는 부타로부터 법을 들어서 8만 4천 법장을 외우고 다섯 가지 신통이 있다라고 목건년에게 신통을 인정받아. 야, 이 캐릭터 진짜 독특하지? 엄청나게 셌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리불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빨리우레 보면 사리불은 평소에 왕사성에서 제바달달 찬탄해서 제바달달은 대신통이 있고 대위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안한도 자기 형이잖아. 안한이 제바달달을 찬탄하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기가 안한이 굉장히 고민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한은 부처님 비서실장인데 부처님에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내 친형이야. 이거 좀 딜레마지. 그런 거 뭐 있어. 그래서 안한에게도 그런 게 보여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우리 형 일이고 한쪽은 사촌 형이자 부처님 또 일이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갈등 구조들도 보여. 그래서 제바달따가 생각보다 쉬운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안한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가서 왕사성에 가서 이게 지금 왕사성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 왕사성에서 가서 제바달따의 일은 불교와 무관하다고 말해. 불교랑 성긋기를 해. 라고 하니까 안한이 제가요? 그래서 제가 제바달따를 두둔하고 신통과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제 이러면서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바달따를 칭찬하시는 내용. 자. 그래서 오늘 제바달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 조금 해드렸고 그리고 논점은 원래는 부처님과 관련된 논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시해하고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논점이 아니고 후계구도의 논점에서 시작된 거고 그 경쟁자는 사리불이었다. 그리고 제바달따가 단순히 뭐 협작뿐이나 이렇게 하는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고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뭔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사람이 확 돌아버려요. 이게 부처님 지친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촌들이기 때문에 이 파장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안한 있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안한입니다. 안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안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안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겠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0: 매번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1: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2: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2: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2: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안녕하세요. 네. 불교 TV 무상사 법회 오면은 저 좀 편안함이 있어요. 네. 날씨도 오늘 덥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문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도 저 시간은 잘 때워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아무튼 저 오늘 저는 저 지금 우리 무상사 회장 스님부터 이렇게 마음을 내셔가지고 선명상에 대해서 특별법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번째라고 좀 전에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선명상이 뭐라고 그런 건 좀 대충은 아세요? 선명상이 뭔 줄 아세요?
1: 어제 들었어요.
0: 어제 들었습니까?
1: 지난주
0: 1월에. 지난주에 뭐라 합니까?
1: 그거는 차원적이고. 명상은 치유하는 거라고.
0: 선은 고차원적이고.
1: 그 사람을 위한 좀 차원.
0: 명상은 치유하는 거고. 아, 그럴까요? 그 참 누가 말씀을 좀 잘 해주셨네. 예. 근데 하여튼 뭐 이제 저는 조금 그 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좀 다른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명상 하니까 선명상은 다 많이 들으셨죠. 이제 선명상은 뭐 그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 선명상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알려주셨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불교가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불교는 저 좋은 일은 받들어서 열심히 하고 안 좋은 일은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불교의 큰 가르침이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살아가는 속으로는 보면은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게 우리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한 개 반 개라도 배우거나 깨치거나 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든지 간에 어떤 방편을 쓰든지 간에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불교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중생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생의 고통은 수만 가지라서 끝이 없는 고통을 다 이렇게 도와주거나 또 치유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불교는 특히 선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불교는 오직 참선하는 것으로만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저 어른들이 일을 하시다가 새참 같은 거 내오면은 옛날 음식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새참으로 뭐가 나온다 합니까? 예? 뭐 좀 다른 음료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맞게 이렇게 하고 또 마늘밭에 일하시다가 커피도 배달해서 드시고 그러신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그대로만 하지 않고

않고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가져와서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선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이제 우리가 원래 따져놓고 보면 우리도 명상 종가는 우리 불교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한국 불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중에 소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은 찬불가 또는 그 예불문 이런 소리를 안에서 스님들이 몇십 명이서 이렇게 부처님께 예경하고 있는 소리를 바깥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도 같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치유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산을 가거나 어디를 갈때 멀리서 들리는 사찰의 범종 소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예, 세상에서 아마 가장 좋은 악기 중에 악기라고 하면 아마 범종 소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이미 다 쓰고 있었습니다. 범종 소리도 그렇고 또뭐 북소리도 그렇고 음판 모거 할것 없이 얼마나 소리가 좋아요. 또이 조용한 산사의 마당에 들었었을 때 법당에서 그 들리는 목탁 소리도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게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선명상이고 또 치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선명상이다, 어떤 것만이 선명상이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딱 규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 선명상이고 그것은 또 불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뭐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선명상이냐? 그럴 수 있어요. 선명상을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도 마음을 고요히 할수 있고 또 편안하게 할수 있고 또 산란한 생각을 내려놓고 바른 생각을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좋은 선명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 어떤 것도 좋은 것은 다 선명상입니까?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이야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잔에 좀뭐 알코올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그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뒤끝은 안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면 그것은 다양한 방편들이 다 선명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선명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또 바른 지혜를 얻게 할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선명상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뭐요? 그러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어렵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편안한 마음과 또 지혜를 얻게 한다면 그것이 불교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웃 종교는 저 다닌 지한석 달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청산 유수 같이 말을 잘한대요. 예. 네. 근데 우리 불교는 30년을 절에 다녀도 뭐 불교가 뭐요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해.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딱 예워놨다가, 위로는 부처님의 바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아래는
아래로는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예, 그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딱 얘기하셔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석 달 저 그 머시기 댕긴 사람한테 말로 지지 말고 좀 잘 하세요. 예, 그래요. 하여튼 선명상이나 불교나 알고 보면 다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데 이제 선명상이라고 말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불교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무슨 뭐 요가를 한다든지 무슨 뭐 저 종을 가지고 종소리를 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기법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신체적으로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또 뭐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줄까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그걸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을 쓴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그런 데서 만든 프로그램에는 가보면 돈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저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데 우리는 저 그런 건 좀 뭐 좀 우리는 좀 검소하죠. 우리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들은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또 돈을 많이 써요. 그 뭐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명상에 대한 논문이 1년에 한 100편씩 쏟아진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세상으로 갈수록 그 명상하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과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서양에서 그런 걸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면 우리는 그런 걸잘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다른 스님들은 더 멋진 거를 잘 하셨을 거고 저는 우리가 늘 하던 것 속에 명상의 요소를 좀 끌어내 가지고 좀 한 같이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이제 염불이지 않습니까? 염불 속에 선명상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염불 많이 해보셨죠? 염불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예? 즐거운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선명상이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그렇죠.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마음도 그렇고 편안하게 뭐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관세음보살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편안하게 하셨어요? 아, 잘 하셨네, 그러면. 예. 그렇게 하면 설명상 되겠죠? 편안하게. 이게, 염불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번더 해볼 거거든요. 두번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염불하면서 어떻게 뭐, 좀 나는 이런 것도 좀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뭐 집도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늘 하던 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요번에는 염불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주의력을 조금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염불하고 있는데 자기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기가 염불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께로 향하고 있거나 또내 소원으로 향하고 있거나 내가 바라는 바로 향하고 있으면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 내가 염불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나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내 소리를 내가 귀로 듣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이 이제 명상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방의 비파사나나 이런 거를 공부할 적에도 내가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알고 나가면 나간다고 아는 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아는 거가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의 시작이고, 예,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한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염불을 하면서도 내가 나의 소리를 듣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저거 없이 늘 하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음 먹고 주의력을 딱 집중해가지고 내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겁니다. 그게 여러 사람의 소리하고 섞이기 때문에 잘안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내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보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예, 한번 해봅시다. 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0: 자기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예. 어떻게, 저,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까?
1: 네.
0: 예.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이 무슨 뭘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내거나 남하고 싸우거나 할 때에 자기가 지금 내가 화가 나갖고 있네 또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상황이 벌어질 때 굉장히 다르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대단히 그 높은 어떤 기법이나 뭐 그런 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염불하는 여기에도 물론 염불하는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어떤 것에도 다 있죠. 그렇지만 자기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하면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또 괜찮죠?
1: 네.
0: 예, 노력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불명상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을 내 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려고 애쓰는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소리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마음도 또 알게 되죠.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을 해야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불교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의 동작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거 이것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래 수행하신 분일수록 이런 걸 더 잘 알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내가 남에게 방석을 하나 이렇게 배려할 적에도 내가 이런 마음을 내는구나 하고 아는 거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하고 알고 그런데 내가 남을 배려 안 할 적에는 또 그 마음을 살펴보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야만이 아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 안 하네 하고 탁 알아서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고 좋은 일은 받들어 하고 안 좋은 일은 안 하려면 그것을 내가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 이것은 불교의 어쩌면은 처음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 그것이 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만큼 이 내가 나를 아는 거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 그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뭐 좀 말씀이 괜찮았는가 박수를 다 치시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명상의 요소에 해당이 돼요. 예,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까지는 명상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의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다음 단계는 이제 내가 말하자면 염불하면서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뒤에서. 예, 내가 지금 염불하고 있네. 그리고 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있네. 이거를 내가 또 다른 내 마음이 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뭘 할 적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뭐 노래 같은 거를 부르거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노래도 잘

부르려고 하고 하지만 부끄러움을 또 알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염불을 하고 있고 소리를 귀로 듣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내가 또 안에 있어요. 예,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요게 이제 명상의 요소에서 선적 요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까지 할줄 알면은 이제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선명상 아닙니까? 그래, 지금까지 한건 명상에 해당돼요. 나를 내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 살펴보는 놈을 또 살펴보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선의 요소로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선명상을 제대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할수 있겠죠? 요번에는 이제 소리를 입으로 내고, 그 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면서 그것까지도 살펴본다. 아시겠죠? 예. 자, 나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하면서 살펴보면서 내 마음도 살펴보고 대체로 내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은 누군고 하면서 그 누가 듣고 있는지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아시겠죠? 예. 이거는 내 몸과 마음, 소리와 이런 마음이 바깥의 대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 포함해서 내 내면으로 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내면으로 향하는 눈이 있어야 그게 진짜로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염불하면서도 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어떻게 좀 자기가 염불 하고 있는 걸 잘 아셨어요? 네. 자기가 좀 살펴집니까? 네. 좀 자기가 아 너 염불 하고 있구나 뭐 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보면서 보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어려워요? 아니 내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는 속에 약간 좀 그 쑥스럽거나 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 거죠? 예, 잘만 아시네. 그러면 됐지 뭐가 어려워. 알아채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죠? 예,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알아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뭘 하면서도 뒤늦게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 그러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 하고 나를 알아채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알아채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기가 뭘 하면서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채는 거 이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요걸 이제 여기 이 마음까지 해야 그래야 이제 진짜 선명상이 되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겠죠?
1: 예.
0: 예. 그래요. 이제 그러면 선명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뭐 모르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실 것 같고 염불 선명상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 되셨죠? 뭐 오늘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은데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2: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보더라도 잘 모르니까 이목구로 바로 받으러 넘어가도 됩니까?
0: 자 이제 그래 그 얘기 조금 이제 지금부터 할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아채는 그것은 누가 알아챌까요? 내가 알아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때가 되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나야 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알거나 몰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염불하면서도 내가 염불하고 있네 하고 알아채기도 하고 그런 마음 속에 진짜로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닐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뭐라고 딱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 놈이 있기는 있죠. 예, 그 놈이라고 해봅시다. 예, 그분한테 그 놈이라고 하려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또 말하자면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저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가 돼서 죽어도 내가 죽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서 뭐 성질 내기도 하고 뭐 짜증 내기도 하고 이런 마음 말고 진짜 내 속에 괜찮은 마음 있을 것 같죠? 그거 여러분 아세요?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거를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또 한마음이라고도 말하고 또 주인공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불성이라고도 말하고 뭐 진리라고도 말하고 또 부처님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목구라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궁금하시죠? 진짜 궁금합니까?
1: 네. 네.
0: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진짜 궁금한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은 자기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누가 아, 이것이 그놈이야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자기의 참마음.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참마음, 뭐 내가 속에 있다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속에 있는지 버 같아 있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오직 그놈이 있다는데 대체 그놈은 어떤 놈인고, 그놈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데, 예, 죽어도 죽지 않고 뭐 어떤 화가 나도 화에 물들지 않고 뭐 심지어는 죽어도 죽음에 물들지 않는 그놈이 있다는데, 예, 그놈은 대체 어떤 놈인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참 나는 누구인고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간단하게 하면은 이 먹고 이렇게 그놈이 있긴 있는데 대체 그놈이 어디가 있는 거야? 대체 이 먹고 이것은 무엇인고, 그놈은 무엇인고, 나한테 있다는데 그거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온 세상을 줘도 바꿀 수도 없고 영원한 내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한 물건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그것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부처님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놈은 뭐 어떻게 보면 눈으로도 그 빛을 내고 있고 코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귀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몸뚱이에 무시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내가 나를 모르니 얼마나 원통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공부를 하시다가 해가 지면은 그 내가 나를 또 모르고 이 밤을 맞이하는가 싶어가지고 다리 뻗고 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침으로 종아리를 찔러가면서까지 잠을 안 자고 그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불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인연이 있어서 인연법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것을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숨 쉬려고 바다로 올라왔을 때에 우연히 지나간 나무토막을 붙들고서 좀 오랫동안 숨을 쉰다고 해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토막을 만난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해서 맹구무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교 인연법을 만나는 건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연법을 또 만났고 또 거기다가 또 이 먹고 하는 이 수행법을 만나는 건 또 더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수행법이 있고 명상법이 있지만은 종래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거라야만이 진짜 우리가 선명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불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시든 또 어떤 무엇을 하시든 하신 끝에는 항상 이 먹고 나의 참 면목은 대체 무엇인고, 이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늘 돌아보는 이 속에는 뭐 염불 소리를 귀로 듣는 거라든지 염불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놔버리고 오직 밑도 끝도 없는 아무리 생각해야 답도 잘 안 나오는 거기에 이 먹고 이거 하나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에 집중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번뇌가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는 이 먹고 하는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24시간 끌고 다니고 심지어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물들지 않고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 물건, 그것은 무엇인고,
그것이 무엇

0: 주신고 그 물음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다시 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뭐 즐거움을 쫓아가고 뭐 맛있는 걸 쫓아가고 뭐 좋은 걸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목구를 놓쳐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이 생사윤회 속으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도 이 먹고를 놓치지 말고 나의 참 주인공은 누구인고 이 먹고 이걸로 귀결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 먹고를 놓치지 않고 이걸 잡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 날씨도 좀 덥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저 말하자면 시원한 마음을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스님께서 스님 더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한가에 사는 소리요 그러시면서 시장 바닥에 가서 저기 앉아서 그 장사하고 있는 할머니 생각해 봐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시면서 더우면 더위 속으로 뛰어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덥다고 더위를 너무 더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더위 속에도 시원함이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그 시원함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시원해질까요? 더워 죽겠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저 무슨 나를 좀 칭찬하거나 또 좋게 얘기해 주는 말을 누가 한마디 해준다든지 뭐 또 아이스크림을 하나 갖다 준다든지 그러면 시원해지겠죠? 그러니까 시원해지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 것은 참 시원한 한 줄기 청량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울수록 그런 시원함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주위를 늘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름 건강에 잘 나시고 또 다 성불하십시오. 예.
1: 일념으로 정근하면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세계의 연꽃 속에 화생하리라.

깨달은 님의 출현도 행복이고 올바른 가르침의 베품도 행복이고 참 모임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합한 님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마음에 선 클라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0: 5,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부하다 죽음을 해야 되는지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불어.
2: 오.
3: 오.
2: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4: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수님 자신 있죠?
4: 반신은 못 해.
5: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6: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7: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8: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9: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5: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9: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1: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9: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뒤집는 없다.
9: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10: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괜찮아?
1: 어, 사탕이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0: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1: 설마 너 가게에서 훔친 건 아니겠지?
2: 으이그, 날 뭘로 보고. 아까 주지스님이 너랑 나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거든.
1: 그치, 몽이 네가 도둑일 리 없지.
0: 도둑 소리까지 들었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쌍계사다.
1: 쌍계사?
0: 응! 십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때 의상대사의 제자인 대비스님과 삼법스님이 창건하고 진감선사가 크게 세운 사찰이야. 오랜 역사만큼 도량 곳곳이 문화재들로 가득한데 무엇보다 쌍계사는 선, 다, 음의 성지로 유명하지.
1: 선, 다, 음? 그게 뭔데?
0: 선은 불교의 선종, 다는 차, 음은 불교 음악인 범패를 가리키는 말이야.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동 쌍계사로 고고!

0: 삼법 스님은 당나라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읽다 뜻밖의 문장을 발견했는데 바로 해능 스님의 머리 유골, 정상에 관한 글이었죠.
1: 내가 입적한 뒤 5, 6년이 지나 어떤 이가 내 머리를 취해 복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해능 스님의 정상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복전을 지어야겠어.
0: 삼법 스님은 그 길로 김유신의 부인 법정 스님에게 2만금을 빌려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탑 안에 봉안된 해능 스님의 유골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었죠.
1: 아무래도 포기하고 돌아가야겠군.
0: 포기하고 돌아서던 삼법 스님은 울고 있는 절 머슴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1: 아이, 어째서 이리 서럽게 우시오?
2: 돈이 없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그렇습니다.
1: 비록 적은 돈이나마 이 돈으로 치르십시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0: 다음 날 새벽, 머슴은 은혜를 갚겠다며 상자 하나를 들고 삼법 스님을 찾아왔죠.
1: 아이, 이게 뭡니까?
3: 그 안에 육조 해능 스님의 정상이 담겨 있습니다.
1: 이걸 어떻게...
3: 은혜를 갚으려고 간밤에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신라로 돌아가십시오.
0: 육조 해능 스님의 정상을 얻게 된 그날 밤, 삼법 스님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났는데 바로 해능 스님이었습니다.
4: 지리산으로 가면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이 있을 테니 나의 머리를 그곳에 봉안하거라.
0: 삼법 스님은 그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고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을 찾아냈죠.
1: 눈 속에 꽃이라니, 육조 해능 스님이 말한 대로야. 이곳에 암자를 지어 정상을 봉안해야겠어.
0: 삼법 스님은 그곳에 정상을 봉안하고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바로 훗날의 쌍계사였답니다.
5: 근데 그 작은 암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절이 된 거야?
0: 그거야 이 비의 주인공이신 진감선사 때문이지. 쌍계사가 불교 음악인 범패의 중심이 된 것도 다 진감선사 때문이라고.
5: 우와, 범패까지? 완전 천재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절 주위에 심고 보급했지.
5: 우와.
0: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아무래도 진감선사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어때?
5: 좋아.
0: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진감선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가난한 여인의 꿈에 인도 스님이 나타나 유리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6: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유리병을 받으십시오.
0: 여인은 유리병을 받았고 열 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진감선사였죠.
7: 그 꽃은 뭐 하려고?
8: 나뭇잎을 말려 향으로 쓰고 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요.
7: 오늘은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알았지?
8: 네. 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들어와 어머니를 도울게요.
0: 생선장수를 하며 부모님을 극진하게 공양하던 진감선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평생의 원을 이루기로 결심했죠. 바로 출가였습니다.
9: 어머님, 이 아들은 출가하여 어머님과 중생들의 극락 왕생을 빌어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부디 편히 가십시오.
0: 출가한 진감선사는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고 육조 해능 스님의 법손인 신감대사를 만나게 됐죠.
1: 이리 다시 만나

0: 하게 되다니 참으로 반갑네.
1: 저를 아십니까?
0: 31년 전 내가 그대의 입정을 지켜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 환생하여 모습은 달라졌지만 내 눈에 다 보이네.
1: 그럼 저와 불가의 인연이 있으시니 제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0: 그러세.
2: 그렇게 진감선사는 신감대사 밑에서 불법을 공부해 신라로 돌아왔고, 쌍계사를 대가람으로 중창해 불법은 물론 범패와 차 등 한국 불교를 빛낼 여러 공적을 남겼답니다. 뭐하냐?
3: 생각.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약속했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4: 간단하네. 공부 열심히 해.
5: 근데 공부는 재미없단 말이야.
4: 으이그, 공부라고 다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 봐봐,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지만 재밌잖아.
3: 어?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야?
4: 당연하지. 모르는 걸 깨닫게 되잖아. 그럼 그게 바로 공부지. 뭐가 공부냐?
3: 그럼 나 공부할래. 절 따라 전설 따라 오늘은 어디야?
4: 오늘은 조선 정조의 효심이 가득한 화성 용주사로 가자.
3: 용주사?
4: 화성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옛 가량사터에 다시 세운 조선의 마지막 원찰이자 효행 근본 도량이야.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수행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성 용주사로 고고! 조선의 정조 임금은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불행하게 잃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 앞에 죽은 아버지의 원혼이 보이기 시작했죠.
0: 아버님,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십니까? 이 아들이 어찌하면 아버님의 원혼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4: 정조는 아버지의 원혼을 달랠 방법을 얻기 위해 보경 스님을 찾아가 설법을 듣게 됐는데, 바로 열 가지의 부모님 은혜를 담은 부모 은중경이었습니다.
0: 스님의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이리 깊은데 아직도 아비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니 내가 참으로 불효자입니다. 스님, 어찌하면 아버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6: 경기도 화성이 궁에서 가까운 명당이니 아버님의 묘를 화성으로 이장하고 그 옆에 능사를 세워 원혼을 달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0: 좋은 생각입니다.
4: 그 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육릉인 화성 현룡원으로 이장하고 능사를 지을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6: 능사를 지을 마땅한 곳을 찾았습니다.
0: 그게 어딥니까?
6: 여기가 병자호란 때 소실된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 가량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0: 가량사라면 이름 있던 도량이니 터가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나무가 많아 아버님께서 흡족해 하실 겁니다. 이곳에 능사를 세우세요.
4: 그렇게 사도세자를 위한 능사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정조의 꿈속에 여의주를 문 용이 나타났습니다. 정조는 꿈에 본 용을 떠올리며 완성

0: 된 능사의 이름을 용주사라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조의 효심이 담긴 부모 은중경이야.
1: 아, 근데 한글로도 새겨져 있네?
0: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부모 은중경을 보고 효를 배우라는 의미지.
1: 우와, 진짜 정조는 효심의 본보기네.
0: 오, 맞아. 정조의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한 달에 29번이나 아버지 묘를 찾았다는 말이 있어. 게다가 능참봉까지 두고 묘를 관리했지.
1: 능참봉?
0: 능을 지키는 벼슬이야. 좋아, 이번엔 능참봉에 얽힌 이야기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능참봉 이야기로 고고! 능참봉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관리했는데요. 어느 날 묘를 관리하고 내려갔다 추레한 과객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2: 참으로 안 됐구만.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는 사흘 안에 죽을 팔자요. 아, 말도 안 돼. 내가 죽다니. 아,
3: 어떻게 살 도리는 없어?
2: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3: 아, 뭐든 하겠소. 그러니 그 비법을 알려주시오.
2: 사흘 뒤 저녁쯤에 비가 내릴 것이오. 그러면 나라님 산소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있으시오. 그러면 살게 될 테니.
0: 과객의 말대로 사흘이 지나 저녁이 되자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3: 무슨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비가 오네. 당장 능으로가 엎드려 있어야겠어.
0: 능참봉은 부랴부랴 사도세자의 묘로 달려가 밤늦도록 엎드려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 뭐야? 과객의 말이 거짓이었나? 에이, 아니, 비도 오는데 그냥 가버릴까?
0: 그 시간 비 때문에 아버지의 묘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정조는 자객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4: 능참봉에게 매끼 닭을 주고 아버님 묘를 잘 돌보라 명했는데 그자가 이 빗속에도 아버님 묘를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거라.
2: 분부 받들겠습니다.
4: 그자가 묘에 없다면 그자의 목을 가져오도록 해라.
0: 엎드려 있던 능참봉이 막 일어나려던 순간 자객이 시퍼런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2: 네가 능참봉이냐?
3: 그런데 누구십니까?
2: 왜 빗속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냐?
3: 아, 그것이 비가 내리길래 행여 묘가 손상될까 이곳에서 밤을 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2: 그래?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 목숨을 다하였을 텐데.
0: 능참봉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능참봉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0: 아우, 가려워.
1: 아이고, 만지지 말라니까.
0: 가렵단 말이야.
1: 그러니 뽀드락지가 나지. 좋아, 오늘은 피부병에 얽힌 오대산 상원사 전설로 떠나야겠다.
0: 상원사?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라면 나도 잘 아는데.
1: 진짜?
0: 상원사는 705년 신라의 왕자 효명과 보천이 창건한 사찰인데 한국전쟁 때 오대산에서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사찰이지. 그래서 상원사엔 다양한 문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원사 범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이라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맞지?
1: 오, 잘하는데.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오대산 상원사로 고고!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0: 조선의 칠대왕 세조는 그 죄책감에 매일 밤을 악몽에 시달렸죠.
1: 사라지란 말이다. 이제 사라져. 당신은
2: 언젠가 죄값을 받을 것이다.
0: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는 노한 얼굴로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침을 맞은 자리들이 깨어나 보니 종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기는 얼굴에서 온몸으로 번져갔죠.
1: 병명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3: 죄송합니다, 전하. 피부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1: 백약이 무효하니 아무래도 근절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다.
3: 그러시오면 문수 도량인 오대산 상원사는 기운이 맑으니 기도처로는 적합할 듯하옵니다.
0: 그렇게 오대산 상원사로 향하던 세조는 상원사 앞 맑은 계곡물을 보곤 목욕이나 하자 마음먹었습니다.
1: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갈 터이니 모두 물러나라.
3: 물러나라니요? 저희가 옥체를 씻도록 해주십시오.
1: 피부병의 흉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 물러나라.
3: 예, 전하.
0: 혼자 목욕을 하던 세조는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자 주위를 둘러봤는데 때마침 멀리 지나가는 한 소년을 발견했죠.
1: 어이!
4: 무슨 일이세요?
1: 이리 와, 내 등을 밀거라.
4: 이제 다 밀었는데요?
1: 너는 어디 가서든 임금의 옥초를 씻었다 말하지 말아라.
4: 네, 대신 임금님께서도 어디 가서든 문수보살을 보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1: 문수보살? 어디 갔지?
0: 등을 밀던 소년은 후련히 사라졌고 주위를 살피던 세조는 자신의 피부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궁으로 돌아온 세조는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 동자를 그리게 했고 문수 동자 그림을 상원사에 걸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원사에 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대웅전이 아니라 문수전을 세웠지.
5: 문수보살을 모셨으니까, 그치?
4: 오호, 맞아.
5: 근데 이 고양이 상은 뭐야?
0: 이 고양이들도 세조와 깊은 연관이 있지.
5: 세조랑? 어떤 이야기인데?
4: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로 고고!
0: 세조가 상원사에 행차한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세조의 곤룡포 자락을 물곤 법당에 들어가려는 세조를 방해했습니다.
1: 고양이가 내 발길을 잡아 끄는구만.
6: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썩 사라지거라.
1: 아, 그만 놔두게. 이러는 이유가 있을 터. 당장 법당 안을 살펴보게.
0: 세조의 예감대로 법당 안에는 세조를 해치려던 자객들이 숨어 있었죠.
1: 고양이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당장 석공을 불러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우게.
0: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세조는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워 은덕을 기렸습니다.
7: 안 그래도 절에 날가 걱정이었는데 만극합니다, 전하.
1: 상원사는 날 두 번이나 구해주었으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지요.
0: 그렇게 중창을 논의하는 중에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오자 세조는 스님들과 한자리에 앉아 공양 채비를 했는데요. 맨 말석에 어린 사미승이 바로를 들곤 불쑥 말을 건넸다.

0: 있죠.
1: 이거 사, 공양하시지요.
2: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냐?
1: 왕께서 이 시성을 가지셨으니 이거 사라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3: 어! 거참, 큰 인물이 되겠구나.
4: 세조는 삼이승에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며 삼품직과 붉은 천을 감은 허리띠, 홍전대를 하사했는데 이후 민가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귀하게 자라라고 붉은 허리띠를 매주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5: 한마디 온화한 말은 백냥 보시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겁을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지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금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누구의 답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웅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한 무더기를 보시게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국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

외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칼로 찌르는 뜻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구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오적불무진향 승황불사자월불환이 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맹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죄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시각.

되는 어디서건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건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건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공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조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0: 해야 합니다. 보배 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0: 자연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멋지네. 무엇이요?
1: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1: 자신은 못해요.
3: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4: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5: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6: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1: 사랑님에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3: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1: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7: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1: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진심은 없다.
1: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만해로드 대장정 이틀째 민족의 역사와 미래 세대가 이을 정신을 따라갔습니다. 고구려 유적을 통해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자주의지와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이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스님은 물러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는다며 총무원장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벼랑 끝 병원전법의 현실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10명에 불과했던 직원 불자회가 대규모 신행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의료원을 취재했습니다. 전통기법으로 국가유산을 되살리는 장인들의 손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4명의 작가들이 한국 불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탱화 90여 점을 복원 제작해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사원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와 불교계가 사원 꼭대기에 차트라를 다시 얹겠다고 하자 학계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고구려 유적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를 누볐던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2016 만해로드 대장정 두 번째 여정은 과거의 찬란한 역사와 미래 세대가 계승해야 할 민족 정신을 함께 따라갑니다. 양유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 중국 대련과 단동을 거쳐 고구려의 옛 숨결이 살아 숨쉬는 집안 땅을 밟은 만해로드 대장정 둘째 날. 일제강점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 벌판을 누비던 때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유랑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장정단은 고구려 최고 영토를 넓힌 대왕의 위협이 새겨진 광개토 대왕릉비와 광개토 대왕릉을 찾아 민족의 찬란했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이어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장군총을 탐방하며 고대사의 민족 정체성과 근대 독립운동 정신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2: 우리 학생들에게도 크고 강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 대국이 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그런 이제는 교육의 아젠다라든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 100여 년 전 국권 피탈 압록강을 넘어 이 땅을 누볐던 만해 스님에게 고구려 역사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집안 일대의 웅장한 유적들을 통해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을 민족의 자주의지와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유적 탐방을 마친 대장정단은 서민교 교수의 특강으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서 교수는 만해 스님이 만주와 서간도 일대를 거닐며 품었던 사상적 고뇌와 독립운동사적 의의를 밀도 있게 풀어냈습니다.

0: 아내가 됐으면 어땠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후생들한테 그 정신을 좀 물려줬으면 어떨까? 실천해봤으면 어떨까? 나 같으면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몸 경험이 되었으면 이 분야에 좀 더 의미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광개토 대왕릉비의 웅장함과 장군총의 기상, 학술적 깊이를 더한 강연까지 이어진 둘째 날의 여정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동국대 건학 120주년 정신이 하나로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됐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이 길을 다시 걷는 이유도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해의 정신을 오늘의 교육과 미래 세대에게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서 BTN 뉴스 양주근입니다.
2: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이 총무원의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념 스님은 어제 오전 10시 영월 법흥사주지 삼회 스님을 통해 총무부에 사직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물러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월정사 교구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특히 출가자 급감과 청년층 누수 등 한국 불교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방향성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님은 재임 기간 단기 출가 학교 운영, 자연 명상 마을 온비 개원, 만월 노인복지관을 통한 노후 복지 실천,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현장에서 검증된 오대산 실천 모델을 언급하며 이런 대안적 콘텐츠가 전국 24개 교구로 확산돼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행이 곧 정책이고 정책이 곧 수행임을 강조하며 사부대중을 향해 입전수수의 정신으로 세상에 등불이 되는 정진을 함께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벼랑 끝에선 병원점법의 현실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온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다수 병원법당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상주 지도법사와 체계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변화의 현장이 있습니다. 한때 10명에 불과했던 직원 불자회가 대규모 신행 모임으로 거듭나며 병원 전법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서울의료원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는 서울의 한 공공병원. 바쁜 일상이 이어지는 이 공간 한편에 따뜻한 자비의 온기가 피어납니다. 직원과 환자들이 함께 모인 세미나실에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발언이 울려 퍼지고 다 같이 명상으로 마음속 소음을 잠재웁니다. 한 달에 두 번 서울의료원 법당이 봉행하는 정기법회 현장.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심을 증장시키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4: 보살이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로 범어로서 인도말이죠. 보디 사트바. 자, 그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도자를 보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 서울의료원 직원 불자회는 10년 전만 해도 회원이 1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법사가 병원 법당에 상주할 수 있게 병원 인근에 처소를 마련하고 매달 소정의 보시금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비구니회와 불교영적 돌봄협회가 함께 힘을 보태면서 직원 불자회는 60명에 달하는 큰 신행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5: 너무 힘들다 그러면 법당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럼 스님이 항상 거기 앉아 계시니까 삼배하고 스님하고 잠시 이야기 나누고 오면 마음이 엄청 평온을 찾고 엄청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3: 단순한 기도를 넘어 환자와 의료진의 아픔까지 현장에서 즉시 보듬는 영적 돌봄. 이처럼 현장을 지키는 지도법사의 상주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는 병원 전법을 포교와 치유라는 본래의 역할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6: 항상 있으면 언제든지 환자들도 찾아오고 불자가 아니어도 그냥 관심 있는 분들,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병실 다니면 내려가면 명상할 수 있나요? 가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3: 불교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구축해야 할 전법 시스템의 모범 답안은 소리 없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7: 체계적인 지원과 상주 지도법사의 존재는 텅 비어있던 병원 법당을 전법의 중심지로 바꿔놨습니다. 개인 원력에만 의존하던 병원 전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0: 곧 서울의료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이자 한국선불교회 매글이었던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삼재가 어제 안동 봉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삼재에는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과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 등이 동참해 근일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한 삶을 기렸습니다. 봉정사 대웅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독경과 연불 속에 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으로 정법을 지켜온 삶을 기렸습니다. 호성 스님은 큰 스님께서 남기신 법향과 수행 정신이 우리들의 정진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며 한 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현봉당 근일대종사는 평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참선 수행과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 고운사를 비롯한 여러 도량에서 수많은 불자에게 간화선 수행의 길을 전한 한국선불교의 대표 선지식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기법을 원형 그대로 이어가는 작업은 우리 국가유산을 지키는 보존 방식인데요. 한국 불교사를 품은 탱화를 당시 제작 방식 그대로 복원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전통기법으로 국가유산을 되살리는 장인들의 손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탱화 속 각양각색 모습의 천신들이 금방이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생동감을 자아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반짝반짝 빛을 내는 가루들이 눈에 띄는데 당시 기법 그대로 비단 위 석채를 사용해 그려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색인 청색과 적색, 황색, 백색, 흑색만을 사용해 종교적 위상을 구현하는 데 힘썼습니다. 35년 차 탱화 작가 금용 김윤우 씨가 복원한 조선시대 해인사 대적광전 124위 신중 탱화입니다.
3: 124위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이고 예전 방식 그대로 국가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전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가유산 전승협회가 서울 마루아트센터에서 지난 22일부터 5일간 제9회 국가유산 복원전을 개최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총 24명의 작가들이 한국 불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탱화 90여 점을 복원 제작했습니다. 전시된 작품 옆에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작품 설명과 복원에 참여한 작가들의 신심과 원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전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해석을 할 수도 없고 전통을 아는 사람은 재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군가에게 연결해서 물려줘야 되니까. 그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2: 김 작가는 문화재가 박물관에만 머문다면 살아있는 문화재는 될 수 없다며 많은 사람이 우리 문화재의 의미와 관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수행하는 마음 그대로 한붓한붓 그릴 때 이 그림이 어떤 영향을 불교도들한테 미칠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그려야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2: 사단법인에 이어 최근 공익법인 등록을 완료한 국가유산 전승협회는 기법 전승을 위한 환경 조성과 장학 사업 등 다양한 원력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불교계가 사원 꼭대기에 우산 모양의 성물인 차트라를 다시 얹어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만들겠다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학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석조 피라미드 형태의 불교 건축물 보로부두르 사원. 8세기 샤일렌드라 왕조 시기에 세워진 이 사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대 불교 기념물이자 매년 전 세계 불자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는 성지입니다. 지난 202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원 꼭대기에 우산 모양 장식인 차트라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 불교계와 반대하는 문화유산학계의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차트라 설치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영향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학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불교계는 차트라 설치가 사원의 종교적 의미를 완성하는 복원이자 보로부드르를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키울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0: mendeklarasikan destinasi super prioritas Borobudur sebagai wisata spiritual dunia. Dan ini kita harapkan Borobudur semakin siap ke depan untuk menerima wisatawan mancanegara.
1: 불교에서 차트라는 부처님의 존귀함과 깨달음, 중생을 향한 가호와 보호를 상징하는 핵심 성물입니다. 이에 따라 차트라가 사원의 외형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불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 Percayalah bahwa catra itu bukan semata-mata menjadikan umat Buddha semakin euforia, tidak. Kuncinya adalah bagaimana membangkitkan spiritualitas sebagai umat dan masyarakat bahwa candi Borobudur agung ini memang perlu ada payung.
1: 반면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종교적 의미만 내세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원 건립 당시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보면 사원 꼭대기의 중심탑과 똑같이 생겼지만 차트라는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 건축물에 장식을 더하는 문제를 넘어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가 공동유산을 보존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개입이라는 시각입니다.
3: Warisan dunia itu harus menjaga otentisitas. Persoalannya dengan catra tanpa prosedur yang benar, akumulasinya, akumulasi masalah Borobudur yang bisa jadi menarik perhatian UNESCO untuk memikirkan kemungkinan apakah dia akan dimasukkan dalam endanger.
1: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이미 과거에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상업개발 문제로 유네스코로부터 주의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철저한 역사 고증이나 유네스코와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Nah itu bagi saya pribadi itu cukup kuat untuk menunjukkan bahwa memang mereka itu menceritakan perjalanan itu dan puncaknya itu memang di stupa Borobudur dan kalau cerita itu berakhir dengan stupa Borobudur yang tidak bercatra, dengan saya mengatakan ya lebih kuat bahwa memang tidak bercatra.
1: 세계 최대 불교 유산의 역사성과 종교적 상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산사에서 마음의 보물을 찾고 시원한 여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창원 성주사는 지난달 30일 경내 설법전에서 초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음 오늘 주제로 제37회 어린이 보리수 템플스테이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사찰 예절, 싱잉볼 소리 명상, 108배, 시원한 물놀이, 레크레이션 등 재밌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특별한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주지 법안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며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마음을 바르고 착하게 쓰는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무원장 선거 제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인터뷰 소식, 그리고 불교학 학술지들의 뛰어난 연구 성과가 드러난 KCI 인용지수 분석 결과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주장에 대해 종단을 선거판, 정치판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길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경 스님은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라는 건 환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제도 도입은 세속 정치화이자 퇴락의 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현행 간선제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만큼 교구별로 식견 있는 대중이 대표를 세우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주경 스님은 제18대 중앙종회 4년에 대해 100점 만점에 70점이란 평가를 내렸는데요. 종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견제와 감시란 본연의 역할에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던 점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삼원 통합 이후 예산과 사업의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을 과제로 꼽았으며 교량 역할을 하는 선명상 역시 행사 중심을 벗어나 내실 있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세우며 종회 본래의 기능을 살리려 노력한 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주경 스님의 소회는 종단이 나아갈 길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KCI 2025 인문학 분야 인용지수 분석 결과 불교학 관련 학술지들이 철학과 타 종교학

분야보다 높은 중심성 지수와 낮은 자기 인용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인문학 연구 막내의 위치를 보여주는 KCI 중심성 지수에서 불교학 학술지 21종은 평균 1.38을 기록해 철학과 종교학, 신학을 모두 웃돌았는데요. 상위 25% 비율도 23.8%로 가장 높아 전반적인 중심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자기 인용 비율 중앙값은 불교학이 10%로 가장 낮아 내부 인용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학술지별로는 대각 사상이 중심성 지수 1위에 올랐으며 불교학 연구가 2년 KCI 영향력 지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동아시아 불교 문화는 논문 151편과 피인용 65회로 생산량과 피인용 횟수 1위를 차지했고 한국 불교학이 그 뒤를 이어 연구의 규모와 중심성을 함께 확보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4: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0: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0: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예선호는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이제 간절한 이 모두 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생활 습관 나름인데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뭐다 그 자기 형성이 안 되어 있어. 적어도 이제 수행자가 자기 형성하려면 이 정도 새로운 그 생활 습관을 들을 수 있어야
1: 지게 돼.
0: 네.
1: 그래서 이제 보면 흔히 또 보면 막 잠도 안 자고 그런 상태로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킨 사람이 좀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야도 막 지키도 못, 뭐, 알았지. 법무사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딴 얘기는 안 하고, 밤 얘기 만나면 뭐 배고프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지. 이제 오기부터 지켜보자. 그래서 오기를 다시 이기고.
0: 좋은 법무사.
1: 같은 얘기가 자꾸 오기 이제, 거기 침묵이 납니다.
0: 이 큰 스님 그 공양하신 걸 그 곁에서 보면 현미밥 한 공기에다가 생장 조금하고 이제 뭐 기름 뭐 몇 조, 뭐 양배추, 당근 뭐 이 정도로 아주 그 담박하게 드십니다. 그런데 이제 간은 그 거의 안 드시는데 간을 그 안 드시게 된 그 까닭이라도 있으십니까?
1: 근데 이게 이제 묵는 거 이제 보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와버려 끓인 겁니다 이랬는데 이제 나의 지금 이 생활하는 것이 그 식사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식사가 있는 게 아니고 주문이나 뭐 저라도 뭐 넣는 거 이렇게 뭐 출발하고 뭐 이렇게 뭐 수도하는 법이나 누가 산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보면 결심한 게 있어요. 결심이 뭐였냐면 돈을 하려면 세 가지의 생활을 만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학도 수학도 그렇고, 거기에는 돈을 하려면 가난하게 움직여라.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의 생활을 하면 20kg 근본이고, 20kg 근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작전을 어떤 작전을 했냐. 난 최소한 여한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적들이 비단한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광복, 여름에는 300만. 여한이 있었고, 겨울, 광복, 여름에 300만. 그걸 벗어나본 적이 없어.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나의 지집도 있는 뭐, 몸에 좋은 짓을 막 입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 있지만 말이야. 야, 어떨 때는 볼라치면 뭐 어떻게 들어있대, 지집대, 이런 것 같다. 뭐, 해관선을 때리거든. 해라고 관계했다. 아닌 줄 안단 말이야. 요새는 좋은 아무도 안 가져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 봐도 움직임 맘만큼 지도 있고 말이야. 뭐, 기획적이게 관목하고 이래가지고. 뭐, 몸만 가르면 되니까. 몸만 가르면 되니까. 그냥 개뿐만 아니고 사치스. 전부다 뭐 요새 뭐 뒤동해산 이런 것도 난 사치로 보니까
0: 그런데 삼배 값이 이 대트론보다 훨씬 비싸다며
1: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대트론 이거 아니냐 그게 나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전략이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제대적으로 볼 때는 뭐 제대로 볼 때 삼배 가장 검소한 옷이고 또 만든 광명이 제일 검소한 옷이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검소한 만들면 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 광복하고 삼배하고 탁했어요. 자기가 그게 벌써 교장 내인지 말이야. 빙의할 수 없어. 설사 비싸도 엎드려게 하단 말이야. 없이 엎드려게 하고 빙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고 하니, 그러면 식문지는, 먹는 문제네. 먹는 문제만 있는 거야. 사람이 안 먹으면 못 사는데, 안 먹으면 못 사는데, 너무 만들면 사람이 만들면 이제 음식이 먹히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럼 요새는 가만히 보면, 술 먹는 것도 안 그래요. 전부 사람 술을 먹다 낮에 가는 술이 사람 먹인다고 말이야. 그 시기인데. 요새 한번 가만히 보면 사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사람 먹인단 말이야. 그래서 음식도 만약 제한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적게 먹고. 적게 먹는다. 양을 적게 하고. 그러고 뭐 맛있는 건 안 먹어야 되겠다. 실제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안 먹으려고 간 음식을 빼고 조미료, 뭐지, 깨지고, 고추가 그것 다 안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고 맹기라 했단 말이야. 이제 맹 거 적게 먹으면 말이야. 만 그 적게 먹으면 좋은 음식은 다 먹어버렸거든.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음식을 안 먹는 시기든 말이야. 좋은 음식 안 먹기 위해서 이제 맨 걸로 해가지고 이래갖고 저기 적게 먹으면 말이야. 그 맨 거 해놓으면 참 누가 이렇게 우리도 맨 거 먹어보자 해갖고 심지어 중국도 치인들도 그러면 하도 안 되는 거야. 먹는 거 먹으면 되구만. 못 먹는다고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먹어도 어쩌다 나는 그냥 맹기다 그 말이야. 이 벌써 수십 년 넘게 이제 그래서 그 전에는 또 이제 또 맹금 한 개도 세안식을 잡았다. 세안식을 해가지고 조금 채소 안 가져가 쌀하고 이런 것들만 한참 한 10년 나왔단 말이야. 10년 가야 돼. 남의 예약식 줘 돼가지고 이가 말이야.
0: 이가 솟아버리죠.
1: 샤가 막 벌리가 이마. 이상하게 비싸. 그래 난 이제 그래 만든다고 했어. 너무 마이신 주사 같은 거 가지고 정말 엄마 아프고 힘들어. 네. 그런데 요새도 이제 내가 지금 건강이 있잖아. 좀 안 좋다. 필요 이러는데 한 의사들을 보면 이 양이 실제로 가거든. 이 양 누구 이렇게? 이 양 누구 신이 좀 잡수면 있어. 좀 잡수면 돼. 안 잡수면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저러고 내가 먹는 거지. 한계에서 있는데 난 뭐 잘 먹지는 않게 했어. 좋은 음식 안 먹게 하고 좋은 옷 안 입게 해도 좋은 음식 안 먹게 했단 말이야. 안 먹게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고. 그래야 그건 뭐냐면은 참으로 수술 안 하면은 체조 생활로서 말이야. 최고 노력을 해야 된다. 실제 그거도 네. 체조 생활로서 최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체조 생활로서 최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근본만 내 방금 말했습니다. 내가 봤던 제도입니다. 그럼 함께네. 광목에 말이지. 가장 많이, 그때, 이전에는 가장 친한 광목이고, 네. 가장 친한 게 선배거든. 네. 광목 천안에 막 존은 안 있는다. 음식도 많이, 맹금 많이, 해가 있고, 이래 있고, 막, 많이, 이래 먹는 말이고, 뭐, 맛있는 건 다 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 조금씩 먹는단 말이야. 조금씩 먹는다. 근데 좋고, 알았단 말이야. 그래도, 근데 만상대, 그래도 평생 내야 된다. 이거, 보고는 뭐, 살펴보자. 살펴보자는데, 그래, 이제, 예, 요즘, 그래, 요즘, 요즘, 살펴보자지만, 살펴보자지만, 사람들 와보면 혼자 선생님. 아이고, 신이 딴 데는 다 보면 다 안청을 안 좋아. 백년 다 안청을 안 하니까. 어허, 원한 거 아니야. 돈이 없어. 아니, 돈이 없어. 돈 많이 쓰면 땡땡이라. 그러니까 올려주고, 이러는지. 안 말까지. 돈 좀 가져올 텐가? 이거 단정 해보면. 아이, 돈 갖다 드리죠. 하, 그럼 내가 그만 졌네. 실제로. 돈보다는 말이야. 나는 지금 단체한 집 살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난 단체한 집에 안 살게. 실제로. 단체한 집에 안 살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신도들이 뭐하지만 이게 단체한테 장글 샀거든. 처음부터 처음엔 좀 그랬는데 아무 글쎄 안 할 줄 알고 단체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집 한번 단체를 하면 집에 오래 술을 한다. 술을 한다 이제. 아 그거 좋은 말씀인데 단체에 가 있고 20년 갈 뿐만 단체에 10년 간다 했어도 난 단체 안 하고 10년 정도 가는 그 집에 살지 말이야. 왜 그러냐면 말이면 단체를 하면 단체에 가 있고 20년 가더라도 그러면 이 근본

0: 정신이 안 썩어지란 말이야. 단정한 집에 사는 거는. 정신 썩고만 되면 저기 뭐고 집만 보기 살면 말았지. 실질적으로. 정신 썩고 집만 사면 말겠냐 말이야. 그래도 집을 만들면 10년은 뺏기 버리면 집이 있더라도 정신이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집이 설사 만들면 암만 술을 마라 집이 일찍 상하더라 해도 정신을 차기 위해서 집이 빨리 썩더라 해도 정신을 차기 위해서 단청 안 한다는 말이야. 그게 단청 기회 안 하구나. 그래서 흔히 와 보고 사기가 있더라고 하는데 내가 그 근무로 생활 방침이 진 거야. 다른 것은 이거 뭐 이제 먹는 데만 여기 이제 저기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제가 20주 3가지를 갖다가 최저 생활을 하면서 최고 노력을 하자. 그게 이제 뭐 먼저 챙기는 대로 그런 딱 작정 선을거든. 나는 한번 써보면 성권하면 좋음에 그걸 갖다 뭐 비행기는 잘 안심입니다. 그래서 뭐 좀 질질 따고 뭐 안 좀 열났고 말이야. 빌지지 다 했지만 나는 막 안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해가지고 뉴스 어떻게 보고 그런 거 예전에 와서 철없을 한 5, 6년 전에 뭐 해가지고 한번 입으려고 입는 걸 미쳤니? 당신만 그런 날고 상대한 사람이야? 내한테 먼저 그 이런 좋은 거 입는 거 봤는데 뭐 입는 게 말은 말이야. 입으실 거라면 당연히 형님 입이라. 그러한데 입고지 말았으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수행하는 사람, 수도한 사람이면 최저 20주는 말이야. 지금 최저 생활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치고 노력을 해야 되겠나. 그런 기본 방침하였어요. 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그 소문이 나가 말이야. 이상한 얘기.
1: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가톨릭의 그 샤를 드 후고라는 이 수행자도 원래는 이제 그 트라피스트 침묵하는 그 수도원에 있었거든요. 수도원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사막으로 따로 혼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중처소에 있으니까 너무 낭비가 심하고 시은을 이제 많이 지기 때문에 대수심은 시은을 적게 지기 위해서 자기 혼자 사막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사막으로 가는 그런 걸 얘기했는데 역시 수행자는 그렇게 의식주에 겸소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정신이 뭐 깨어 있어.
0: 그런 게 자원심 말이 있어요. 약은 어디 같이 안 되는데 여행님 좋은 음식 다 먹고 맨날 매운 먹고 신주 인주는 그냥 어디 흔히들은 이제 인질이 있어가지고 신주님 간 일이 있거든 가지고 뭐 짜기 때문에 그래 지금 막 내가 맹금 먹고 뭐 좋은 음식 못 나온단 말이야. 아 아유 내가 다시 나한테 그치 좋은 음식 뭔데 이제 민정 위에서를 그때 하는데 이제 그 이제 20주에 대해서 내가 가장 만든 이제 최저 생활을 해야 안 되겠나. 그게 우리 중요한 그 뭐냐 그런 생각이
1: 잘했습니다. 이제 스님의 연세가 올해 이제 70이신데 제가 보기에도 한 60밖에 안 보입니다.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무슨 그 따로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뭐 일이 있습니다.
0: 운동 뭐 저기 보기를 보면 아마 저기 그리 저 뭐고 저런 일들 하는데 그 껍질 뿐이면 속은 기분 없어요.
1: 아니 뭐 말씀하신 저 목청 들어오면 뭐 한 50대 40대 같잖아요. 쩌렁쩌렁 흘리고
0: 기운이 없는데 근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이제 머신님은 특별한 요새 뭐 어제 진로한 분이서 그 뭐 중병들 아니었어요. 그런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뭐 좀 필요하고 막 이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 이인데 그 이제 뭐 여기 특별한 건강 비결 있는 것도 아니고 비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제 한 차례씩 이제 산에 등산 조금 사고 조금 사고 말이야. 실내 체조. 실내 체조 하는 거예요. 실내 체조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지. 특별한 건 안 갔던 거예요. 특별한 거 없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정신적으로 모든 건 이제 생각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저게 중요한 요건 같아요. 구하는 생각 말이야. 모든 만든 뭐 시소 구하는 생각 말이야. 구하는 생각. 이게 이제 들어놓거든요. 아무리 만드는 저게 양생 잘 하더라도 정신 자세하고 많이 잘못되는 말이야. 양생 잘 안 되는데. 뭐 구하는 생각, 물론 내가 생각 볼 때는 막, 어느 정도 떨어졌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쉽게 살아가도, 쉽게 사는, 생각 쉬고 사는 이것이 이제, 막 건강에 좀 도움이 안 되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1: 지난 여름에 스님 모셔내고 뒷산 등산할 때, 더우시니까 모두 우도 벗으셨잖아요. 우도 벗으니까 우들보다 더 건강하시더라고요.
0: 뭐 살이 뭐 그렇게 많이 이제 빠진 티가 나요.
1: 그리고 이제 스님의 그 일상적인 그 생활 신조라 할까? 이 좌우명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이 말씀해 주십시오.
0: 그 비밀인데.
1: 비밀이라도 조금 봉지를 좀 터보세요. 왜냐면 그 후배들한테 그게 이제 그 도움이 됩니다.

0: 그건 땅인데 내가 처음으로 쓰죠. 땅에 막 하나 쇠말뚝 있어요. 말하자면
1: 쇠말뚝.
0: 쇠말뚝 말이야. 쇠말뚝 꽃이 놓고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꽃이 있거든. 꽃이 뭐 있냐면 그 꽃이 뭐 있냐면 그 꽃이 그 태양 하나 붙어가 있어. 꽃이 있냐면 영원한 진리를 위하여 일체를 희생한다.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말이야. 모든 다 희생해주는 말이야.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근본적인 생활의 근본 자세거든. 그래서 영원한 진리 가면 그러면 영원한 진리란 이것도 좀 막연한 소리인데, 막연한 소리인데. 그 이제 나 지금 보면 내가 이제 불교인인데, 불교 사는 사람이 거래, 불교 사는 불교인인데, 그럼 영원한 진리는 불교밖에 없는 건 아니다. 이리가 혹시 볼수 있는, 내가 이제 중심에 볼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들은 이제 뭐 기문이 넓지는 않지만 이들 들은 이제 보고 뭐 이들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불교가 가장 수상한 것 같아요. 가장 수상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불교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할 텐데 만약 앞으로도 말이야 불교 이상의 진리가 있다는 확실한 말이야 당장 벗어버려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택한 것이지 불교를 위해서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제 그건 내가 그 기본 자세를 알 수 있는 게,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택한 게다.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말이야. 가장 불교 수상한 것 같아. 나는 진리를, 그래서 불교를 하고 있는데, 불교방 더 나선 거 있다. 그러면 그때는 막, 미련 없다고 말이야. 그때 인정사진 없어. 싹 벗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게 근본 자세는 말이야. 조금 변증이 띠만 되는 게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래, 이제. 참으로 이제 이 진리 위해 살려면 말이야 세속적인 만이 일체 명기는 다 버리삐안하잖아 이기라 만약 그것이 만들면 앞서는 말이 뭐 진리고 뭐 진리는 뭐 유한하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세속적인 명기를 구하는 만이 일종의 도구가 되어버리거든 이제 그게 문제되는 것이에요 문제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 생활 신속한 강설인데 그런데 천번지구만 중대 여한일이든지 만약 세간일이든지 출시간일이든지 간에 전일이든지 사회적인 문제나 젊은 문제는 말이야. 일진에 강의 안 한단 말이야. 강의한테 무슨 회의 참석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지속적인 문제나 일진에 참석 강의 안 한다. 강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들면 참말로 도로 성취해가지고 참은 남을 갖다가 위할 수 있는 말이야. 그 능력을 갖다가 갖춘 말이야. 그때 가서는 쫓아내도 말이야. 날라가 뚜든 펴 쫓아내지만, 쫓아내지만은, 내가 실제로 이제 장단 움직여 놨다가 같이 지내주면, 일체 만들면 간이 안 한다. 이랬어. 무슨 절 모음이나 회의는 말이야. 사회에 뭐, 회의에 뭐 참석해본 일이 없어요. 뭐, 절에도 많은데, 별회의를 참석, 별회의를 하지. 절대 참석 안 씁니다. 지금도 그대로, 상황장 그대로 나오고. 한 가지 요, 그 절도 만들면 한 시기인데, 회의사에서 동대문 문을 일찍 열어서 중진회의를 하고, 이제 동의를 하고, 막, 회의를 굉장히 했거든요. 시민이 올라오고 있어서. 근데 한 번, 한 5분 가 앉았다 갔어요. 시민이 딱 고생합니다. 여기 앉습니다. 가고, 뭐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 회의 참석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저건 우리 참석 안 하겠지 말이요. 우리 이거 만들면 와도 우리 가르치는 분이 알거든요. 그래 가있고, 그만, 이게 일지만 건데, 뭐 참여해본 일 없거든요. 참여해본 일 없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뭐, 좀, 희생한다는 거 말이야. 뭐, 사회적인 일들이, 이것이, 뭐, 우리가, 추가적인 일들이, 모든 것이 다, 많이 찍는, 잠깐, 그게 또, 수도하는 게, 조금, 안 해야 되는 걸 말이야. 그건 안 해야 될 말 되는 것이.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좀, 그것도 많이, 이제, 빌려는 빌려는 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좋은 기능이 사는 것도, 좋은 기능이 사는 것도, 뭐, 와서 만지면 자기는 해놓고 말이지.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내 빈민 같은데.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소리 마라.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뭐, 그럼 자꾸만 종단에 그 명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 이 종단은 우리 비상 초비생이란 말이야. 초비생. 나 같은 건 사진이 나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아무 소리 하자. 참 곤란해. 그래서 그래. 그럼 안 하는 소리는 안 하겠다. 안 하는 소리는 안 하지 마란 말이야. 근본 조건만. 내 상황을 분명히 쉴 수 없다. 실제 그입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상황을 빈정신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한 일순 나는 것만. 딴 데는 안응한 거죠.
1: 저희들 모두 본받아야 할 좋은 교훈입니다.
0: 글쎄, 모르겠어요.
1: 혹시 또 이런 그 질문이 스님께 모두 신뢰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0: 저희들 뭐 궁금해서 못 씁니다. 백리랑 그 장경각에 있는 장소 수는 그 얼마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몇 건데 다난데.
0: 네?
1: 몇 건데 다.
0: 주로 부터 거기 있는 책들이 장경 아닙니까?
1: 그건 이제 불교 중심이고.
0: 네.
1: 불교 아닌 것도 없다고 믿긴 하지만.
0: 혹시 또 우리나라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희귀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회에 좀 말씀해 주세요.
1: 요 질책이 많습니다.
0: 네, 질책이
1: 한참 많이 몇백 건 되는
0: 이 파리어 대장님도 파리어 대장님도 갖추고 있고 티베트 서장 대장님
1: 지금 서장군은 그것도 보나가도 안 나.
0: 네,
1: 그 현황 분야가 있다 좀.
0: 되게 장경이 몇 종류나 들을까요? 누가 타 만날 테니까 맞죠.
1: 장성 많아요.
0: 네,
1: 모르겠어 한 7, 8 장 안 되는 거 몰라.
0: 그렇습니다.
1: 장경 여러 가지 많이 있어. 네, 좀 한 가지 또 이제 좀 비밀인데. 아주 희귀본이 있어요.
0: 네.
1: 우리나라 예를 만드는데 세종대왕한테 한국 반면 안 있어요.
0: 네네. 네. 원해된 거.
1: 원해된 거.
0: 네네.
1: 아마 딴 데 없는 것이지.
0: 네.
1: 아니 뭐 어떤 뭐 대학교수 좋아해서 3,000배를 300을 받고 되게 한국 공식이 좀 보고 온다는 공식이 좀 사비입니다. 아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그런 것도 희귀본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책을 봐야 뭐 모르겠어요. 나는 체보도 안 했으니까 한 5, 6년 되려나.
0: 그리고 스님의 그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혹시 그 서책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1: 그런 이제 이제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들고 하는 것에도 제일 근본 중심만 되는 중심은 선이거든요.
0: 네.
1: 선이다 말이에요. 선인데 제일 내가 좀 영향을 크게 받은 그 조사신을 보면 조주로 가고 우문화 가래. 그 조주로 우문화 이게 조주이거든.
0: 네.
1: 조주로 우문화가 이제 제일 내가 이제 제일 영향이 많아요. 이게 뭐 우문화도 만드는데 지금 한 중대가 만든 온라인에서 구해봤다.
0: 네.
1: 그걸 보면 여기 요건 내가 이제 내 중심인데 실질 내가 중심인데 사실은
0: 좀 네. 그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 혹시 권하고 싶은 그 책이 있다면
1: 요새 이제 젊은이들하고 하면 요건 내 중심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0: 네.
1: 내가 권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이는 해양품이에요.
0: 네.
1: 해양품 여기서 보이는 해양품은 뭐냐면은 참을 얻은 모든 존재의 식상하다 그대로 자칫 말이요 모든 위치가 다 절대라는 것 말이요 그걸 갖다 이제 분명히 만드는 설명한 동시에 말이야 우리 어떻게 살아있던가 모든 일치라고 둔 말이니까 절대인 맞지만 일치 절대 절대 반 천바띠가 있는다는 걸 긁어서 듣는데 모든 느낌적인 상대를 갖다가 부친같이 생기냐 만든 부모같이 생기냐 술같이 모시다 말이야 그건 됐다니 그래서 자기란 것도 완전 참을 입으려고 어찌 남을 위해서만 사는 말이야 참을 거룩한 기능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화엄경 감부인이냐 우리 불교는 이제 근본인데
0: 그렇죠.
1: 화엄경 일치적인 본인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지도자든가 이 지도자든가 말이야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다 만들어지는 막 진지한 뭐 법기 연기 말이야
0: 네.
1: 연기라든가 뭐 법 연기를 만드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네. 연기는 법기 연기는 그렇다 이제 사는 데서 만드는 게 모든 일치 상대가 다 지금까지 모신다는 말이야 그 해양품 사다든가 어떤 양반의 등 그런 것 다 그런 게 앞으로 우리가 의지가 상대되는 이제 향품을 갖다가 의지해서 화음품 중심으로 해서 불교 활동을 해야 하느냐 그런 곡들 운상들이 있어요. 불교연합회에서도 개정하고 저기 사무장 와가지고 저 삼천대하고 막또 만나서 한 말씀을 해야지 향품을 중심으로 해야
0: 이 스님께서는 그 어떤 인물을 존경하시는지 인류 사상의 그 예를
1: 예를 들었어.
0: 네.
1: 그때 보면 인류 사상 보면 막 참 위대한 인물 막 좋은 인물 다 많은 것 말이야. 네. 많은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참으로 자기 해보고 자기 보고 자왕 자아를 갖다가 참으로 만든 개발해 자아를 갖다가 아니 자아 문제 가장 말이야. 참 만든 인자. 이렇게 만든 소리하고 그냥 첫째 부처님이고 그 뒤에 와서 육조심이라요 육조심이라서 이제 중생의 본래 부처라는 거 사바가 본래 만든 전투라는 말이야 흰색이 내로 절대라는 말이야 이 정도는 그 소식을 갖다가

0: 맞습니다. 제일 해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준 그런 법문이 내가 볼 때는 뭐 물방사만 있겠지만 부처님하고 유조심이 해롭게 유조심 부처님하고 유조심이 제일 참말로 힘들어요.
1: 이 다음으로 좀 이건 빛깔이 다른 그 문제입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많은 생물 가운데서도 유달리 인간만이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모든 종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생사관을 듣고 싶습니다.
0: 생사관이요. 이 생사, 이제 뭐, 볼 때는 생사인데요. 볼 때는 생사입니다. 눈을 갖고 보면 깜깜하다 했습니다. 알고 보면 눈을 떠보면 광명이거든. 눈을 보고, 아무도 누구냐, 그렇습니까? 암에 광명에서 살더라도 해도 눈을 감으면 깜깜한데 암명이거든. 그렇지만 눈을 떠보면서도 광명이더란 말이야. 알고 보면 말이면 광명이더라. 알고 보면 광명인데, 생사한테 보면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단 말이야. 생사가 없어. 생사 이대로 열반이고, 생사 이대로 해탈이란 말이야. 일체 만법이 해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일체 만법이 불법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일체가 만법인데, 광명이 아닌 게 하나도 없듯이 말이야. 이래서, 이제, 오트님은 그냥 보면, 방편적으로 볼 때는, 윤회를 얘기하는데, 윤회를 얘기하는데, 이제, 윤회라고 한 것도 많은데, 눈 감고 하는 소리. 눈 감고 하는 소리. 동사님 눈 감고 하는 소리지. 사실, 눈 뜨고 보면, 자유만 있을 뿐이지. 윤회는 없습니다. 자유만이에요, 자유. 물론 안 되면, 사람이 또 몸을 받고 자꾸 일하는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윤회를 가는데, 이제 윤회를 가는데 만든. 아는 사람이 뭐 눈 떠오르면 그 인정부터 자유다란 말이야. 대자유. 예? 만드면 이제, 육부 났다, 영부 났다, 어디 났다, 수술 대자유, 자유 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생사가 곧 해탈이고, 뇌로 만드는 열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지. 그 때문에 생사라는 것을 만드는 있을 수도 있는 생사 본질이 없습니다. 그건 생사입니다. 그럼 생사 곧 해탈하고 말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사 밖에 만약 해탈을 구한다면 말이야. 구한다면 그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이야. 봉사라고 말이야. 눈 뜬 사람이 만들면 어디, 저, 빛을 어디 가서 구하고서 다시 말이요. 아, 눈 뜨면 천지가 만들면 온 천지에 뜨면 빛이 광명인데 말이지. 아니, 그래서 좌파지도 광명, 어파지도 광명, 이리라도 광명, 예? 서쪽으로도 광명 말이죠. 천년 전에도 내가 광명, 천년 후에, 말년 후에도 광명. 그럼 이대로 변함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막, 내면 이제 근본으로 이제, 생활, 그것이 도와야 돼요. 저도 이제 눈을 감아있고. 광명 못 받으라고 해도 광명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도 말이야. 그만큼 행복하거든. 어떻게 눈만 뜨면 막 달리 가서 광명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대로 신식 이대로가 분명히 이제 알 것 같은 말이야. 그만 아 어떻게 내가 눈만 뜨면 그날 이랬는지 말이야. 뭐 어디 뭐 천당을 갔다 원하겠어요. 어디 그날에 딸이 다시 구할 필요는 절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설사 만든 눈을 떠서 광명을 쓰지 못 보더라고 해도 말이야. 보더라고 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광명 속에 잔다는 거야. 절대 쪽에 잔다는 거야. 우리 이대로 만든 사는 생활, 이대로만 전체가 만든 해탈이라는 거야. 이대로 열반이라는 거야. 이걸 확실히 알면은 말이야. 알면 이평도 행복한 일이고. 그래서 막, 암만 설사 눈 감았더라도 해도 광명 속에 사는 것만 틀림없어요. 우리가 막 대하고 해탈 경계 속에 사는 것만 틀림없어요. 눈 이제 감고 있을 때 보지 말고 지금 수로 말하던 게도 말이야. 상금만 쓰면 틀림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만든 저 눈 쓴 사람 저 눈 감은 사람 따라가서 말이야. 아 이것이 만여가 많이 주역이다 말이야. 여가 뭐였어 뭐 이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기도. 아 이 전체가 만든 만지는 사람은 하나 오는 말이야. 전체 광명 뿐인 말이야. 어떻게 저기 안볼 일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더 행복한 존재가 모든 것이 다 우리 사람뿐 아니라 저 땜벌레까지 말이야.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말이야.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행복한 존재. 그래서 행복한 데 구하지 말고 오직 만든 우리 이제 현실을 말이야. 바꿔자. 현실을 바로만 보면 눈만 뜨면 마음은 눈만 뜨면 현실을 바로보면 이것이 이제 가장 시상 우리만의 분명이겠네요.
1: 방금 하신 스님의 말씀은 그래도 잘 알아듣기 어렵다고 난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난해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아주 그 쉬운 말로서 과연 이제 그 어떤 뭐 친족을 버리고 이 육신을 언젠간 버릴 때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0: 저 어떤 각오를 육신 버릴 때는
1: 아니 방금 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그래도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이 몸뚱이를 내버릴 때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인가.
0: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옆에 있다 가려니 멀지만은 말이야.

우리 원컨 본자 생명 자체는 말이야. 사람에도 비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사람에도 비유하고 말이야. 사람에도 비유할 수 있고, 육신을 만나면 옷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옷도 비유할 수 있거든요. 옷을 말하니까. 옷이 떨어져 가야 말이야. 옷이 떨어지고 옷을 벗어졌다고 하면 사람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어. 옷이 떨어져 가야 육신이 만드면 다 돼가야 70년 80년 산 옷이 다 떨어지거든요. 옷이 떨어져 가야 만드면 이제 옷을 벗어뺀단 말이야.

0: 그렇다. 사람은 본 사람 그대로인 게, 산 사람은 그대로인 게 말이요. 그래인 게는 만들면 이제 옷을 따라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옷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한번 바꾸 이렇게 해도 그것은 옷 바꿔준다. 그, 오, 근데 떨지다 바뀌었다고 하다 아끌 것도 없고 말이야. 안 믿으세요? 하다 그 그렇다고 뒤를 것도 없고 평상 입은 옷은 게네. 평상 입은 옷은 게네. 옷 뒤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까울 것도 없고 말이야. 아까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만드는 이제 옷이 오래된 옷을 덜 입은 그 정한이 있지. 옷이 덜 입은 벗어 입고 따로 입고 그래야지만 그한테 결국 만드는 이제 그 육신이란 것은 옷에 비하면 이제 결국 신과 영과 육으로 분리해 보는 거 아닌가. 알고 보면 내가 옷도 내는 게 절대인데.
1: 그렇죠. 분리할 것 그만.
0: 분리할 게 없지만, 이제, 비율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네.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막 옷, 육신이라는 옷도 옷 안 갈린데, 옷도 안 갈린데, 옷이 있어서, 막 집안이 되고, 이쪽, 저, 가서 비틀어내고, 옷, 그, 평상 입었던 옷은 또, 또, 뭐, 그렇다고, 뒤를 것도 없고, 말이야. 평상 아무리 입었지만, 떨어지는 게, 또, 뭐, 또, 샤워는 문제인 게, 말이야. 아까울 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만드는 자유한 생활이란 것, 해탈이란 것 말이야. 조건들과 비율이 없습니다. 네. 사람 장 언제 그 사람이?
1: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스님께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뭐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이 다음 생에서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이게 이제 사실 보면 이 다음 생에 본질이 없습니다.
1: 네.
0: 이 다음 생에 한계성이 없습니다. 결국 만약에 보통 사람은 갖다 옷을 가야 한계성을 잡는데 이 다음 생에 옷이 다 떨어진 말이야. 샤워과를 해봤을 때 그때 이 다음 생에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다음 생에 가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 사람 자체에서 볼 때는 옷 떨어졌다고 이 다음 생에 그 보면 좀 무슨 소리 있는 그 소리냐? 그러니까 보지. 과거도 없고 현재도 미래도 없고 장은 그 사람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대로란 말이야. 그런 게 만약 이제 보통 금방 얘기했지만 옷 떨어지면 옷가를 입을 때가 이 다음 생에 가는데 이 다음 생에 가는데 말이야. 사실 보면 이 다음 생에는 한계성이 실제 없습니다. 어? 옷을 안 먹고 아까 이렇게 해도 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야. 이 다음 생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이 다음 생에 보면 뭐가 저게 뭐고 전체에 갈 것이요. 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말이야. 다른 것은 장 생각한 말이야. 가장 만드는 빛을 생활하면서 최하 생활하면서 말이야. 최고 노력은 최고 노력을 해서 아까 하는 그대로
1: 네.
0: 최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했든지 만들면은 모든 상대를 갖다가 모든 막 중생을 갖다 또 비했습니다. 우리 상대라는 것만 무정불까지 뭐 다 들어갔기 말이야. 중생을 갖다 모든 상대를 갖다가 부처님같이 받들고 부처님같이 모실 수 있나. 근데 그게 이제 막 실생생 원이고 뭐 거기도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1: 그러면 이제 그 스님께서는 현재의 이 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0: 그건 무엇이 진짜 대궐 속에 있는 사람 만들면 그건 어디로 갈라 하는 건 아니에요.
1: 잘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 새해에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셔야겠죠.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 데 길잡이가 될 이 시원한 법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런데 금방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금생도 전생도 없고 여생도 없고 말이야. 전생도 없고 여생도 없고 금생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 네.
0: 아까도 말했지만 오빠가 있는 걸 알고 금생이라고 하고 말이야. 여생이라고 하고 이랬으면 그건 만만한다 그 말이야. 금생이대로 해. 일들 맞습니다. 금생이대로인데 새해를 베끼는데 이렇게 한 거 이제 그 딸을 면제를 놓고 이제 뭐 새해도 입사는 뭐였는데 여러분은 입사는 뭐였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뭐 새해 구별 할 것 없이 하고 싶은 소리는 뭐냐면은 중생의 본을 붙이단 말이야. 우리 본식 광명 속에 산단 말이야. 광명 속에 산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광명 속에 사는 게 저기 우리 자칫대로 광명이다 말이야. 이게 광명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런 좋은 광명, 종성 광명 못 보니 못 보고 말이야. 못 보고 자꾸 이제 막 힘하고 있는데 아마 힘하고 하더라도 해도 말이야. 아무 어플 자뿌에도 광명 속에 있고 광명 자칫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드면 눈 뜨고 안 뜨고 그게 있습니다. 눈 뜨고 안 그거 때문에 만드면 참말로 저게 예? 성도를 갖다 믿고 한다는 그게 또 막 문명이 되는 것이 또 인사 만드는 인기 경쟁이라든가 진보가 없단 말이에요.
1: 네.
0: 없습니다. 진보 없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진보가 뒤보 없는 것이지. 그렇지만 눈 뜨고 안 뜨고 안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말을 만드는 광명 속에 살면 어차피 3등 만드는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거 보면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0: 좀 아니면 대광민인 거죠. 광민 쪽은 살면서 뭐 없다 사는 거 있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실제 답답하다,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이 아까 교수님 진짜 가장 만든 이 현실대로가 절대로 중생에 본래 부처라는 말이에요. 가장 참말로 잘 말씀해 준, 잘 어쩐지 해준 어른들이거든. 그래서 가장 존경한다 그랬는데, 우리 어떻게 했든지 말이야.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노력해서 만든 눈만 밝듯해지래. 마음 눈만 밝듯하다. 눈만 밝듯하다. 많이 떠나있고, 실제에서 만든 모든 시간만 이때 사는 게 전부 부처님이라고. 절대 아니면 생겨 말이야. 이제 미래 믿다도 말이야. 모든 부처님을 갖다가 모시고 많이 받들고 섬기고 살자. 그런 거 우리 중생 제도가 없거든. 모든 부처님을 갖다 모시고 섬기고 살자. 그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뭐, 저, 밥, 저, 배고픈 사람이라 불쌍하게 먹고 사는 거 같아.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모욕하고 막, 밥면 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뭐안 되냐. 이거 감고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돼. 자, 얻어본 데서 한 소리지. 실제 또 천지가 부처한 존재가 아니고, 본래 다 붙이고 광명한 존재 절대 안 존재였거든. 그래서 누가 보면 만약에 부처가 부처 서럽게 부처 서럽게만 서로 존재한다고 말이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있어. 우리 모든 존재 우리 밑에 가 모든 광명은 우리 자체다 광명 속에 살펴보고 자체 광명이거든. 뭐지 본식 광명 우리 불교가 그걸 갖다 본지 풍계를 갑니다. 본지 풍계 그 광명 본지 풍광하다가 완전히 만든 거야. 바로 복받아 알아가야 말이야. 번진관 손을 만든 그 모든 부처 금방 잡고 말로 급한 것지만 부처한 존재가 이제 모든 상태를 갖다가 뭐 상태를 가는 게 없거든. 중생을 갖다 얽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상태를 가는 게 갖다가 중생을 가면 얽혀 있거든 말이야. 중생을 가면 속은 중생 아니고 부처지만 말이야. 모든 상태를 갖다 부처님 같이 부모 같이 스승 같이 모시고 섬기자 이랍니다.
1: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더 귀가 밝고 눈이 맑아져서 이 찬란한 광명 속에서 본지 풍광을 드러내면서 날마다 좋은 날 이루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실제로 좀 너무 많이 했어.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2: 오란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도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

0: 부탁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봄인데 눈이 내렸다. 꽃이 피었는데 차갑기만 했다. 스님은 말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그래서일까?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연곡사에 왔다.

방생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원망이나 서운함이 서서히 흘러나가는 걸 느낍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따라 읽는 건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지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집중이 쌓일 때 잡념이 사라지고 나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벚꽃은 그냥 거기에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벚꽃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벚꽃은 그런 순간을 열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

최고의 보시가 벚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벚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벚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

0: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일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경 십지품 한이지 제34권 한이지 중에서 10가지 대원 지난 시간에 우리 6가지 하고 오늘 7가지째죠. 7가지에 이제 37페이지 밑에서 청정 국토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10가지 대원을 여러분들께 유인물로 나눠드렸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지난 시간에 6번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은 7번째. 자기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서 중생을 교화할 것인가? 청정한 국토다. 이제 우리 한의지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뭐 또랑물에 또 쫄쫄 흐르는 그뭐 물도 아닌 그 마당에 이제 흘러가는 물에

그 원수의 오줌 줄기 같은 쨈맨한 그런 실로라기 같은 물줄기 그 수행이라고 타고 들어와서 이제 낙동강이나 큰 강줄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한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마음의 본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래서 환희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요 금강경 고사리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고 새까만 중생이 감히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대목인 십지품의 환희지인데 환희지에서 성인의 어진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삼해를 십주 십행 십향을 넘어서 십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살 행위 사람이 진실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해진다는 말인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지금 내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그래도 불교의 그 근본 원력 주제는 재물구생이라 재물구생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인데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재물구생이라 해서 금강경 같은 데도 급고독원이라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바깥의 사회 환경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번뇌에 들끓는 그 중생들을 다 번뇌로부터 해탈시키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그 해탈에 앞서서 가는 순서가 개향, 정향, 해향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보살계를 받도록 하고 또 세속오계를 받도록 계를 먼저 받도록 해서 예불할 때마다 하는 것이 이제 재물구생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구생을 하는데 요즘 이제 연꽃 피는 시절인데 연꽃도 피고 우리 올라오는 길에 보면 이제 무궁화꽃도 찬란하게 피가 있잖아요. 환하게 흰 거, 또 볶아시 있는 거, 무궁화꽃, 핑크빛 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이쁘고, 능수화도 요즘 곳곳에 많이 피가 있잖아요. 능수화는 이렇게 보면은 시들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 맛이 있고, 뭐 통꽃이 피가지고, 요즘 통꽃이 이제 피는 시절이죠. 무궁화꽃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또르르 말려가지고 톡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옛 스님들은 그 무궁화꽃을 주워다가 또르르 말린 걸 이제 먹물에 찍어서 세계일하라 하음이라는 글자를 쓰죠.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세계일하가 한계 화장세계품 첫 구절에 나오죠. 유일대연하하니 이큰이그 화장세계는 큰 연꽃이 하나 있는데 그 연꽃 잎마다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 계신 이유는 그 세계에 수많은 중생이 있다. 1100억 화신데 그 이제 금필이라 무화근자 예, 꽃아자 금필이라죠 금필 무궁화붓이라고 그 무궁무진하게 세계 일화를 꿈꾸면서 옛날에 그 경어 스님의 제자 만공 스님의 이런 분들이 금필로 이렇게 세계 일화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어요 꼭 모필로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필로 꽃으로 가지고 그렇게 세계 일화를 썼으니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화엄경을 배우면서 된장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참 버글버글한 된장찌개를 끓이더라도 버글버글한 내 마음을 끓는 거는 이제 어떻게 맛있게 끓여야 될까 생각해야지. 그래서 꽃이 지더라도 무궁화는 할 일이 능수화는 미련 없이 뚝 떨어지고 예? 이해 타산을 떠나서 툭 질문 떠날 때 떠나야지. 떠날 때못 떠나면 늘 쫓겨나잖아요. 떠날 때 떠나야지. 예. 지저분하게 뭐 하나 달라붙어 가지고 그건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무궁화나 연꽃이 피는 시절, 저기 이런 시절에는 연밭에도 이제 가봐야 되는데 연꽃을 연밭으로 가려면 예련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예련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전에 못 외우실까 싶어서 출은이 불렴하고 탁청년이 분료라, 예? 분료하고, 뭐죠? 중통외직하고, 불만부지하고, 그 다음에, 원향익청하고, 향원익청하고, 정정정식이라. 그 구절은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음미하면서, 하안경 열의 명호품, 열의 명호품.

왜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여연화다. 연꽃과 같다.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원만월이다. 보름달 뜰 때는 부처님의 원만월이라는 불명을 생각하고, 또 연꽃이 피는 시절에는 여연화를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서, 열의 명호품 말입니다. 열의 명호품에는 부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고타마다, 시따르타다, 비로자나다, 석가모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사자후다, 원만월이다. 동물원에 가서 사자 구경하지 마시고 사자를 보고 그떡 벌어진 어깨의 당당함 이런 건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일곱 번째 구절이 들어가요. 그 지금 한의지를 하고 있는데, 한의지는 정심지라고도 합니다. 정심지, 이구지부터 육지 현전지까지를 구계지라고 그래요. 그때 반야바라밀까지를 도덕 정신이 완전한 올곧은 그 인간상을 보살상을 형성하는 데가 이제 육지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강물에 있는 맹물에 속한다고 하면은 제7지 아만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기수 지역을 통과해서 바닷물에 드디어 저기 부산으로 치면 낙동강 학원을 지나서 얼숙도 지나 중 얼숙도 쯤 가면 이제 7지쯤 되는 거예요. 예? 얼숙도 조금 넘어가서 학원에 수문 있잖아요. 슬슬 들어가면 7지를 통과해서 바다로 들어가면 8지.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한강대한 본심의 세계. 저 허공이 우리 마음에 비유해서 얼마 타느냐? 능경에 이르기를 공생대각중하니, 저 넓은 무변 허공이 생대각중이라, 대각 가운데서 생겨났다. 원각경에는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저 넓은 허공도 우리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에서 발현한 것인데, 그럼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시성정각하는 우리의 본심 부처의 마음은 불심은 크게 어느 맡으냐? 비유하자면 불심이 허공 맡아다다면은 바다 맡아다면은 저 넓은 허공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방울 물거품 하나밖에 안 된다. 자, 오늘 제 일곱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예. 얘가 이제 뭐 경전 총림이라고 하죠. 무슨 선언을? 총이라고 하는 거는, 총이라고 하는 건저 얼숙도 순천만의 갈대처럼 풀이 초불난생왈 총이라 빽빽하게 돋아나는, 난초가 되게 돋아나지만은 풀이 어지럽지 않게 너저분하게 돋아나는 게 아니라 곱게 촉촉촉촉 박혀가는 걸 총이라, 목불난장왈 림이라, 나무가 삐뚤빼뚤하고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쭉쭉 걷어가지고 앞나무 뒷나무가, 예? 여러 사람이 이제 문수선에 오늘 이렇게 하얗게 이제 모나미 패션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서로가 이제 우리 돼가지고 총림, 총총하게 박혀서 곱게 자라는 그런 거 공부잖아요. 그죠? 혼자 있어가지고 펑퍼짐한 거라. 경주 삼릉이라 이런 데나 이렇게 가보면은 큰 능이나든지 뭐 추사 고택에 가서 추사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이라. 추사 정조 할아버지는 부마요. 뭐 영조 대왕의 사위거든. 그 추사 김정희 정조 할머니가 공주야, 공주. 하순 옹주죠. 그 조선 그거 가보면 이제 그 세안도에 나오는 소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추사 고조 할아버지 묘 앞에 있거든. 백송으로. 조계사에도 가면 백송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조계사에 백송 심어 놓은 거라, 그 임금이 하사해서 백송을 그 영의정한테 하사해가지고 추사 고택에 예산에 가면 그 용산이라, 그 앞에 산이 용룡자, 매산자. 그래서 추사가 자기가 세안도를 쓰면서 그 밑에다가 나가산이라고 써놨죠. 나가라 주나, 나가가 용이거든, 용. 예? 추사는 또 함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신 분이잖아요. 추사 김정희 선비라도. 그런 분들이 그 나무 하나 뭐 하나 심어놓은 거 보면 이제 의미가 있죠. 그렇게 추사 할머니, 정조 할머니는, 하순 옹주는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일 안에

죽어야 열려거든요. 100일 넘으면 무효요. 굶어 죽든지 어째 죽든지 간에 죽겠다고 딱 작정하고 있어서 영조가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했는데 딸이 아까워서 그래도 남편 따라서 죽어가지고 열려가 됐잖아요. 하순옹주 그 추사 정조 할머니요. 추사는 자기가 태어났던 집 거기에다 집 안에도 거기다 또 묘가 있어요. 같이 묻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불교 19절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거 있죠. 정자처에 다반향초요 묘용시에 수류하계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편액이 양편으로 추사 집에 가면 잘 되어 있어요. 그 안 가본 지도 96년에 가고 뭐 또 한 20, 그리고 한 10년 뒤에 가봤는가. 어떻게 뭐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총림 하다가 갔잖아요. 그죠? 그게 추사 고택에 가면 그 저기 추사 고조 할아버지 그 묘에 가면은 낙낙장수가 있는데 이렇게 펑그짐하게 이렇게 쏟아져가 있다고. 총림이 아니고. 저게 왜 저럴까? 그때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옆에 나무가 없으니까 지는 일로 길게 자라는 거예요. 예? 경주 삼릉에도 보니까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옆에 안 받쳐주면은 기둥이 못 되겠구나. 옆에 같이 있어야 기둥이 된다. 이 범어사 지금 여기 올라가는 길에 수로가 있잖아요. 계곡 있죠? 나무가 이렇게 서가있으면 어디로 다 찌부러지겠어요? 물 쪽으로, 계곡 쪽으로, 또 산길로 가다 보면 빈틈 쪽으로 무조건 찌부러져 가요. 그러면 이제 몽크는 거라. 그 우리도 이렇게 중첩 편추라 지 업이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든. 그렇게 고들 나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님이 돼야 돼. 그 선녀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얘기가 길어져 버린다. 그 첫 구절에 아, 적엽 심지는 아 불능이라. 적엽 잎사귀나 따고 심지 가지나 더듬는 것은 내가 할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연가 정도가에 나오는 구절을 선녀 그 서문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고봉 원묘 스님 선녀 서문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서 제 방 앞에 가면 이제 오동나무가 이렇게 벽오동이 쫙 서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중간까지 자라서 가지가 번지기까지를 건간이라 그걸 가지고 기둥으로 쓰거든. 예? 예? 조금 없으면 이제 가지 조금 잘라가도 기둥도 쓰기도 하지만은 자르면은 그렇게 기둥이 될 만한 건 가지 가지고 기둥 하진 않아요. 석가래도 앵간한 거 뭐 가지 가지고 석가래 쓸 수는 없어요. 본 줄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효선님이 그 당신이 강의 뵙고자 할 때 초청 안 해줘가지고 요석이한테 장가 갔다고 초청 안 해주는 거 원효선님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다가 당신 이제 그 원래는 인왕경이죠 사실은 그 뭐 귀신 노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는 원효선님 혼자 원효선님밖에 해석 못한다 원효선님 모셔 해석하니까 그 봐라 석가래 100개 뽑을 때 날 안 뽑더만은 대들보 하나 뽑을 때 내가 필요하지 원효선님 그만큼 당당하신 거라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에밀레 종처럼 큰 종이죠. 딸랑딸랑 하는 종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소위 총님이라고 하는 문수선은, 예? 이런 데서 초발심시? 그래서 어제 초발심시 변정각을 어제 아래 도반이, 우리 도반 중에 한 명이 남 고소고발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계종에 피해가 있는 건 다 고소고발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도반이나. 제 행자 때 행자 저기 반장이라서 그때 지금도 긴장해 그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그런데 예, 저기 제주도에 있는 행운 도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온데 고소고발은 그 선생님 다 하거든. 그러니까 니는 초발심시 변정각이 아니고 고발심시 변정각이다. 아 그래서 니는 도발심시 변정각이다. 자 오늘 이제 저거 한 구절 때 했고 국토청정원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국토청정원은 불국토를 청정하는 것은 이제 일곱 가지 또 모습이 있는 것이요. 우발 대원호대 큰 세운세기를 원 일체 국토가 입 일국토하고 일국토가 입 일체 국토라 이런 거는 이제 강협 자재 무예문이라 강협 자재 무예문이라고 강원경 10편문에 나오잖아요. 흔히 우리 이제 요즘 말로는 황해 법칙이라 하죠. 컴퓨터 황해 법칙. 반비례하는 거.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어서 입자, 그거, 저, 메모리 장치가 작아지고, 용량은 더욱더 많아지고, 반비례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큰 거, 작은 것이 무해한 거예요. 멀고 가까운 것이 무해하고, 크고 작은 것이 무해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뭐가 있냐. 이치가 원만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내가

여기서 돈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은 스마트 뱅킹으로 해가지고 돈을 보내는데 1억을 보내든 1,000원을 보내든 보내는 시간과 무게가 똑같아 다르다. 아, 이건 이치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1억 거를 현금 찾아놓으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나 진실의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똑같다. 그러나 없는 것을 없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공? 이런 걸 자꾸 이치를 알아놔야 인생에 꼬이는 것이 편해요. 아니면 지쪼대로 살다 간다니까. 예? 지팔직권이라고 아세요? 지팔자? 지갑권. 또 이제 다 까먹고 지팔직권뿐이야. 이제.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을 때 없으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아 이렇게 제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불국토는 서로 사실은 여기저기 멀리 극락세계가 10만 8천리 떨어져 가 있다는데 10만 8천리가 왜 10만 8천리냐? 십선법 8정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십선법 8정도는 중생들이 실천하기는 까마득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극락을 잘갈수 없다. 10만 8천리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성의 입장에서, 진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진리 안에 전부 모든 것이 원유하게 융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에 들어가고 전체가 하나에 들어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념적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 그 일중일체가 뭔지, 일즉일체가 뭔지, 요거 또렷하게 구분해내야 되거든. 그 의상선생님께서 일중이라 했을 때는 뜻이 있고, 일적이라 했을 때 뜻이 있잖아요. 일중이라 했을 때는 스스로 서로의 개념을, 개체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걸 합의 본다, 이래거든. 합의 본다. 합의, 뜻을 맞춘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일적일체라고 하는 화이라. 뜻이 융화돼가지고 동화돼서 하나가 돼버린 거야. 합판이라면은 이거는 일중일체야. 예? 물에다가 꿀을 섞어보면은 일적일체요. 대충 그런 뜻이에요. 예? 일심동체가 된걸 화라고 하고 완전히 동화가 된 것을. 그러나 같이 있지만 언젠가는 서로 헤어질 수 있는 입장에는 합이라 그래요. 화합이라 하잖아요. 화합이라. 아, 화라고 하는 것은 이의 입장이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의 입장이다. 이런 걸 또렷하게 해야 이게 경전 공부가 실력이 늘고 뿌리가 내리고 이파리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안 그러면 마네킹 보고 아, 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공부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무량불토가 보게 청정하며 또 광명중구로 이위장엄이라. 그래 무량불토가 모두 그 한량없는 곳한 개만 청정해도 대단한데 모두 다 청정하다고 하는 건 보살은 어떤 국토에도 걸림이 없다.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다. 이미 사람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 축생이 되든 바다에 있든 산에 있든지 문제 해결 못할 문제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청정하고 더러움에 차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토가 평등하게 보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화장실 가면 추적고 식당 가면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단지 해야지. 차별을 자꾸 없애야 돼. 그래서 염불을 오래 하고, 염불을 오래 하고, 경전을 오래 읽고, 참선을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 못된 소갈 딱지가 다 없어지진 않죠. 다 없어지면 성불이지. 역초경미라. 점점 경미해지는 거야. 되게 아프다가 몸살이 조금씩 낫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 방에서 촉수해춘이라 그랬어요. 치료를 하는 한의사가 침을 놓든지, 약을 대든지, 이게 뭐 어디 도수치료를 하든지, 촉수, 손을 대는데, 회복될 횟자는 조그만하게 한 1cm만 걸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회복이 그만큼 더디다. 우리가 한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부처되고 똥폼 잡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30년, 100년 한데도 안될 수도 있지만은, 원하 세세 생생처 상응업 아냐?
불태진. 내가 태어나

할 때마다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예?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여기서 마음이 이렇게 아만이 청정해지고 나면은 완전히 청정해지면 단지 구시인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눈병이 나쁘면 늘 쓰던 더 밝아졌대서 내 눈이 다른 눈이 하나 생겨진 게 아니고 그 눈이 그 눈인데 눈병만 사라졌을 예? 예. 눈 뜨고 나니까 꿈이